0: 쿨의 애상. 어제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께 초성으로 힌트를 드린 오늘 첫 곡.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셨는데, 예. 이거 회의 들어가야 해서 초성을 남편한테 보내놨더니, 나 천재임이라는 톡과 함께 정답이 도착해 있더라고요. 아우, 하루 종일 의기양양 하겠어요. 라고 0606님, 7749님, 저 요새 최성곤의 네가 좋아 영상을 몇 번 보고 재훈 오빠 젊은 시절 영상이 부쩍 자동으로 뜨는 거 있죠? 중학생 때 진짜 좋아했는데. 귀공자. 맞아. 우리 재훈 씨. 딱 귀공자. 그 느낌이죠. 자, 이 7749님 비롯한 10분께는 저희가 차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어제 안내드린 대로 시옷 선물 3종 세트, 세정 롤티슈, 실트크림, 선크림 세트 받을 분입니다. 아, 이 노래는요, 저희 흑역사가 담긴 노래입니다. 고등학교 때 반대항 장기자랑 나가서 이 노래에 맞춰 춤추기를 했는데 연습을 제대로 못해서 그냥 막 춤을 추다가 내려왔어요. 이 노래 들으면 어이없어 하던 아이들의 눈빛이 떠올라 10년 넘게 고통받았습니다. 2064님, 마음이 먼저 앞서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자, 아무튼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추억으로 기억하시고요. 시옷 선물 3종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금요일 오늘 아침 1부 시작할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 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 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지약.
9: 자, 따라해보세요.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9: 회계관리
10: 이카운트 ERP
12: 4만원
9: 재고관리
10: 이카운트 ERP
9: 4만원 생산관리
12: 사업성공
13: 함께해요.
9: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3: 이카운트
9: 가입비 부가세 별도.
1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

0: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Swinging 60s here I come baby yeah.

네, 여러분 오스틴 파워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그 마이크 마이어스라는 코미디언이 뭔가 약간 얼빠진 007 같은 캐릭터로 나와서 굉장히 뭔가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저도 오랜만에 이 들으신 곡이 소울 보사노바라고 하는 곡인데 원래 이제 퀸시 존스의 앨범에 실려 있었는데 이게 새롭게 오스틴 파워 사운드 트랙에 앞에 달콤한 60년대여 내가 간다 라는 마이크 마이어스의 목소리와 함께 시작된 버전 오늘 두 번째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 FM 영화음악의 DJ 김세윤 작가가 영화 대사관을 준비하는 날이죠. 어떤 영화가 소개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매번 지나치던 손두부집에 들어갔더니 순두부 아닙니다. 손두부집 들어갔더니 오하윤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내적 친밀감이란. 여기 두부랑 콩국물도 너무 맛있어요. 손님이 많이 오셨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가게 상호를 힌트라도 좀 주시지. 예. 그래서 손두부 귀하죠. 네. 5004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 MBC FM과 함께 해주셔서. 저 오늘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98인 우리 할머니 저녁까지 돌봐드리기로 했습니다. 청력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셔서 대화를 필담으로 나누는데 우리 둘만의 소소한 재미랍니다. 라고. 아이고, 귀가 많이 안 좋으신. 그래도 필담 하실 정도면 또 에너지는, 네, 아주 건강하신 거니까, 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9629님 노래는 정은지 그리고 하림이 피처링한 하늘바라기 준비했습니다.

샘 김의 좋아하나 봐, 정은지 그리고 하림의 하모니카가 함께한 하늘바라기에 이어드렸습니다. 권지은님, 새로 만든 명함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신입 언제 벗어나나, 1년은 버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대리로 승진해서 명함 만들었어요. 거래처 친구들 또 단골 식당에 다 나눠줄 겁니다. 오, 1년 안에 대리로, 오, 빠른데요. 축하드립니다. 4935님, 샌드위치 오픈 알바한 지 오늘부터 딱 한 달 됐습니다. 처음에는 샌드위치 재료 다듬는 것도 포장하기 전에 반 자르는 것도 다 서툴렀지만 이제 꽤 손에 익었어요. 사장님처럼 콧노래 부르며 만드는 날을 향해 달려봅니다. 다들 자, 더 밝은 미래, 네, 응원 드리면서, 저 그냥 노래 들을 때도 좋았지만 확실히 이 프로젝트 헤일메리 영화를 보고 들으니까 한 다섯 배는 더 좋게 들리던데요. 네, 신청하신 곡 해리 스타일스입니다. Sign of Times.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0: 인생 어디
1: 인생은 와우프레스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N's. 네, 이 시간에 한번 그 폭염특보 체계를 폭염주의보 경보 2단계에서 중대경보 3단계까지 신설한다 뭐 이런 얘기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복지부가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홀로 지내거나 시원한 공간에서 머무르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안부를 더 자주 확인하고 냉방 물품을 지원하는 건데요. 폭염특보와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할 뿐만 아니라 안전 디딤돌 앱으로 자녀나 또 다른 가족에게 해당 지역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지원하고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농어촌에서 작업하는 어르신들 하루에 두 번씩 전화나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할 거래요. 아,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여름. 서로에게 조금씩 더 관심을 가져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 가면 늘 이런 고민 하게 되죠. 평소 먹던 대로 먹을지 아니면 새로운 메뉴에 도전을 해볼지 이게 소소하지만 막상 당사자한테는 중요한 결정이죠. 196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이 이 고민을 수학으로 풀어냈어요. 이것을 미국 프린스턴 대 UC 버클리 뉴욕 시립대 연구팀이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그것이 최적의 전략이다라고 확인까지 했답니다. 수학 풀이 과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생략하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초반에 익숙한 것을 바로 고르지 말고 웬만하면 새로운 메뉴를 선택해라. 그러다가 점점 검증된 메뉴에 정착하라. 이 공식인데요. 이 전략이 만족도를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이 수학적으로도 또 실험 결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메뉴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무엇을 살 때 중요한 거, 뭐 차라든지 집을 살 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죠. 자, 최근에 우리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만큼 인기가 많은 곳이죠. 국립경주박물관이 지난 5월 30일에 올해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벌써 돌파했대요. 역대 최단 기간 기록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86일이나 빠른 기록입니다. 와, 대단한데요. 이런 인기의 1등 공신은 올해 2월까지 열린 신라금관 맞다. 이 신라금관 특별전인데요. 이 전시를 보러 28만 명이 넘게 찾아

같으니까 정말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0만 명 돌파도 거뜬할 것 같고요. 예, 경주 가신다면 한번 들러서 천년 신라 문화의 역사를 느껴보시죠.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립니다. 신라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경주. 뭐 온 도시가 그냥 박물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이것은 별의 운행을 관측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죠. 높이는 9m, 또 360여 개의 돌을 쌓아 이게 병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65일의 의미도 선덕 여왕 시절에 건축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또 보리차 세트 다섯 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성시경이에요. 처음처럼.

자, 뭐 오늘은 힌트곡 첨처럼이라고 할 걸. 근데 뭐 이미 그 전에 첨성대 모르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네, 노래 시작과 동시에 정답이 쇄도했습니다. 자, 성시경의 처음처럼 오늘 첨성대 힌트곡이었고요. 저희가 네, 저기 유산균 세트 받으실 분과 보리차 세트 받으실 분들 저희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데 최근에는 이 주변에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더 예쁘게 만들어놔서 예전에 다녀오신 분들은 한번 다시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5784님 주택살이 11년 정리하고 이사오면서 상디 CD를 발견했습니다. 유학 시절 이야기를 책으로 냈던 건데 어우 그거 정말 희귀한 그 제가 숙제로 이제 버클리 NYU 때 작업했던 것들을 예, 담았던 그러니까 책보다는 오히려 음악을 이거 뭐 제 히트곡 기대하고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테러에 해당될 것 같아서 그냥 책에 이제 별책 부록처럼 제가 담아서 냈던 건데 그 귀한 저도 이게 집에 없더라고요. 막상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벌써 이게 17년 전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이어지는 곡입니다. 브라운 아이즈 이 순간 이대로

0: 언제나 예발관 순간을 믿어요 였습니다. 자, 금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0516님, 제과 기능사 시험 운 좋게 한 번에 붙어서 내친 김에 제빵 기능사 시험도 도전합니다. 다음 주 필기 시험 접수해 놨는데 이번에도 한 번에 붙길 얍얍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만큼 뭐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뜻이 될 테니까 이번에도 한 번에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 드리고요. 연차 내고 충주로 캠핑 가고 계신 7524님, 중학생 고등학생 두 아들이 이제 자기들은 빼달라고 해서 미안함 1도 없이 떠납니다. 흥! 치! 뿡! 남편, 우리 둘이 재밌게 놀고 오자. 아, 다 컸네. 예.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 좋으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예. 자, 노래는 아이고 시간이, 예, 광고 듣고 바로 이어드릴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0: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9: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영화 대사관 지금 준비한 곡이 웨스트라이프의 노래 0624님의 신청곡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팀이 아일랜드 출신 팀이거든요. 네, 더블린에서 결성된. 아마 아일랜드 쪽과 관련된 감독이나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영화 대사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웨스트라이프의 마일러브 듣고 잠시 후 3부에서 만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6: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7: 어? 여긴 어디지?
5: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6: 다녀오겠습니다.
7: 응?

0: 길을 잃었어.
1: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0: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아빠!
4: 엄마!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오늘은요, 제가 이 코너에 어떻게 한 번도 떠올리질 않았을까 싶었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호주 출신 밴드를 소개해드립니다. 뭐 설명이 거의 필요 없죠. 세대가 70년대 생들이라면 In Excess라는 아주 매력적인 호주 밴드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아, 정말 매력 넘치는 리드 싱어 마이클 허친스가 갑작스럽게 비보가 날아들어서 많은 팬들이 깜짝 놀랐던, 하지만 남은 멤버들은 아직도 활동을 하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수많은 히트곡과 함께 저도 데뷔 년도를 그냥 옛날 밴드려니 했는데, 오늘 다시 찾아보니까 77년도부터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인엑세스의 최고의 히트곡 중에 하나인 Need You Tonight, 금요일 어울릴 것 같아서 함께 들어봐요.

0: 그레이너를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자, 오늘도 매일 밤 12시 FM 영화음악을 진행하고 계신 김세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와일드 싱이 이제 네.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1: 그렇죠. 2층의 악당의 감독 손재곤 감독의 새 영화 맞아요. 와일드 싱. 아,
0: 항상 2층의 악당을 너무 사랑하시는.
1: 아, 그렇죠. 네. 저는 와일드 싱이 잘 되면서 네. 2층의 악당이 재평가되기를 늘 바라는 사람이고요. 와일드 싱은 제가 예상한 대로, 근데 저만 예상한 게 아니라 시사회 때 영화를 보고 모두가 예상한 대로 그 새 주인공 네. 강동원, 박지연, 엄태구의 혼성 그룹 트라이앵글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일단 영화를 보면 발라드 황제 우유빛깔 최성문에게 빠지게 될 거다라는 예상대로 지금 오정세 씨의
0: 아 그러니까요
1: 인기가
0: 아 진짜 작품
1: 네가 좋아라는 노래가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도 머리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지금
0: 정말
1: 암상이 들려오고 있어요.
0: 뭐 저 SNS는 직접은 안 하지만
1: 네.
0: 아주 그냥 그 노래가 정말 I can get you out of my head.
1: 네.
0: 그러니까 그쵸?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1: 그리고 개봉일에 맞춰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어요.
0: 아 그래요?
1: 최성권의
0: 최성권.
1: 비디오.
0: 네. 오정세로 네. 치면 안 나옵니다. 네. 최성권으로 쳐야 됩니다.
1: 최성권의 네가 좋아 뮤직비디오 풀 버전이 나왔거든요. 아 이게 또 강력하더라고요.
0: 아 단발머리 어쩜, 네. 어쩜 좋아요.
1: 어째 우유빛깔이십니다.
0: 아니 그리고 군체는 벌써 400만을.
1: 네. 그렇죠.
0: 아 이러다 또 1000만 가나요?
1: 이게 이제는 군체는 영화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좀 놀이처럼 되어가는 것 같아요. 마케팅도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0: 네네.
1: 그러니까 개봉 첫 주에는 일단 내세울 만한 배우들이 많으니까
0: 하긴
1: 배우들의 무대 인사만으로도 이제 분위기를 쫙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0: 아니 전지현 씨가 10년 만에 나온 거라면서요?
1: 네, 11년이요. 네.
0: 난 몰랐어요.
1: 그리고 또 워낙에 또 팬서비스도 좋은 배우고 하니까 되게 화기애애하게 첫 주말을 넘겼는데
0: 예.
1: 이제 두 번째 주말이 문제잖아요.
0: 그렇죠.
1: 두 번째 주말에 좀비가 무대 인생에 나타나면서
0: 맞아 그 소식이 또
1: 네.
0: 가까이서 보면 진짜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1: 네, 그래서 군체에 출연했던 좀비를 연기한 그 전문 댄서들을 비롯해서

0: 그분들이 실제 분장을 하고 극장을 활보하면서 네. 일종의 분위기가 예, 좀 쭉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군체와 와일드싱이 서로 장르가 달라서
1: 다행이네요.
0: 저는 뭐 둘 다 이렇게 같이 다 자기 몫의 관객을 모으면서 흥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1: 야, 근데 참 대단한 게 저는 반도 때 뭔가 정치인으로 치면 네. 표를 많이 잃은 정치인이 네. 네. 보부 당당하게 컴백에 성공한 거죠.
0: 보궐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는 느낌이
1: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믿을 사람은 연상호밖에 없다.
0: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가장 긴장하고 있을 거는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 개봉하는 스필버그 감독 아, 디스클로즈 데이나 그 다음 주에 개봉하는 토이스토리 5. 네. 이 영화들이 오히려 긴장하고 있겠죠. 군체나 와일드싱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네. 숙제를 안고 출발을 하니까요.
1: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다음 주에 이 영화가 개봉 10주년을 맞이해서 재개봉한다는 뉴스를 보고 사실 뭐 재개봉은 계속 꾸준히 있어요. 네. 뭐 거의 뭐 매주 한두 편씩 재개봉을 하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무척 반가운 재개봉 소식이었어요. 저에게는.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영화 재개봉에 맞추어서 이 영화와 함께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일종의 삼부작이라고 불리는 영화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힌트를 드려야 되냐면
1: 그럼 감독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0: 다음 주에 재개봉하는 영화 제목을 맞추는 건데요. 네. 뭐 좀 더 쉽게 드릴게요. 보통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까지 합쳐서 존 카니 감독의 음악 영화 3부작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존 카니 감독의 그 앞에 그럼 두 편은 뭐냐? 네. Once. Begin Again.
1: 와, 센데요.
0: 그리고 이 영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영화를 합쳐서 보통 존 카니의 음악 영화 3부작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 마지막 조각은 무엇일까요? 네.
1: 근데 참 이렇게 보니까 네. 음악을 참 사랑하는 감독인데 네. 작품마다 톤 앤 매너가 많이 다르네요.
0: 그죠.
1: 오, 이것도 놀라워요.
0: 네. 그러니까 음악 영화 3부작이라고 부를 만한 일종의 완결성을 갖고 있는 작품이고요. 네. 전체적인 원스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흐름도 좀 재밌고 뭐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영화가 재밌지 않은 신기한 음악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1: 맞아요.
0: 이야기만 놓고 보면 이게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왜 내가 지금까지 봤던 음악영화와 좀 다른 느낌은 뭐지? 왜 이 사람이 만들면 음악영화가 좀 더 좋지? 하는 느낌을 주는 감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재개봉하는 이 영화를 핑계로 오늘 한번 쭉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1: 그럼 힌트송은 네. 뭘 듣나요?
0: 바로 다음 주에 개봉하는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입니다. 네, 그래서 밴드 이름을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밴드 네. 이름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해서 일단 노래는 Drive It Like You Stole It.
1: 네, 예, 네가 훔친 것처럼 차를 그렇죠. 몰아라.
0: 자동차를 훔친 것처럼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달려라.
1: 절대
0: 네, 하는 이야기죠.
1: 절대 해선 안 될 짓을 노래 네.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 곡이 담긴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소소하지만 저희가 팝콘 준비하고 제목 맞춰주시는 분들 지금 뭐 문자 게시판 뭐 지금 네 샵 8000번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게시판에 정답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Drive it like you stole it 듣고 옵니다.

0: 네, 오늘 힌트송 바로 이 영화 제목이 팀 이름이죠. Sing Street의 Drive It Like You Stole It이었는데요.
1: 네.
0: 제가 왜 아까 그 같은 감독인데 다 같이 음악 영화인데도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지 했던 게 원스 같은 경우는
1: 네.
0: 좀 처연함 같은 게 있었고
1: 네.
0: 비긴 어게인은
1: 할리우드식
0: 영화였고 네. 이 Sing Street은
1: 다시 또 아일랜드로 돌아왔는데 뭔가 원스와 비긴 어게인 중간쯤에 있는 느낌의
0: 그리고
1: 그런 이야기 같아요.
0: 딱 제가 이제 한참 영국 뉴웨이브 음악들 네. 막 좋아했던 세대인데
1: 네.
0: 그 당시 그 아일랜드나 영국 분위기가
1: 네.
0: 대충 이랬었구나
1: 네.
0: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재밌게 봤던 그쵸. 영화거든요.
1: 듀란 네. 듀란이 이 주인공이 음악을 시작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0: 아 그런가요?
1: 그럼요.
0: 네.
1: 조금 이따가 이제 줄거리 한번 소개받은 뒤에 조금씩 얘기해 드릴 텐데
0: 네.
1: 듀란 듀란과 제네시스의 대결이 숨어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0: 다시 봐야 되나요?
1: 이 존 카니 감독은 1972년생이고 원래 음악을 했어요. 영화도 했지만 베이시스트였고 더 프레임스라는 그 밴드의 베이시스트였는데 그 밴드의 보컬이 누구냐면 글렌 안사드. 원스의 주인공이에요.
0: 그랬구나.
1: 네, 그래서 자기가 몸담았던 밴드의 그 보컬을 캐스팅해서 또 그 보컬이 더 프레임스라는 밴드 이후에 스웰 시즌이라는 팀을 하고 있었는데
0: 네.
1: 그 팀에 함께 있던 게 마르케타 이글로바거든요. 원스의 그 주인공. 그래서 그렇게 남녀 주인공 모두 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감독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음악을 좀 해본 사람들이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싸게 정말 저예산으로 영화를 만든 게 2007년에 원스였는데
0: 예.
1: 그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받아버리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엄청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영화인들에게 뭔가 좀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0: 그쵸.
1: 맞아 우리가 영화라는 걸 처음 만든 건 다 이런 기분 때문에 만들었던 거야 라는 초심을 일깨운 영화로 화제가 됐었고
0: 아니 국내에서도 뭐 대단했죠
1: 그럼요
0: 네.
1: 원스가 그래서 그렇게 2007년에 나오고 그 뒤에 2014년에 이제 이분께서 그 힘을

0: 자꾸 할리우드로 진출을 해서 비긴 어게인을 만들고
1: 네.
0: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일랜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조금 자전적인 이야기 자기 학창시절 이야기 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게 싱스트리트라는
1: 그런데 이게 작품입니다. 이제 재개봉을 기다리고 있고
0: 네, 이게 벌써 10년이 됐다는 게 네.
1: 아니 근데
0: 2010년이라니
1: 성적으로만 네. 성적으로만 따지면 존 카니 감독의 이 음악 3부작 중에서
0: 네.
1: 싱스트리트 제일 좀 국내에서는 반응이 약하지 않았나 싶어요.
0: 아마 뭐 압도적으로 비긴 어게인이 잘 됐을 거고요.
1: 그쵸.
0: 원스하고 싱스트리트는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1: 네.
0: 그래도 싱스트리트가 좀 낫지 않았을까요? 원스는 그때 너무 아무도 모를 때라
1: 그 곡은 엄청 떴으니까
0: 그죠.
1: 예.
0: 네. 이거는 그 주거리 소개 하시는 동안 네. 제가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뭐 그러면 저희가 포털에 나와 있는 정도 선에서 싱 스트리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0: 여러분, 첫눈에 반했다 할 때 기분 기억하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코너. 거기서 모델 같은 라피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아,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덜컥 나 밴드하고 있잖아 이런 거짓말을 하고 급기야 뮤직비디오 출연까지 제안을 하는데요. 자, 코너는 이 거짓말을 어떻게 수습을 할지, 급조한 밴드 싱스트리트는 연주가 되기는 할런지. 자, 싱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오늘 존 카니 감독의 영화음악 영화 3부작 세윤 작가님의 친절한 안내로 만나겠습니다. 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거리는 뭐 그냥 이래요.
1: 사실 음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남자들이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엄청나게 거창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0: 없죠.
1: 여자애들한테 인기 끌고 싶어서.
0: 그렇죠.
1: 사실은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0: 90%가 넘고요.
1: 네.
0: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음악에 영혼이 담겨서 태어나신 분들, 뭐 조성진이라든지 임윤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1: 예전 상디도.
0: 아, 저는 여자 친구 때문에 음악을 한 경우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1: 그렇죠. 아, 사실 대부분은 사실 중고등학교 때 멋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0: 아니, 대중음악은 100%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클래식 그쵸. 같은 경우야 뭐 예전 그런 위대한 예술가가 환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중음악이라는 게 왜 대중이 왜 붙겠어요?
1: 근데 중고등학교 때를 돌이켜보면 멋있어 보이고 싶은데 멋있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운동 아니면 음악인 거예요, 사실.
0: 그렇죠.
1: 물론 공부도 있겠으나 어렵잖아요.
0: 공부가
1: 공부에 소질이 있는 친구들은 공부로 멋있어 보일 방법을 찾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특히 남자들이 뭔가 멋있어 보일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운동 아니면 음악이란 말이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바로 이 존 카니 감독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실제로 영화 속의 배경은 1985년 아일랜드 더블린이거든요.
0: 아, 더블린.
1: 그 무렵에 자기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가서 영화를 찍었어요.
0: 아, 모교에서 찍은 거예요?
1: 네. 근데 그 모교가 있던 그 아일랜드 더블린의 거리의 이름이 싱 스트리트. 근데 스펠링이 조금 달라요. 그게 아일랜드식의 그 표현법이라서 SYNGE 뭐 싱 스트리트라는 그런 곳인데 이제 발음이 비슷하니까 노래하다로 바꾸어서 싱 스트리트라는 영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학교는 존 카니 감독이 실제로 다닌 학교.
0: 그건 몰랐네요.
1: 네, 그리고 이 72년생이니까 80년대에 실제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인데 본인이 기억하는 80년대 아일랜드의 분위기를 좀 담아낸 것이, 저도 뭐 이 영화 때문에 사실 알게 된 건데요. 그 당시 아일랜드 경제 상황을 조사하다가 실업률이 17%였답니다.
0: 아이고.
1: 네, 80년대 아일랜드가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아서 바로 옆에 있는 영국으로 이제 기회를 찾아서 떠나는 맞아요. 사람들이 많던 시기. 그래서 싱스트리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이야기들이

0: 밑바탕에 좀 깔려 있어요. 아일랜드가 지금 힘들고 좀 사는 게 좀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영국으로 가려는 아일랜드 청춘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풀어낸 게 싱스트리트라는 작품이고, 여기에 출연하는 그 주연 배우들은 라피나를 연기한 그 일종의 뮤즈죠.
1: 네.
0: 주인공의 뮤즈 라피나를 연기하는 루시 보인튼 정도를 빼고는 다 연기 안 해본.
1: 아.
0: 네, 연기 안 해본 친구들. 하지만 악기는 좀 다룰 수 있어야 되니까.
1: 네.
0: 악기 좀 다루고 음악 좀 할 줄 아는 그런 젊은 친구들 중에 연기 안 해본 친구들을 오디션으로 뽑아서 싱스트리트에 출연을 시켰으니 그들의 풋풋함이 자연스럽게 좀 묻어 나온 거죠. 그 뮤즈를 연기한 그러니까 라피나를 연기한 루시 보인트는 나중에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프레디 머큐리의 여자친구로 나오게 되는 바로 그 배우예요.
1: 얼굴이 많이 달라 보이는데.
0: 근데 싱스트리트를 보면 누가 봐도
1: 80년대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네. 네.
0: 그리고 누가 봐도 주인공보다 연상이니까.
1: 그렇죠. 네. 많이 누나죠.
0: 그 약간 누나. 네. 동네 멋진 누나한테 잘 보고 싶어서 음악을 시작하는 주인공의 이야기.
1: 저는 바꿀래요.
0: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 물론 여자 들한테 멋있어 보이고 싶었지만
0: 네.
1: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외로워서 했어요. 저는 음악을
0: 외로워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1: 그러니까 네.
0: 외로우니까 외롭지 않으려면 멋있어 보이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네, 뿌리를 찾아보니까
0: 네.
1: 뭔가 예 그렇다고 뭐 거창한 뭐 네. 어떤 음악적인 꿈 뭐 이거보다는 그냥 음악이 주는 위로가.
0: 네.
1: 근데 여기서 이 주인공들도
0: 네.
1: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냥
0: 그죠.
1: 뭐 잘 보이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0: 근데 어떤 네. 음악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1: 네.
0: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아이가 밴드 한다고 일단 뻥을 쳤단 말이에요. 여자한테
1: 네.
0: 잘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밴드가 있고 여자한테 잘 보인 게 아니라 여자한테 잘 보고 싶어서 밴드를 급히 만든 거예요.
1: 그쵸.
0: 어떤 음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좀 형의 멘토가 음악적인 멘토가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음악적인 멘토가 형이거든요.
1: 맞아요. 친형.
0: 예. 네. 형이 이제 듀란 듀란의 뮤직비디오 리오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저게 음악이다. 저런 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듀란 듀란의 음악을 카피하니까 남의 음악을 카피해서 여자한테 인기를 끌 생각은 하지 말아라.
1: 아.
0: 너만의 음악을 해라. 해서 이제 듀란 듀란풍의 음악을 만들기 시작하는 게 영화 속 싱스트리트의 시작이고요.
1: 네.
0: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좋아했던 여자 라피나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1: 그렇죠.
0: 크게 실망하죠. 근데 그 남자가 차에서 듣고 있던 노래가 제네시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얘기 했더니 형이 제네시스 따위를 좋아하는 남자라면 걱정하지 마. 너에게도 승산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제네시스를 디스하는 건 실제 존카니 감독이 제네시스를 별로 안 좋아했대요.
1: 아니, 네. 근데 사실 국내 팝 팬들은
0: 네.
1: 듀란 듀란은 완전 아이돌 취급받았고요.
0: 네.
1: 제네시스 정도 들어야
0: 네.
1: 음악 좀 한다, 음악 좀 듣는다.
0: 네.
1: 정반대의 그렇죠. 상황이 국내는 그랬고요.
0: 형이 보기에는 필 콜린스 음악 따위나 듣는 남자에 비하면 듀란 듀란 음악을 좋아하는 네가 훨씬 나라고 이제 용기를 주게 되죠.
1: 이상한 형이야. 자, 나머지 이야기는 광고 듣고 들려드립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프레스.
9: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6월 12일 오후 5시 30분 동해 종합경기장에서 초청가수 유민, 에일리,

0: 나태주, 김연자, 김용빈의 축하 공연과 함께 선보이는 개회식이 마련됩니다. 43개 종목에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3: 자, 오늘 세훈 작가님과 함께 다음 주 수요일 날 재개봉을 10년 만에 하게 된 Sing Street라는 영화와 함께 이 영화의 감독 존 카니 감독 이야기까지 더불어드리고 있고요.
4: 아, 아까 맞아. 제가 그 흥행 성적을 찾아봤는데 원스가 28만 명.
3: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왔네. 네.
4: 싱스트리트가 56만 명 정도.
3: 아. 네.
4: 비긴어 게인이 한 370만 명. 이래서 할리우드 영화인 겁니다.
3: 그러니까.
4: 네. 키라 나이틀리 나오고 마크 러팔로 우리 헐크 나오고 하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그쵸. 좀 익숙하니까 영화를 좀 보게 되고요.
3: 네.
4: 그래서 비긴 어게인을 찍고 나서 찍은 게 싱스트리트인데 사실 이게 좀 그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 존 카니 감독이 나중에 비긴 어게인 찍고 나서 일종의 키라 나이틀리 디스를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디스를 했냐면
3: 아니 자기 영화에서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을 왜
4: 너무 힘들었다 영화를 찍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스처럼 작은 규모로 독립 영화를 찍다가 이제 할리우드로 간 거잖아요.
3: 네.
4: 촬영을 할 수 없게 막 팬들이 몰려들고 뭐 수많은 경호원에 늘 뭐 배우는 둘러싸여 있고 너무 피곤했다까지 해서 그쳤으면 괜찮은데 노래를 못하는 배우랑 내가 다시는 찍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런 말을 해서 그 다음을 뭐 사과함을 올리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죠.
3: 경솔하네.
4: 그죠, 경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할리우드를 이제 못 가고 계신데 이제 그러면서 싱스트리트를 만들게 된 건데 이걸 좀 바꾸어 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존 카니 감독의 음악 영화는 뭐가 좀 다를까를 생각해 보면 음악이 주인공이에요.
3: 맞다. 예.
4: 그냥 배우들의 어떤 로맨스나 배우들의 이야기를 그리기 위해서 음악이 삽입곡이나 배경음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음악이 사실은 주인공이고
3: 그게 그 큰 차이예요.
4: 네, 음악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배우들이 필요한 작품을 만드는 느낌이 날까? 그게 어떤 걸로 증명이 되냐면 음악을 만드는 과정을 담는 데 이 감독은 진심인 거예요. 보통은 앞부분 좀 나오다가 뭐 노래를 끊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삽입곡은 좀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마련인데 1절만 나온다거나 존 카니 감독 영화에서는 주요 삽입곡은 다 전곡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3: 그쵸.
4: 원스를 떠올려 보시면 처음에 폴링 슬로울리를 부를 때 거의 악기점에서 마르케타 이글로바가 피아노를 치고 글렌 한사드가 기타를 치면서 폴링 슬로울리를 하나하나 같이 합주를 좀 맞춰가잖아요.
3: 네.
4: 그게 전곡이 그냥 다 나옵니다.
3: 맞죠.
4: 폴링 슬로울리 전곡이 다 나오고
3: 그게 백미죠.
4: 네. 그리고 마르케타 이글로바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직접 가사를 쓰게 되는 노래를 이렇게 밤길을 걸으며 이렇게 뭐 듣고 있는 장면에서도 전곡이 다 나오고 나중에 둘이 함께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게 레코딩을 하거든요. 이제
3: 네네.
4: 음반을 만드는 음반을 만드는 과정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 만든 다음에 엔지니어가 같이 차를 타고 달리죠. 차 안에서 들어야 좀 제대로 알 수 있다. 이 음악이 옛날에는 왜 사카모토 류이치에게 책을 봐도 나오거든요. 믹싱을 할 때 차에서 듣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차에서 들을 때 소리가 제대로 잡히게 또 믹싱을 하는 또 그런 또 전통이 있다고
3: 심지어
4: 하니까.
3: 저는 그래서 차에서 믹스하는 방법은 없을까?
4: 오.
3: 이것까지 고민을 했었어요.
4: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보통 관객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3: 모르죠.
4: 그냥 모르고 듣잖아요.
3: 네.
4: 근데 이 감독은 음악을 하던 사람이니까 그런 걸 좀 담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스에 보면 그렇게 밤새워서 음반 녹음한 다음에 다 같이 운전하면서 그 음악 듣는 동안 그게 또 전곡이 나옵니다.
3: 야, 이게 제가 이거는 정말 제가 음악 하니까 얘기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카세트가 없어졌지만
4: 네.
3: 90년대 거의 대한민국 모든 녹음실에서는 믹스라는 걸 할 때
4: 네.

0: 믹스를 이제 엔지니어가 해주잖아요. 네. 그 테이블 들고 네. 매니저랑 그 가수가 차에 갑니다. 네네. 차에 가서 거기서 들어요. 거기서 듣고 형 여기 기타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모니터의 완성은 차에서 했어요.
1: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사카모토 리치도 그래서 차 타고 여행하면서 자기가 막 녹음한 곡 들었던 얘기 쓰르고 하는 그거를 우리는 모르지만 만드는 사람은 아니까 그 느낌을 원스에 담아냈던 거죠.
0: 네.
1: 그게 비긴 어게인으로 넘어가면 영화 오프닝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크 러펄러가 이제 술 먹고 바에 들어갔을 때 그 바에서 키라 나이틀리가 혼자 올라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0: 어, 기억나요.
1: 근데 마크 러펄러가 이제 혼자 머릿속으로 마크 러펄러는 프로듀서니까 혼자서 이제
0: 아, 그 장면.
1: 상상으로 네. 편곡을 해요.
0: 맞아요.
1: 여기서 드럼이 들어오고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를 편곡하는 과정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 식의 어떤 촬영 방법들이 우리가 음악 영화라고 부르는 장르 영화 안에서도 사실은 잘 만나지 못했던 순간들이고 항상 그래서 존 카니 감독의 영화를 보면 작곡하는 장면 그리고 처음 이제 합을 맞추는 장면 같이 녹음하는 장면 비긴 어게인에서도 왜 골목길에서 녹음하고 아니, 그게 옥상에서 녹음하고
0: 네, 옥상 녹음씬 유명하죠.
1: 네, 그 녹음하는 그 과정을 거의 전곡을 그냥 쭉 다 들려주고 그런 순간들이 차근차근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눈치 못 채는 사이에 다른 음악 영화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좋은 음악이 나오는 음악 영화는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음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러니까 음악의 결과가 아니라 보통은 대부분의 음악 영화는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마지막에 이제 멋지게 무대에서 노래하는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근데 존 카니 감독은 결과보다는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더 신경 써서 영화를 만들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좀 엿보는 기분이 드는 거죠.
0: 네.
1: 나는 좀 해보지 못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누군가의 작업실을 엿보는 기분 같은 게 존 카니 감독 음악 영화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도 제가 그 명대사 소개하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묘한 정서가 있어요. 네. 그냥 막연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0: 그렇죠.
1: 네, 묘한 정서가 있고 사실 원스의 엔딩도 이게 일반적인 할리우드에서 만든 음악 영화하고는 엔딩이 다르거든요.
0: 네.
1: 보통이라면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제가 안 본 분들이 있을까 봐 스포는 못하지만
0: 저도 지금 네. 조심할 뻔했어요.
1: 일반적인 할리우드에서 만든 음악 영화라면 그런 식으로 엔딩을 마무리하지는 않는데 원스는 그렇게 마무리해서 특별한 영화가 되었던 거고 비긴 어게인의 엔딩도 만약에 보통의 할리우드의 음악 영화라면 키라 나이틀리가 무대에 올라가서 멋지게 공연하는 걸로 아마 끝나는 엔딩일 거예요. 그런데
0: 네.
1: 비긴 어게인은 키라 나이틀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걸 지켜보는
0: 네.
1: 지켜보고 나서 돌아오는 키라 나이틀리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음악 영화에서 보여주던 좀 전통적인 스토리텔링과는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고 싱스트리트도 마찬가지고요. 싱스트리트는 마치 그 500일의 썸머에서 우리가 그 영화 덕분에 다시 생각하게 된 예전 더스틴 호프만의 졸업의 엔딩과도 같은 연출이 있습니다. 네, 뭔가 되게 멋진 해피엔딩 같지만 그 졸업의 엔딩이 더스틴 호프만이 결혼식에서 여자를 데리고 도망쳐서 버스에 타서 뭔가 어떤 청춘의 어떤 자유와 패기 같은 걸 보여주는 장면인데 거기서 감독이 컷을 안 하는 바람에
0: 네, 그 약간 네. 뭐야 되지 하는 네, 표정
1: 두 배우가 좀 뻘쭘해서 지어 보인 표정이 영화의 명장면이 됐잖아요.
0: 그쵸.
1: 도망은 쳤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지라는 여운까지 남기는 엔딩이었던 것처럼 싱스트리트도 그런 느낌의 엔딩으로 담겨 있어요.
0: 다시 봐야겠다.
1: 그래서 저는 존 카니 감독의 영화를 보고 나면 뭐 영화적인 어떤 마지막 장면을 보았다는 일반적인 마지막 장면을 보았다는 느낌보다는 누군가의 앨범에 그냥 마지막 트랙을 그냥 들은 느낌이랄까. 뭔가 기승전결에서 마지막에 클라이맥스로 딱 끝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냥 음반 하나 들을 때 그냥 마지막 트랙처럼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조금은 그런 느낌으로 툭 이렇게 잡히는 게 존 카니 감독 영화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게 존 카니 감독 음악 영화 3부작 많이 만들어내는 여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여운들을 우리 관객이 좋아했던 게 아닐까. 근데 거기에 싱스트리트는 특히 고등학생의 풋풋함이 더해지면서 스쿨밴드에 대한 해봤던 사람이든 해보고 싶었던

0: 사람이든 그들 모두의 좀 로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작품이 된 거죠.
1: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또 듣고 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제가 말씀드린 그 존카니 감독 음악 영화의 바로 가장 큰 특징,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연출이 싱스트리트에도 있는데 그중에 바로 오늘 들려드리는 업이라는 네. 노래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친구의 그 작은 방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음을 맞춰가면서 노래를 만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네. 곡을 골랐습니다. 업.
1: 네.
2: Oh, that's the song I mentioned it to you.
3: Oh, you're the kid in the band.
2: This Saturday at 12 o'clock.
3: Cool, well, I'll

0: 자, 싱스트리트에서 들은 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 주인공의 형이 네. 뭐 본토 사람이 그런 얘기하니까 뭐 뭐라 그럴 순 없지만 저는 솔직히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네. 두란두란의 엄청난 팬이었지만 네. 나 두란두란 때문에 베이스 쳤어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1: 왜요?
0: 왜냐 그러면 왜냐면 두란두란은 밴드로 안 쳐줬습니다. 중학교 때. 네,
1: 한국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0: 그 한국에서만 네. 주다스 프리스트나 디퍼플 정도 돼야
1: 레드 제플린 네. 뭐 이런 게 음악이지.
0: 그, 네. 네. 두란두란? 근데 얘네 형은 지금 제네시스를 디스한다? 네. 저는 그 당시 국내에서는 제네시스는 이 영국 프로그레시브 록의 정점에 있는 밴드로 네. 반대로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아, 참 이 형 황당하네요.
1: 그렇죠. 네. 제 기억을 좀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락 부심이 있는 제 친구들은 친구들이 싫어하는 밴드들은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냥 멤버가 잘생긴 밴드였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지금 들어도 두란두란의 음악은 다릅니다. 네, 이 형이
1: 이 영화를 제, 보시면 압니다. 네,
0: 제네시스 디스한 거는 잘못이지만 두란두란을 알아봤다? 이거는 대단한 귀예요.
1: 그러니까 이 싱스트리트 사운드 트랙이 재밌는 게 뭐 원스나 비긴 어게인은 그 영화를 위해 만든 창작곡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물론 원스는 이제 그 전에 있던 스웰 시즌의 곡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긴 했지만 그런데 싱스트리트는 영화를 위해 만든 곡뿐만이 아니라 80년대 영화

0: 속에 그 형이 특히 좋아하는 음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듀란 듀란의 노래도 들어가 있고 큐어의 노래도 들어가 있고.
1: 맞아요.
0: 그래서 80년대 그 무렵에 실제 아일랜드의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의 형 같은 사람이 소장했을 LP 컬렉션에서 노래를 빼온 것 같은 구성이 사운드 트랙에 있어서 사운드 트랙도 재밌습니다.
1: 네. 네. 자, 그럼 뭐 아일랜드 그러면 네. U2의 나라니까. 네.
0: 그죠.
1: 결은 좀 다르지만
0: 네. 음악과 맥주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골라온 대사는 조금 전에 들려드린 거 Up이라는 노래를 자기들끼리 이제 녹음을 해서 그 테이프를 자신의 뮤즈 라피나에게 줬단 말이에요.
1: 네.
0: 그리고 나서 이제 라피나를 다시 만났는데 라피나가 노래 너무 좋더라. 나 울었어. 근데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좀 신나는 노래도 하나 써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주인공이 그러거든요. 내가 신이 안 나는데 어떻게 신나는 노래를 써? 라고 얘기해요. 신이 안 나는 게 지금 라피나에게 남자친구 있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신이 안 나거든요.
1: 그쵸.
0: 그랬을 때 라피나가 했던 명대사가 있습니다.
1: 오. 네.
2: Well, you write me happy songs sometime. I need a laugh.
3: But what if I don't feel happy?
2: Your problem is that you're not happy being sad. But that's what love is, Cosmo. Happy sad.
1: Happy sad라고요?
0: 예. 이게 이제 국내 번역에서는 행복한 슬픔으로 번역이 되었죠. 그러니까 라피나가 무슨 말을 해주냐면 너의 문제는 슬픔을 그러니까 슬픔을 즐길 줄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사랑이란 그런 거야. 행복한 슬픔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코너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1: 네.
0: 그러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1: 그쵸.
0: 이건 뭔가 어른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형한테 아, 라피나가 오늘 이런 얘기 했었더니 형이 모든 걸 안다는 표정. 그렇지, 그렇지 라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핵심은 행복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슬픔이라는 말을 설명하긴 힘들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뭔지 알 것 같다고 느끼면 사실 어른이 된 거죠. 행복한 슬픔을 설명하기란 너무 힘들지만 그 말을 들으면 뭔지 알 것 같을 때 그러면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 마치 비긴 어게인의 마지막 엔딩에서 그 나오게 되는 로스 스탈스의 가사 중에 청춘은 왜 청춘에게 주는 게 낭비인가요?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청춘을 청춘에게 주는 건 왜 낭비일까요?
1: 아.
0: 네. 그러니까 청춘의 시기에는 정말 그 청춘의 시기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데 차라리 중년에게 청춘을 주면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텐데 정작 청춘들은 그 청춘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뭔가 이 싱스트리트도 그냥 10대 하이틴 로맨스 하이틴 음악 영화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라피나의 입을 통해 나오는 거죠.
1: 네.
0: 결국 이 싱스트리트는 이 주인공이 행복한 슬픔이 뭔지 모르던 주인공이 행복한 슬픔이 뭔지 알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성장의 핵심인 거니까.
1: 네.
0: 생각해보면 근데 행복한 슬픔과 슬픈 행복은 좀 달라요. 제 느낌에.
1: 뭔가 네.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0: 행복한 슬픔과 슬픈 행복은 좀 다르거든요. 슬픈 행복은 행복해봐야 슬퍼. 근데 행복한 슬픔은 슬프지만 행복해. 약간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슬픈 행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결국 코너라는 주인공의 그 성장의 아주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게 음악적으로나 아니면 삶에서나. 그래서 이 영화의 모든 정서는 결국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도 행복한 슬픔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네.
1: 그랬기 때문에 또 국내에서 이렇게 이 존 카니 감독이
0: 네.
1: 평범해 보이는 스토리지만
0: 네.
1: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아닐까.
0: 그리고 또 사실 명대사가 많긴 해요. 그 당시에 저처럼 좀 소심하게 학창생활 시절을 보낸 사람의 카타르시스를 좀 그 선사해 주는 같은 장면이 있거든요. 매일 자기 괴롭히는 애한테 어느 날 딱 그러잖아요. 너는 그냥 내가 만드는 노래의 소재일 뿐이야. 너는 뭔가를 박살낼 줄만 알았지 만들어낼 줄은 모르잖아. 라고 일갈하는 모습.
1: 맺은 게 맞나 봐요. 존 카니 감독.
0: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방과 후에 옥상으로 올라와 만큼이나 학교 다닐 때 절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어떤 제 마음속의 소리가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1: 정말 청춘 네. 영화의 어떤 한 복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마무리 드릴게요.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오늘 영화는 싱스트리트 얘기를 했지만 네. 존 카니 감독의 뭔가 이 정신적인 세계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네.
4: 원스 비긴 어게인 싱스트리트 사실 언제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3: 아니 근데
4: 행복한
3: 최근
4: 슬픔이 있습니다.
3: 행복한 슬픔. 네. 이게 참 예, 쉽지 않지만 네. 근데 왜 감독님 새 작품을 좀 10년 전이면은 나올 만도 한데.
4: 그 뒤에 플로라 앤손이라고 네. OTT에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아. 그것도 나름 재밌게 보았지만 그거는 좀 더 개인적이고 좀 더 아일랜드적이고 좀 더 마이너한 영화예요.
3: 아니 할리우드의 맛까지 보신 분이 네. 뭔가 너무 소박해지신 거 아닐까요?
4: 뭐 할리우드 스타일로 만들 생각이 없나 봐요. 오. 그래서 투자가 잘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3: 소신 있다고 봐야 되겠죠.
4: 네. 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비긴 어게인도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비긴 어게인도 재개봉합니다.
3: 아, 그렇군요. 네.
4: 존 카니 감독 영화는 꾸준히 재개봉할 거예요. 네.
3: 자, 끝곡 어떤 걸로?
4: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존 카니 감독의 영화 비긴 어게인의 로스트 스타즈. 네. 마룬 파이브의 에덤 르빈의 목소리로 네. 준비했습니다. 청춘은 왜 청춘에게 주기엔 낭비일까요?
3: 어휴, 명대사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이 곡도 뭐 엄청 사랑받았으니까.
4: 그럼요.
3: 작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3: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와이 유정입니다. 어릴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칭찬받는 수동적인 삶에 익숙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고 무조건 괜찮다라고 하는 착한 아이였죠. 지금의 저는 내가 어떤 옷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 취향부터 하나씩 알아가며 제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남들의 인정이나 칭찬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진짜로 원하는 목소리를 들어주는 일이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뚫자.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3: 두고 왔어?
4: 아,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2: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005년 아르헨티나와 헝가리의 축구 친선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여기에서 교체 투입된 아르헨티나의 국가대표 선수 들어온 지 47초 만에 팔꿈치 파울로 퇴장을 당합니다. 성인 대표팀에 합류한 첫 경기에서 이 기록을 쓴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무려 리오넬 메시라고 하네요. 누구에게나 흑역사는 있잖아요. 삐끗 실수도 하고 헛수를 두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한번 제대로 된 멋진 골을 넣는 날도 오는 거겠죠. 메시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우리도 충분히 실수에 관대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5일 금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빅뱅의 붉은 노을 같이 듣고 왔는데요. 다음 주에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일정

0: 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붉은 노을을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첫 경기를 체코와 치른다고 합니다. 딱 일주일 뒤이 시간에 경기를 하게 되는 건데, 또 19일 오전 10시에는 멕시코와 하고요. 25일 오전 10시에는 남아공과 경기를 치른다고 해요. 시차 때문인지 오전 시간에 이 축구 경기를 해서 우리가 예전처럼 치맥 먹으면서 응원하는 문화는 없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우리는 브런치 카페 함께 하시면서 치맥 치킨 대신 커피 한잔 들고 같이 응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메시가 인생 첫 국가대표 경기에서 47초 만에 퇴장했다는 이야기 해봤잖아요. 메시도 이렇게 흑역사가 있는데, 우리도 흑역사 하나쯤은 만드는 날이더라도 오늘은 기분 좋게 넘어가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관련돼서 고민 있으시면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가수 이현님과 함께하는 고민 고민하지마 코너 있으니까요. 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고민거리 있으시면 샵 1133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이 시간 오전에 함께 나누고 싶은, 듣고 싶은 노래 있으셔도 편하게 마음껏 보내주세요. 오늘 선곡표 많이 비워뒀습니다. 여러분의 선곡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전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7: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0: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메시의 흑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너튜브에서 오분붕님께서 흑역사 없을 것 같은 나연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지금 우리 브런치 카페 스튜디오에 이한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조금 전에 공교롭게도 이한님께서 저한테 김나연 아나운서 노래 잘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노래 관련된 흑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굉장히 못하고 음치박치거든요. 제가 중학교에 음악시간 가창시험에서요. 이 노래를 앞에 나가서 부르다가 너무 스스로 노래를 못하는 내가 싫고 부끄러워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요. 그게 저한테는 흑역사인 것 같네요. 네, 신청곡 왔습니다. 2460님. 우리 손녀 해맑게 웃는 모습 자랑합니다 하면서 손녀가 해맑게 너무 깜찍하게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신청해 주셨어요. 여러분께서도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웃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바탕 웃음으로 띄워드릴게요.

네,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이렇게 신청곡과 오늘의 고민 사연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같이 소개해드리고 노래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하나 더 만나보고 고민하지 마로 돌아올게요. 0423님. 강릉은 해쨍쨍 바람 아주 시원합니다 하시면서 점점 더운 날이 다가오니 시원한 노래?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네요. 강릉의 해쨍쨍 파란 하늘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저도 오늘 강릉에서 원주로 이렇게 기차 타고 왔는데 오늘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원주도 시원한데 쨍쨍한 하늘입니다. 그럼 터치 마이 바디 같이 들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제가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띄워드린다 해놓고 실수로 머라이어 캐리의 터치 마이 바디를 들려드렸습니다. 0423님의 신청곡이었는데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는 2부에서 다시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지 머리는 또 어떻게 만져야 좋을지

0: 금요일엔 고민 내려놓는 날이죠. 고민 고민하지마 출발할게요. 머릿속에 자꾸만 맴도는 생각들 혼자 붙잡고 있으면 괜히 더 커지기만 하잖아요. 오늘은 그 고민 브런치 카페에 잠깐 맡겨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 맞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대신 들어드릴 든든한 고민 메이트 우리의 고민인형 고민형 가수 이현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이한님. 네. 아, 머라이어 캐리의 터치 마이 바디 듣고 와버렸네요.
1: 아니, 몸이 이제 그걸 듣고 싶은 거 아닐까요?
0: 네. 아, 그랬나 봐요. 근데 사실 이 머라이어 캐리도 터치 마이 바디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내가 아는 터치 마이 바디가 아닌데 싶었는데.
1: 근데 제가 아까 우리 나인 씨한테 노래 잘하냐고 물어봤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음악이 나오는데 계속 흥을 따라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생각보다 잘하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작은 소리에 강하시네요.
0: 그, 네. 그, 이렇게 발성이나 방송은 이렇게 크게 하지만
1: 네.
0: 음악 노래는 약간 가성으로 해야 돼요.
1: 네. 네. 흥얼흥얼거리는데 생각보다 잘하시는 그래서 여쭤봤더니 눈물까지 보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0: 네. 나중에 우리 언젠가 코너가 개편이 된다면 네. 이한님께 제가 노래 배워보는 시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1: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0: 그럼 저의 가능성을 그때 봐주시는 걸로
1: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0: 네, 한번 개편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많이 제시해 주세요. 저희가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고민하지 마에서 이한님의 고민 상담과 또 좋은 노래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고민 만나볼게요. 7383님께서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나연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된 저의 고민은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너무 불규칙하다는 겁니다. 유유. 어느 날은 저녁 9시에서 10시에 잤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새벽 3시에 자고 그래요. 그렇다고 결코 많이 자는 거는 아니거든요. 계산해보면 7시간 정도 자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매번 이렇게 불규칙한 수면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 일어날 때마다 어떤 패배감 같은 게 종종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제 사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0: 아, 이한님도 불규칙하게 사시나 봐요.
1: 좀 불규칙한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패배감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제가 네. 그게 들 때가 꽤나 많아요.
0: 아, 그래요?
1: 특히 아침에 생각보다 좀 늦게 일어났을 때. 큰일 났다.
0: 일어났는데 해가 막 중천에 떠 있을 때.
1: 오늘은 하루 그냥 넘겼다. 아, 그러니 약간 패배감이 들 때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좀 늦게 자기는 했거든요. 뭐 이렇게 강의 초안 잔다고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 새벽 시간이 조금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일찍 자면 괜히 또 이게 미안한 느낌 있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오늘 이번에 보내주신 사연의 느낌은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 쉬어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좀 큽니다. 네.
0: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해결을 해야 될까요?
1: 사실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 좋죠. 그리고 저의 어떤 일상의 루틴을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시에 자든 새벽 2시에 1시에 자든 일어나는 시간을 좀 일정하게 정하려고 합니다. 10시에 자든 아침 7시 기상. 뭐 새벽 1시에 일어나도 7시 기상 최대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알람을 한 두세 개 정도를 항상 맞춰놓고 자요. 그거를 이제 이루지 못했을 경우 네. 7시에 맞춰놨는데 오늘 9시 10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 패배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0: 이한님과 이 사연자분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두 분에 비해서는 제가 조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난다고 사실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네네. 패배감을 느끼셨다 했잖아요. 막 일어났는데 이미 오전 시간 다 지나가 있으면 충분히 패배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이미 새벽 시간 동안 늦게 자신 이유, 잠드신 이유가 해야 될 걸 하다가 뒤늦게 잠드신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이 미라클 모닝 하면서 아침 일찍 해야 되는 거를 이분께서는 7383님께서는 아마 밤에 하고 주무신 걸 수도 있어서 이게 꼭 일찍 일어나는 게 대단하고 부지런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새벽까지 하는 건 맞지만 사실 제 경우에는 쓰잘데기 없는 걸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물론 일을 집중해서 할 때도 있지만 괜히 일찍 자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뭘 보다가 아니면 뭘 좀 더 하다가 또 뭘 좀 더 하다가 또 뭘 보다가 그러면서 집중되지 않은 시간들이 생각보다 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일찍 자는 게 미안한 거죠. 괜히.
0: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1: 네네.
0: 근데 또 근데 하나 제가 이 7383님께 걱정되는 거는 7383님 때 걱정되는 거는 규칙적인 생활을 안 자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네네. 매일매일 새벽 3시에 자서 삶의 패턴이 새벽 3시에 자서 막 오전 11시, 12시에 일어나는 패턴이라면 네네.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나름대로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 거니까
1: 네네.
0: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느 날은 막 9시에 잤다,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잤다 하면 패턴이 불규칙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식사 패턴도 그렇고 수면 패턴도 그렇고 매일 다를 테니까요. 전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수면을 조금 늦게 취하시더라도 규칙적인 삶의 패턴을 만드시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리고 하루 7시간 정도의 수면은 생각보다 몸을 그렇게 망가뜨리지는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 일정한 시간에 좀 일어나자. 근데 제가 요즘 시골 생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자든 좀 일찍 일어나든 저는 그 일어나는 시간을 좀 규칙적으로 만들면 내 몸이 아, 이 시간에 항상 일어나는구나라고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낮잠을 또 길게 자서는 안 됩니다.
0: 네.
1: 왜냐하면 그렇게 수면 시간이 좀 짧아지면 낮잠을 굉장히 좀 길게 자는 편이거든요. 그럼 또 새벽에 또 잠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잠을 낮잠을 잘 자라도 2, 30분을 넘기지 말자.
0: 그 2, 30분을 네. 낮잠을 자다 넘기지 말자. 낮잠 너무 많이 자면 또 밤에 못 자니까.
1: 못 잡니다.
0: 이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아, 우리 둘이서 7383님께 좋은 조언을 해드린지 사실 모르겠어요.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저는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랑 비슷한 생활의 패턴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만 좀 더 꾸준히 그것만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만 해도 내 몸은 습관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조금 새벽에 자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한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 보자. 그게 이제 저희 추천 방식이고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혹시 7383님처럼 이렇게 네. 불규칙한 생활이 고민이고 또 패배감을 느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분을 위한 조언, 좋은 조언이나 꿀팁 있으신 분들께서는 샵 1133으로 보내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1: 네.
0: 7732님의 신청곡 로이킴의 스마일 보이 듣고 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4: 와우
3: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프레스.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0: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아까 뭐 늦게 일어나는 7383님의 사연 이야기 해봤는데 너튜브 댓글에서 이승우님께서 알람도 필요 없고 항상 일정 시간 6시에 기상하신다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부럽네요.
1: 알람 없이는 못 일어납니다.
0: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네. 매일 아침 뉴스를 하니까 네. 5시에 알람을 맞추고 늦어도 5시 30분은 일어나야 돼요. 네네. 아침 뉴스가 7시 25분에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평일에는 사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찌뿌둥한 몸을 겨우겨우 이렇게 일어나는데
1: 주말.
0: 주말에는요. 진짜 억울한 게 알람이 울리지도 않죠. 당연히 알람 안 맞추죠. 근데 주말에는 알람이 없는데도 막 5시, 6시에 눈이 떠져요. 그래서 아,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났다면서.
1: 억울하다.
0: 억울한데. 네, 이승우님은 알람 필요 없으시다니까 너무 부럽네요. 네,
1: 저도 부럽습니다.
0: 네, 지금 프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고민 고민하지 마 코너에서 가수 이하님과 함께 고민 상담도 해보고 또 이하님께서 잠시 후에는 라이브로 노래도 한 곡 뽑아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고민 만나볼게요. 2336님, 딸아이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딸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끝에 반려견 수제 간식 가게를 오픈하셨대요. 좋은 재료로 정석껏 만들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아서 매출 걱정이 큰 것 같다고 조언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2336님의 고민이었습니다.
1: 사실 반려견 수제 간식. 반려동물 시장이 사실은 많이 커지기는 했죠. 제가 봐도 굉장히 커졌는데 경쟁이 요즘 너무 많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제 간식이라고 하면 정말 정성을 들이고 좋은 재료를 써서 썼는데 팔리지 않을 때는 좀 많이 좀 서운하기도 하고 이게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소상공인이잖아요.
0: 아 그러네요.
1: 과연 재구매가 잘 이루어지느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아름의 소문이 가장 무서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방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입으로 이 간식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즉

0: 직접 소비자가 그거를 구매를 해봤을 때 와 이거는 뭔가 달라. 그래서 소문을 내는 거죠. 그 소문을 가지고 우리 소위 말해서 SNS나 여러 가지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리고 만드는 과정들도 이렇게 다른 간식들이랑 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도 굉장히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조금 시간은 걸려요. 그러니까 남의 입으로 소문을 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구매 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1: 그렇구나. 아 재구매를 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걸 만들고 또 뭐 SNS를 통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0: 네네.
1: 또 요즘은 진짜 자기 PR 시대인 것 같아요. 같은 제품이더라도 조금 더 노출이 많이 되고 홍보가 된 제품을 사게 되잖아요.
0: 그럴 수밖에 없죠.
1: 그래서 막 SNS에서 요즘은 쇼폼 영상이 유행이다 보니까 뭔가 만드는 과정을 공유해 주신다던가 요즘 유행하는 뭔가 콘텐츠랑 결합해서 상품을 소개한다던가 뭐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한 가지 좀 추천해 드리면 수제 간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품이 좀 많으실 거라는 그냥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세트 상품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반려견 뭐 생일 관련된 좀 그런 기념일도 많이 챙기잖아요. 그런
1: 맞아요.
0: 또 상품은 없는지 그런 어떤 차별화 상품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게 들어간 만큼 충분히 표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맛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몸에 좋은 걸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충분히 영상을 찍으면서 이래도 남아? 하면서
1: 아 좋다.
0: 네네. 그렇게 해서 차별화된 물론 다소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오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이한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딱 하나 생각이 난 게 제가 자주 가는 단골 고깃집이
0: 네네.
1: 엄청 강릉의 어느 산속 골목 끝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차가 없으면 가기 좀 불편한 그런 곳에 있는데
0: 네.
1: 거기 딱 주차장 입구에 이게 써 있어요. 자신 있으니까 여기에 지었다.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남는 거 없다. 이렇게 다 여기에 넣는다. 재료 좋은 재료 다 갖다 넣는다. 남는 거 없다. 뭐 이런 걸 어필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0: 혹시 식당 이름이 그건가요? 자신 있어서 지었다.
1: 아, 그건 아니고 식당 이름은 다른 거고요.
0: 그렇게 이름을 지어도 괜찮겠네.
1: 자신 있어서 여기 시골에 지었다. 뭐 이렇게.
0: 자신 있어서 반려견 수제 간식을 시작했다.
1: 그래도 좋겠네요.
0: 네네.
1: 네, 우리 같이 이한님이 아이디어가 톡톡 튀시는데 나중에 같이 한번 뭐 가게 차려봐도 좋을 것 같네요.
0: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도 제가 같은 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들을 가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언들이 제가 못하는 걸 지금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1: 네. 네, 지금 2336님의 고민 나눠봤는데 이 따님께서 차린 수제 간식, 반려견 수제 간식 가게 응원을 하겠습니다. 뭐 양주 옥정이 오픈을 하셨대요. 또 양주 옥정이 아마 신도시가 생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 반려견도 많이 키우고 계실 테니까 양주 옥정 도트리 수제 땡땡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뭐 아주 짧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간식이 맛있어서 건강하게 파는 건 당연한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수제 간식집을 하는 거니까.
1: 그러네요.
0: 하지만 강아지 이야기를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와, 네. 이현님 네. 다시 보여요.
0: 아니요. 그러니까 맛은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그 스토리를 판매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1: 그럼 사연 하나 빠르게 만나보고 이한님 노래까지 들어볼게요.
0: 네.
1: 5367님 철없는 남동생 때문에 가족들이 고민이라고 하시면서 남동생분이 근데 마흔을 앞두고 있대요.
0: 네네.
1: 직장도 잘 다니고 돈도 잘 벌고 심지어 주식 투자도 잘한대요. 부럽다.
0: 네.
1: 네, 이러면 뭐가 고민이겠냐 하겠지만
0: 네.
1: 얼리 어댑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새로운 기계에 관심 많고 뭐 약간 새로운 제품에 관심 많으신 분들 신제품에 이런
0: 네네네.
1: 분들을 얼리 어댑터라고 부르는데
0: 네네.
1: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거를 계속 구입하고 계신가 봐요.
0: 네.
1: 엄마 아빠도 아들의 씀씀이에 매번 뭐라고 하실 정도인데 예를 들면 TV가 매년 뭔가 조금씩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그걸 매번 하나씩 산대요. 이동식 TV도 샀고 노트북도 두 대씩 있어서 하나는 우리 집이 있고요. 패드도 마찬가지고 TV는 저희 집에 한 대 엄마 아빠 집에 한 대 기부했다고 하세요. 말이 좋아서 기부지 본인 집에 TV가 석 대나 있으면서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설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의료기기들을 가져와서 써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흔이 가까우니까 몸 아플 때마다 해보려고 하나씩 산 것 같은데 엄마랑 저는 이런 남동생을 보면서 어이없어 하고 있대요. 아빠는 돈 벌면 뭐 하냐며 이렇게 돈 쓸 거면 가지고 오라고 했고 남동생은 들은 척도 안 한다고 합니다. 연애도 쉰 지 꽤 됐거든요. 이 철원은 남동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5367님께서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0: 사실은 저는 행복한 고민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덕후기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취미로 자동차도 사고 아니면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좋은 골프백도 바꾸고 골프채도 바꾸고 이런 것 굉장히 좀 고가잖아요. 하지만 전자제품 물론 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사용해보다 가족들에게 환원하잖아요. 가족들은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본 것이 예를 들어서 주식도 안 하고 수입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사실은 본인을 이제 투자를 해서 그런 얼리 어댑터의 느낌을 가진다라고 하면 조금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본인 일 잘하면서
1: 그러니까요.
0: 충분한 수입도 있고 그다음 뭐 직업도 있고 뭐 투자도 하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취미는 약간 덕후 기질이 있는데 이거는 나눔의 덕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저도 사실 5367님께서 고민이라 하고 보내주셨지만 실제로는 남동생 자랑을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0: 사실 네. 소비 그 순위가 우선순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충분히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컴퓨터도 0.3초만 빨라도 이런 것처럼 좀 흥분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선해서 괜히 저는 귀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5367님의 고민 만나봤는데 네. 사실 남동생이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심지어 투자도 잘하시면 네네. 그럼 본인의 취미 생활로 얼리 어댑터 이 덕후 기질로 관심 있는 전자제품, 전자기기 사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 다 잘하고 계시니까.
0: 가족들이 부럽습니다.
1: 그러니까.
0: 나눔해 주시잖아요.
1: 그리고 이제 곧 마흔을 앞둔 남동생 딱 하나 걱정이 있으시겠네요. 사실 제가 누나라면 이 얼리 어댑터 기질 때문에 제품을 많이 사는 것보다도 마흔을 앞두고 있는데 연애 쉰 지 꽤 됐다고 하시니까 이 네네. 부분이 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남동생 분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이 부모님과 누나분이 누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덕후 기질에 쓸 에너지를 조금 더 이제 연애에 투입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사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되는 거죠.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요즘 동호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스타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예. 뭐 가끔 프라모델이 내는 건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저걸 왜 비싼 돈 주고 사? 라고는 저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호회도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그 동호회 장이 되는 것도 괜찮고요.
1: 괜찮네요. 그럼 네. 정말 많은 분들과 또 소통할 수 있으니까.
0: 정보도 공유하면서. 네.
1: 네, 5367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실 이한님께서 고민고민하지만 코너 상담을 해주러 오시기도 하지만 또 한 곡 선곡해서 노래도 직접 라이브로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0: 네네.
1: 오늘은 어떤 노래 준비 오셨을까요?
0: 사실 2336님이나 5367님이나 이제 7384님께는 해당되지 않은 노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저께 비가 좀 대차게 짧게 내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 나가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냥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든지 좀 답답해서 고민 사연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시원하게 좀 쓸려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문세의 빗속에서라는 노래를 존박 버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너무 기대되는데 네. 또 사실 어제는 강원도 곳곳에 비가 왔지만 네네. 오늘은 화창한 지역이 많잖아요.
0: 그래서 덕분에 화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좋아요. 네. 또 이 노래 들으면서 시원하게 하루 보내시길
0: 좋습니다.
1: 네, 바로 MR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한의 목소리를 듣는 빗속에서 라이브로 지금 함께 하실게요.

0: 아니 화창한 날 들어도 이렇게 좋으면 비 오는 날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 비가 딱 내리는데 이게 처마가 있거든요. 처마 밑에 앉아서 그냥 무반주로 그냥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부르고 영상 하나 찍었거든요.
0: 어, 네.
1: 되게 운치 있었던 기억이 나서 아, 그러니까 비가 주는 선물이 또 이렇게 화창한 공기를 선물해 주네요. 네.
0: 나중에 비 오는 날에도 한번 다시 불러주세요.
1: 그럴까요?
0: 네. 네, 여러분, 그 이문세의 빗속에서 존박 버전으로 오늘은 이한님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네네. 아까 제가 터치 마이 바디 시스타 노래를 0423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머라이어 캐리 노래 띄워드렸었잖아요. 시스타 버전으로 터치 마이 바디 지금 듣고 돌아올게요.

0: 네,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듣고 왔습니다.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뭐 머라이어 캐리의 터치 마이 바디 다 너무 좋은데요. 네, 선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423님.
1: 덕분에 두 곡을 들었네. 네.
0: 네. 네, 지금 이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민하지마 코너에서 사연자분들 선물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1: 네네.
0: 이하님께서는 어떤 분께 선물 보내주실까요?
1: 사실은 뭐 사연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긴 사연을 이렇게 방송국에 직접 보내신다는 그 정성과 그 마음이 감동받아서 저는 5367님,
0: 5367님.
1: 얼리어답터, 동생의 고민.
0: 그럼 5367님과 오늘 날씨도 좋고 기분
1: 네.
0: 좋으니까 사연 우리 전해드린 소개해드렸던
1: 네네.
0: 2336님과 7383님 세 분께
1: 오,
0: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축하드립니다.
0: 네, 제가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한님과 그 빗속에서 라이브도 들어보고 고민 상담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아까 855님께서 이한님 라이브 중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최고 최고입니다. 병원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감성 여행 가는 기분이라고 최고의 보컬 하트하트 보내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또 8643님, 이한님 오늘도 감성적인 노래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더 준비해서 더 의미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네, 오늘도 이한님과 고민하지만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것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기분 좋은 오후 보내세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오늘 마트나 카페에서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하셨나요? 아니면 무심코 주머니에 찔러서 넣으셨나요? 오늘 아침 깜짝 놀랄 뉴스가 하나 떴네요. 우리가 손을 청결히 하겠다고 손소독제 바르고 또 촉촉해지겠다고 핸드크림 바른 직후에 마트 영수증이나 택배 라벨지를 만지면요. 그 종이 표면에 코팅된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평소보다 무려 100배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 매끄러운 종이에는요. 비스페놀 계열의 화학물질이 묻어있는데 이게 단 5초만 만져도 피부 틈새로 스며든다는 겁니다. 이 환경 호르몬들이 체내에 쌓이면 생식기능 저하나 성조숙증, 심지어 ADHD 같은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전문가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몸을 챙기려고 바른 핸드크림의 유분, 그리고 알코올, 오히려 환경 호르몬한테 프리패스다! 라면서 피부 장벽을 활짝 열어준 셈이니까요. 정말 배신감 드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영수증을 받으실 때는 아예 안 받거나 부득이하다면 이 글씨가 좀 없는 뒷면만 조심조심 잡기로 약속하시죠. 자, 6월 5일 불금이네요.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SF9 Watch Out.

0: T-어실원샷
1: 무조맨
0: T-어실원샷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T-어실 원수 외용액 뿌리는 T-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2: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14: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이 영수증, 영수증 요즘에는 버려주세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실 텐데 근데 영수증을 만약에 받을 때 그때 내 손의 상태가 또 중요하겠네요. 우리가 또 손 청결히 하겠다고 이 손 소독제 자주 이렇게 수시로 바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촉촉해지는 것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핸드크림도 거의 뭐 손을 씻고 나서 무조건 습관적으로 또 바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손 소독제나 핸드크림을 바른 직후에 또 직후에 마트 영수증이나 택배 라벨지를 만지면 그 종이 표면에 코팅된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속도가 100배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핸드크림의 유분과 알코올 오히려 하이패스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수증을 받으실 때는 뭐 아예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가시거나 혹은 뭐 손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다면 뭐 그때는 사실 괜찮고요. 그래서 조심조심 또 요거를 한번 또 참고하시면서 생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정보를 드리고요. 자 오늘 또 불금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출석 체크해주고 계신데요. 3855번님 후디 조금 일찍 출석 체크합니다. 또 보내주셨고 11시 45분에 출석 체크를 해주셨어요. 또 생방 15분 전에 미리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1419번님 소소하지만 식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힐링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그쵸 저도 소확행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밥 먹고 커피 마실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들 식사 이제 막 하러 가시나요? 예 오늘 또 불금인데 금요일을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유독 많네요. 2904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후디. 금요일이 언제 오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왔네요. 그리고 요즘은 영수증 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는 곳 많잖아요. 그 키오스크도 영수증 선택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걸로 하시면서 또 출첵해 주셨고 1995번님 이제는 영화에서처럼 장갑에 마스크에 보호복까지 착용하고 생활해야겠네요. 보내주셨는데 손에 알코올이나 뭐 손소독제나 핸드크림을 바르지 않으셨다면은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발랐을 때 바른 직후에 이 환경 호르몬에 흡수되는 속도가 100배. 근데 굉장히 좀 치명적이긴 하네요. 저도 사실 요 정보는 모르긴 했었는데 그래서 내 손을 저는 뭐 잘 안 바르긴 하거든요. 좀 건조하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보습을 좀 챙기시는 분들께서는 청결이나 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2793번님 사진과 함께 무슨 열매일까요? 하시면서 퀴즈도 내주셨는데 보리수 열매다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또 밖에서 일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또 한낮에는 또 더위도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오늘은 물론 괜찮습니다만 최고 기온이 뭐 거의 30도 넘어가고 잘 때도 요즘 덥고 하다 보니까 건강관리도 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자창도 열려있고요.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출석 체크, 또 신청곡, 또 불금인 만큼 오늘 퇴근하고 또 뭐 맛있는 음식 드실 예정이신지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또 같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0: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래 두 곡을 준비했고요. 오늘 또 금요일인 만큼 좀 신나는 노래들을 준비했어요. 모모랜드의 어마어마해 EDM 버전 준비했고 하이라이트의 어쩔 수 없지 뭐 두 곡을 또 띄워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모모랜드입니다. 어마어마해.

하이라이트 어쩔 수 없지 뭐 듣고 오셨습니다. 1940번님 커피는 뭐니 뭐니 해도 아메리카노죠. 아아 또는 뜨아 아메리카노가 커피 중에 진리입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직장인 왈 하시면서 또 출석 체크도 해주셨는데 그쵸. 저도 한때는 뭐 바닐라 라떼에 꽂혀서 그것만 먹었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아이스 라떼에도 그것만 먹었을 때도 있었는데 결국엔 돌고 돌아서 클래식 예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거의 저는 아만 마신 지가 한 5년 된 것 같은데요. 예, 5년 동안 카페를 가면은 다른 거 시키지 않고 절대 시키지 않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고 있습니다. 예, 5년 연속. 또 그리고 1189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즐거운 방송 정호의 희망곡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9667번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릉인데요. 엄마가 경상도에서 오셔서 또 김밥 쌀 준비 중입니다. 엄마랑 시간 보내려고 휴가를 썼네요. 요즘 푹 빠진 노래 리센니의 러브 어택 신청합니다. 또 보내주셨는데요. 어머니께서 경상도에서 강릉까지 올라오셨군요. 또 좋은 시간 보내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휴가도 쓰시고 김밥도 드시고 요즘 리센느 굉장히 핫하다고 또 하더라고요. 또 최근에 지난 이틀 전이죠. 강현 리포터가 저한테 리센느 요즘에 이런 이런 밈 아세요? 뭐 이런 유행어 아세요? 했는데 제가 다 모른다고 했더니 기겁을 하면서 어떻게 그걸 모르냐 리센느의 노래도 안 들어보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저를 거의 뭐 예, 기함하면서 쳐다봤었는데 러브 어택도 준비를 했습니다. 2904번님 그렇죠. 예, 이 말이었는데 거제 야호도 모르는 후디 킥킥킥킥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도대체 유행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듣기도 했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어렵습니다. 예, 일단 노래 먼저 띄워드리죠. 리센입니다. 러브 어택.

9667번님의 신청곡 리센니의 러브 어택 듣고 오셨습니다. 아, 요즘에 굉장히 핫하다고 또 유명한 리센네 2024년도에 발매가 된 노래였네요. 러브 어택 듣고 오셨고요. 자, 또 그리고 이어서 또 신청곡들을 또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도 시간상 한 곡을 더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1946번님께서 보내주신 또 박재정 피처링 빈지노 씨가 함께한 얼음땡이라는 노래 예 신청해 주셨는데 와 이 노래도 진짜 오랜만이네요. 박재정 씨가 지금은 차세대 예 그 선배 발라더 가수들의 그 계보를 이을 또 주자다 이런 평이 많은데 이 얼음땡이라는 노래는 또 발라드 장르가 아니라 약간 댄스 뭐 중간에 랩도 있고요. 좀 신나는 노래이기도 한데 박재정 씨의 아마 갖고 있는 노래 중에 이 곡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1946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1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 런치 퀴즈가 또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여름철 대표 과일 보관 방법 또 퀴즈거든요. 요거 한번 또 들으시면은 올 여름 또 맛있게 또 과일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 또 2부에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3, 4부에서는 역시나 아재기그 보안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월화수목 중에 아재기그 갖고 있는 그런 본인들만의 이런 총알들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와 또 제작진들 함께 보면서 요거를 또 우리 방송 때 한번 풀어볼까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 세 개 문제는 다 저희가 직접 또 준비한 문제거든요. 또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 3, 4부에서도 퀴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948번님께서도 출석 체크해주시면서 지방선거일에 본투표하고 왔다. 어제는 천둥과 또 세차게 소나기가 오더니 더운 기운이 조금 사그라졌네요 하시면서 콩국수 드셨다고 와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너무 그 꾸덕꾸덕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데 저도 콩국수를 되게 좋아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좀 꾸덕꾸덕한 거 좋아하거든요. 아우 군침 돕니다. 또 출석 체크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신청곡 지금 들려드릴게요. 박재정 씨, 또 빈지노 씨가 함께한 노래입니다. 얼음땡.

Let's go. Yeah. 누가 날 알지 모르겠지만 내 속에 알게 딱 열려서 마디까지만 28살의 외제 차라 차지한 한국 힙합의 유망주 넘버 1집안 하지만 TV에는 안 나가 왜냐면 난 장각본이 좀 별론 것 같은 난 이빨보다 음악이 좋은 뮤지션이 되는 게 내 어릴 적의 꿈 꿈이었고 요즘 난 정말 그렇게 사는 중.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8: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9: 다중이용 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관리자는 소방 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 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

에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남은 과육을 랩으로 감싸 보관하면 수분이 맺혀서 표면 조직이 쉽게 무르고 미생물이 증식할 위험이 있어 최근에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권장되는 이 여름철 대표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포도, 2번 수박, 3번 복숭아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여름에 남은 과육을 랩으로 감싸서 보관하고는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냥 잘 잘라서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하는데요. 1번 포도, 2번 수박, 3번 복숭아 얼른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송입니다. 악뮤 초록창가. 아, 그린 윈도우라는 노래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송 악뮤 초록 창가 그린 윈도우 듣고 오셨습니다. 자, 런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남은 과육을 랩으로 감싸서 보관하면 수분이 맺혀서 표면 조직이 쉽게 무르고 미생물이 증식할 위험이 있어 최근에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권장되는 이 여름철 대표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포도, 2번 수박, 3번 복숭아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 또 청취자분들께서 힌트송을 들으시고 또 정답도 보내주고 계시고 또 그리고 우리 집에는 이 과일 귀신이 있어요. 그냥 두면은 다 먹습니다. 한 또 문자도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여름만 되면은 요게 또 생각이 나긴 하죠. 예, 저도 막 생각만 해도 군침이 좀 흐르는 그런 대표 과일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자, 1번 포도, 2번 수박, 3번 복숭아 또 그리고 두 번째 힌트송도 준비를 했거든요. 샤이니의 초록비, 그린 레인이라는 곡을 또 두 번째 힌트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나가는 동안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샤이니의 초록비 그린 레인 듣고 오셨습니다. 자,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2번 수박이었습니다. 수박은 자른 뒤에 가능한 이틀에서 사흘 안에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오래들수록 비타민C 또 풍미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박은 예전에는 뭐 랩으로 다들 감싸서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셨다면 요게 수분이 맺혀서 조직이 쉽게 무르고 미생물이 증식할 위험이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수박은 좋다고 하고 또 그리고 복숭아, 복숭아도 많이들 드시잖아요. 사자마자 냉장고를 넣는 거는 조금 아까운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후숙과일이기 때문에 덜 익은 상태에서 냉장고에 넣으면 향, 또 단맛이 충분히 숙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 복숭아의 향을 만드는 휘발성 성분은 낮은 온도에서 생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복숭아는 실온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후숙한 뒤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반대로 이미 충분히 익어서 향이 좀 강하다 싶다면 냉장 보관으로 숙성 속도를 늦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친구 참외. 예, 씻어서 넣었다가는 물러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참외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가끔 가다가 사오자마자 씻어서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하지만 보관 전에 세척하는 거는 오히려 이 저장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과일 표면에 남은 수분은 곰팡이 또 세균 증식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먹기 직전에 세척하는 것이 좋고요. 또 그리고 꼭지 부분부터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키친타월로 감싸서 보관하면 또 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자두와 살구, 냉장고보다 역시 후숙이 먼저고요. 단단한 상태에서 역시 복숭아와 비슷합니다. 후숙을 한 뒤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맛을 살리는 방법이고 자두는 또 품종에 따라서 후숙 속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짝 눌렀을 때 탄력이 느껴지는 정도, 그때가 냉장 보관 적기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토마토, 예, 토마토는요. 냉장고에 오래 둘수록 맛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긴 하지만 이 낮은 온도에 오래 노출되면은 향하고 풍미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익지 않은 토마토는 역시 실온에서 보관해서 숙성시키시고 충분히 익은 뒤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 토마토는 꼭지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두면은 수분 손실을 줄이는 데 큰 도움 된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또 이렇게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또 정보를 가져와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런치 퀴즈 많은 분들께서 수박 맞춰주셨습니다. 1779번님 정답은 2번 수박. 더운 날에는 수박 한 입 생각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셨고 0603번님 마침 수박 통에 담아서 딸 자취방에 놓고 나오는 길이네요. 히히 보내주셨는데 또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정말로 이렇게 또 밀폐용기에 또 수박을 썰어서 또 따님 자취방에다가 놓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 정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어머니의 또 사랑, 또 애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박이 여름철에는 정말 큰 도움, 또 큰 역할 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혹시 토요일 오전에 또 예능 프로그램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춘천문화방송에서 제작하는 파크골프 예능 인생굿샷. 거기서 제가 또 틈틈이 경기 중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또 홍천으로 현장 중계를 갔었거든요. 근데 정말 땡볕에 앉아서 한 5시간 뭐 6시간 기대기도 하고 중계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수박을 챙겨주셨었던 기억이 있는데 와 제가 수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 먹고 나서 입맛이 변했고 또 수박을 지금도 찾습니다. 아, 또 수박. 또 그리고 256번님 큰아이

0: 임신했을 때 신랑이 오토바이에 수박 사오다가 떨어뜨려서 깨졌던 추억이 있어요. 보내주셨는데. 아, 오토바이. 아, 이거 참 얼마나 집에서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근데 깨져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수박을 보통 구하기 힘들 때 수박 드시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니까 어떻게 또 해결을 하셨을지도 궁금하고. 또 그리고 3210번님, 여름에 제일 좋아하는 과일,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엄청 나오죠? 하셨고, 2337번님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네요. 음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막상 사기가 꺼려지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일주일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보내주셨고, 3542번님, 9294번님 또 처음 보내주셨네요. 환영하고요. 3049번님께서는 개교 기념일이어서 쉬고 있어요. 정답은 2번 보내주셨어요. 또 그리고 2904번님께서는 수박 먹다가 장염 걸렸었다. 깍둑썰기에서 큰 통에 넣고 포크로 찔러 먹곤 했는데, 야, 이 상했었나 봐요. 그 이후로는 수박 썰어서 오래 저장해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박 먹고 싶다 하시면서 장염. 아, 이렇게 또 장염이나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 걸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음식 다시는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뭐 걸린 적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음식과 멀어진 경험은 아직은 없거든요. 수박. 아우. 근데 2904번님은 수박 먹고 싶다 하시는 거 보니까 예, 멀어지진 않으신 것 같고. 또 그리고 6138번님, 정답은 수박입니다. 사람 속도 모르듯이 수박 속도 단지 안 단지 잘 몰라서 잘 골라야 합니다. 오늘도 일 중에 잘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수박이 정말 그 안에 모르지 않습니까? 이 당도도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두드려서 소리로 안다라고 하시는데,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본인들만의 나만의 팁 이런 거 있으신가요? 예, 그것도 전해주시면 저도 한번 참고해서 당도가 아주 높은 수박 고르는데 도움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가운데 당첨자 두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0: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화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 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 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 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 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집 이삭 떡방에서 동숙이 떡 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노래 하나 더 듣고 당첨자 발표할게요. 터보입니다. 검은 고양이.

터보의 검은 고양이 듣고 오셨습니다. 런치 퀴즈 당첨자 두 분 발표할게요. 당첨자는 0603번님 그리고 225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정오의 희망곡 2부 함께 하셨고요. 위너의 막춤 저스트 댄스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또 잠시 후 3부 금요일 코너 아재개그 보안관으로 돌아옵니다.

0: 흔들어 제껴 맞춤 맞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6: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7: 콘서트 늦겠다. 뜰차.
8: 뭐라는 거야?
6: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9: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8: 아, 사람 많다.
6: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9: 야, 왜 안 와?
6: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9: 아, 오늘 재밌었다.
7: 와, 이거 봤어?
9: 야, 뭐해, 빨려!
6: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9: 뭐야?
6: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 FM for you.
11: 오빠, 좀 웃어봐.
12: 정우의 희망곡 3부 첫 곡입니다. 에픽하이, 평화의 날.

0: why not?
1: 달력에 적어 보세 삶이란 값 속에 이 순간은 도데이 Party like it's a birthday Come on
2: 세산 흰 뒤에 물들 때 애써 주류 하락하다 번질 때 버스 위에 목 매다 택시 탈때 곧바로 뒤에 따르는 버스 볼 때

0: Peace.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마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전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아니,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2: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썰렁하다, 분위기 깨진다, 구박받던 아재 개그. 하지만 아재 개그는 어쩌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도의 언어 유희일 수 있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배척당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아재 개그.

푸짐한 선물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아재개그 보안관. 아,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다라고 보내주신 분들 벌써 시동 걸고 계신데요. 그러면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난도가 있어요. 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또 친절하게 힌트들도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아재 개그 나갑니다. 미국에 비가 내리는 상황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미국에 비가 내리는 상황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아재 개그 보안관 퀴즈는 역시 주관식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데요. 아, 문자창이 현재 얼어있네요. 예, 좀 어렵죠? 예, 오늘 좀 난도가 있는데 미국에 비가 내리는 상황을 영어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힌트송으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 힌트송은 심현보 씨의 자전거 데이트라는 곡을 준비했거든요. 데이트. 이 데이트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시면 살짝만 바꾸면은 데이터. 네, 데이터. 데이터를 옮기거나 보관할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찾기도 하죠. 정답이 이제서야 슬슬 올라오는군요. 자, 힌트 다시 한번 드리면 데이터를 옮기거나 보관할 때 오늘의 정답인 이것을 찾습니다. 자, 아재 개그 오늘 좀 어렵죠? 자, 미국에 비가 내리는 상황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얼른 보내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힌트송 듣고 오시죠. 심현보 씨가 부릅니다. 자전거 데이트.

첫 번째 인트송 심현보의 자전거 데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재 개그 보안관 첫 번째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미국에 비가 내리는 상황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미국에 비가 내리는 상황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역시 주간식 퀴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답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조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요. 미국, USA라고도 하죠. USA. 이 USA라는 단어를 한번 잘 사용해 보시죠. 그러면은 정답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힌트송 준비했는데 슈퍼주니어의 스파이라는 곡이거든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 스파이들이 정답인 이걸 이용해서 상대의 데이터를 몰래 싹 훔쳐서 넣어오곤 합니다. 예, 느낌이 오시나요? 거의 뭐 다 드린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워밍업 좀 하시라고 힌트송을 두 번 들려드리고요.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가차 없이 힌트송 한 번 듣고 바로 정답 발표하거든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땀 좀 흘리시면서 어깨도 돌려주시고 스트레칭 좀 해주시고 이 아재 개그력을 좀 늘린다 생각하시고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슈퍼주니어의 스파이 들려드리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슈퍼주니어 스파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재개그 보안관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미국에 비가 내리는 상황을 영어로 한다면 정답은 USB.
1: 헐.
0: USA에 비가 오니까 USB. 아, 굉장히 좀 문제 힌트 아닌 힌트들이 있었죠. 자, 많은 분들께서 USB 맞춰주셨는데요. 9090번님, 정답은 USB입니다. 어머님 모시고 드라이브 중인데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 날씨가 좋네요. 수고하셔요 보내주셨고, 5105번님께서도 정답 USB. 2662번님, 9601번님, 7420번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네요. 노래가 찰떡입니다. 운전하면서 피식 웃었네요 하시면서 정답도 맞춰주셨고, 2352번님 아, 정답은 바로 알았는데 정차하고 보내느라 늦었어요. 너무 재밌네요. 아재도 아닌데 하시면서 USB 맞춰주셨고, 1766번님 마침 딱 쉬는데 넌센스 아재개그 좋네요 USB. 또 그리고 4122번님께서도 오늘 진짜 어려웠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 3976번님 0129번님께서도 USB. 4059번님 아재개그가 어렵지 않을 나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힌트송 없이는 못 맞출 것 같아요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게 저도 문제를 준비하긴 하지만 만약에 정답을 맞춰봐라 라고 한다면 저도 못 맞힐 것 같아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힌트를 그래도 한 두 개 세 개 정도는 들어야지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재개그는 참 누가 만드는 건지 기발하지 않습니까? 예, USB. 또 그리고 9409번님께서는 친구가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USB. 또 4152번님, 3855번님, 0235번님, 5606번님께서도 정답을 맞춰주셨고, 4005번님께서는요, 듣자마자 답 맞추는 건 처음인데요. USB 하셨는데, 오늘 처음 바로 맞추셨어요? 오늘 꽤 어려웠는데, USB. 이제 아재 개그력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라고 또 보이고, 또 4233번님 진짜 어려워요. 데이트에서 데이터로 넘어가는 센스 굿입니다 하셨고, 5242번님께서는 너무 쉬운데요 USB. 쉽다라고 하시는 청취자분 계시는군요. 오늘 근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문제도 제 생각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약간은 좀 힌트가 필요해 보이는 듯한 문제들을 제가 골라왔는데, 지금 이 문제도 쉽다라고 느끼셨다면 잠시 후에 한번 또 참여해 보시죠.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카라가 부릅니다. 루팡.

카라의 루팡 듣고 오셨습니다. 자, 금요일 코너 아재 개그 보안관 첫 번째 문제 USB 맞춰주신 당첨자 우리 또 청취자분들 가운데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지금 바로 발표할게요. 당첨자는 7191번님 그리고 510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호의 희망곡 3부 함께 하셨는데요. 3부 마지막 곡이 또 준비가 돼 있거든요. 요 노래는 또 S본부 한 3년 전 드라마거든요. 이종석 씨, 또 그리고 박혜진 씨가 의사로 출연했었던 닥터 이방인. 이 드라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13년 전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OST 곡을 또 3부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GO의 내일이 안 올 것처럼 지금 띄워드리겠고요. 노래 들으시고요. 잠시 후 4부에서도 아재 개그 아주 재미난 퀴즈들 준비해뒀거든요. 잠시 후에도 또 함께 하시죠. 자,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아빠!
5: 엄마!
7: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9: 정오의 희망곡 금요일 코너 아재개그 보안관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부에서도 두 개 문제를 또 준비해뒀거든요.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자, 아재개그 보안관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신하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가 조금 짧습니다. 자, 신하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배우 신하균 씨 맞습니다. 예, 신하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자, 역시 주관식이고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신하균 씨하고 거의 대척점에 있다고 봐야 되죠. 예, 거의 반대되는 그 어느 범위에 계시는 분인데, 역시나 힌트를 드리면 힌트송 노라조의 9회말 투어 준비했거든요. 또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야구선수입니다. 네, 야구선수의 이름이 정답이고 최근에 은퇴를 했고요. 현재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이분의 이름이 정답입니다. 자, 지금 5408번님께서 왕균, 접근은 좋았거든요. 이 접근 방식 자체는 괜찮았는데 이 야구선수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최근에 은퇴한 또 전 야구선수고요.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있다. 지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신하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보내주시죠. 2904번님도 구교환 씨 할 뻔 땡! 네, 땡입니다. 땡땡땡. 지금 오답이 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정답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비율은 약간 5대5 정도, 확실히 어렵긴 한 모양입니다. 자, 노래 나가는 동안 얼른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맞춰주시죠. 노라조가 부릅니다. 9회말 투아웃.

0: 힌트송 노라조의 9회 말 투아웃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재개그 보안관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신하균의 반대말은 정답은 황제균.
1: 헐.
0: 예, 신하균 씨의 반대말은 황제균 씨였습니다. 전 야구 선수가 됐죠. 최근에 은퇴를 하셨는데 자, 많은 분들께서 또 황제균 맞춰 주셨습니다. 0261번님. 저희 애한테 치카치카 안 하면 집안에서 입안에서 이 세균 덩어리 산다고 겁을 주는데 저 두균은 좋은 균이네요 하셨는데 그렇죠. 신하균 씨하고 또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황제균 씨, 또 신하균 씨는 요즘에 또 브라운관에서 자주 볼 수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3049번님, 5363번님, 6433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셨습니다. 황제균. 오늘 휴가 냈어요. 날씨도 좋고 신나는 하루입니다. 신랑 운전해줘서 고마워 하시면서 또 어디 데이트 나들이 가시는가 봐요. 부럽습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좋죠? 예, 막 덥지도 않고. 1257번님, 정답은 황제균. 근데 황제, 어이가 아닌데요? 하셨는데, 예, 아입니다. 황제균 씨. 또 그리고 6433번님께서도 야구선수는 잘 몰라요. 정답은 전학윤. 야, 그러실 수 있어요. 예, 야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맞히기가 아마 어려우셨을 테고. 또 그리고 1140번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문자 오랜만에 보내네요. 정답은 혹시 황재균님이신가요? 하셨는데 정답 맞히셨고요. 3969번님. 아직 이거 은근 재밌네요. 또 그리고 9724번님도 신하균 씨 드라마 보고 나왔는데 신하 생각하다가 생각났네요. 황재균. 또 그리고 1419번님께서는 김태균. 6845번님도 태균. 아, 땡입니다. 또 그리고 7275번님, 2790번님, 6845번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5242번님, 6981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또 황제균 선수 맞춰주셨습니다. 0235번님께서는 너무 어려워요. 신상균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오늘 문제가 제가 좀 뽑아온 것들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힌트를 한번 잘 들어보시는 게 또 정답에 가까워지실 수 있는 또 지름길이고요. 자, 그러면 또 당첨자 한 분 선정했거든요. 두 번째 문제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지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258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코너 아재개그 보안관 이제 세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역시 주관식이고 난이도로 봤을 때는 중간에서 살짝 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우주인들이 술 마시는 장소를 뭐라고 할까요? 우주인들이 술을 마시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역시 문자 샵 1533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우주인들이 술 마시는 장소를 이번에는 맞춰주시면 되는데 힌트를 당연히 드려야죠. 힌트송 블랙핑크의 뛰어. 뛰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 곡을 왜 준비했냐면요. 컴퓨터로 이렇게 또 문서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띄어쓰기를 무조건 해야 되죠. 또 우리나라 또 한글은 띄어쓰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띄어쓰기의 참 중요도, 이 역할은 뭐 더 말할 것이 없긴 한데 띄어쓰기 할 때 키보드에서 눌러야 하는 그것입니다. 너무 많이 드렸나요? 예, 지금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얼른 보내주시죠. 블랙핑크입니다. 뛰어!

0: 블랙핑크의 뛰어 듣고 오셨습니다. 아재 개그 보안관 마지막 문제. 우주인들이 술 마시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자, 정답은 스페이스바.
1: 헐.
0: 그렇죠. 예, 스페이스, 우주, 바. 예, 우주바. 스페이스바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스페이스바 보내주셨는데요. 1192번님. 날이 더우니까 우주인은 아니지만 바에 가서 낮술하고 싶네요. 보내주셨는데 그쵸. 다들 이제 아재 개그에 하나 둘씩 또 청취자분들도 적응하고 계시네요. 예, 아무렇지 않게 예 맞춰주셨고 4152번님, 1995번님 RPG 게임할 때도 이 캐릭터가 점프할 때 입력하는 커맨드가 스페이스바여서 많이 쓰입니다. 보내주셨는데 그쵸. 점프 스페이스바 많이 쓰고 또 그리고 예전 게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 물풍선으로 이렇게 상대를 잡아서 퐁 터트리는 크레이지 아케이드 거기서도 스페이스바가 그 물풍선 놓는 거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 카트라이더도 드리프트였죠. 기억이 예 너무 오래돼서 잘 안 나긴 하는데 쉬프트였는지 스페이스바였는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스페이스바나 쉬프트를 가장 많이 누르시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스페이스바. 하지만 우주인들이 술 마시는 또 단골 장소였고 또 그리고 0261번님 논에서 풀 깎다가 잠깐 쉬면서 듣고 있는데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냥 다 깎여 있으면 좋겠네요. 보내주셨거든요. 아 힘드시죠. 예. 쉬어가면서 또 수분 보충도 잘 해주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다 깎여 있는 상황. 한 50년 뒤, 100년 뒤에는 실제로 그러지 않을까 생각도 들면서 거의 뭐 아무 말 대잔치네요. 또 그리고 9409번님, 1419번님, 1043번님께서도 스페이스바, 또 6433번님, 3049번님도 처음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9724번님도 스페이스바 뽑아줄 때까지 도전합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이 아재 개그 보안관 때 유독 이렇게 도전을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쟁 한번 해보시죠. 물론 선물은 랜덤 추천이긴 합니다만 저도 어느 분이 선정될지 모릅니다. 일단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5707번님 바로 스페이스바입니다. 야, 이 마지막 아재 개그는 쏘 이지하군요. 불타는 금요일 달려봅니다 하셨고 또 그리고 6981번님, 5189번님, 2790번님께서도 맞춰주셨는데 제가 1등 아닌가요? 2790번님 보내주셨거든요. 실제로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가장 빠르게 또 보내주셨고 2904번님, 우주, 술, 스페이스바 이런 문제는 도대체 왜 자꾸 누가 만들어내는 건지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아재 개그 연구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요 코너를 운영하면서 진행하면서 이제 문제가 슬슬 고갈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이렇게 확인해 보잖아요. 새로운 문제들 더 생겨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한 세 개씩 쓰는 게 빠를지 누군가가 불특정 다수가 만들어내는 게 더 많을지 지금 거의 뭐 이것도 대결 중이긴 한데 고갈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까지 만나보셨는데요. 당첨자 역시 한 분 뽑았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3: 제약.
5: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6: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7: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8: 어깨 종목까진 괜찮아.
0: 노래 하나 더 듣고 당첨자 발표할게요. 유승우 피처링 우효입니다. 선.

유승우 피처링 우효 선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정호의 희망곡 금요일 코너 아재개그 보안관 마지막 문제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또 한 분 선정했거든요. 당첨자는 940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 코너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선거 날도 있었고 해서 중간에 한번 쉬어서 또 한 주가 금방 또 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 불금인데 또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들과 또 혼자도 좋고 예, 한 주 잘 마무리하시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LMFAO 예,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 없죠. 파티 락앤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드릴게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도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중의 신 제우스 신이요.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고통을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 제우스의 머리에서 아테네 여신이 태어나는데 이 아테네 여신이 누구다? 지혜를 관장하는 여신, 요 여신이 되시겄다. 이 말씀이 옳시다. 아빠 제우스의 기괴한 출산설 잘 들었고요. 아테네의 탄생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혜라는 건 역시 머리가 좀 아파야 생기는 건가 보다. 뭐든지 그냥 얻게 되는 건 없는 법이죠. 진정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전히 성장통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열린 성장판을 응원합니다. 6월 5일 금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레드푸 피처링 스티비 원더의 Where the Sun Go.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동시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 노래 틀어준 거라고. 예, 아직 제가 지혜가 좀 부족합니다. 심심한 농담 하나 던졌고요. 자, 8377번님. 제우스도 공부하면 머리가 아프군요. 인간이 내가 공부하면 머리가 아픈 게 당연한 거였어. 그럼요. 그 옛날 그 이야기들 듣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인간들보다 더 미흡한 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인간들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정님, 맞아요. 머리가 아파야 돼요. 저도 지금 대출 알아보고 있는데 아 머리 아프거든요. 잘 되겠죠? 대출아 대출아 나에게도 기회를 다오. 그래, 우리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가 가장 머리가 미친 듯이 아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회피형 인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벗어나고 싶어, 도망치고 싶으니까 괜히 막 쇼츠 더 보게 되고 막 너튜브 더 보게 되고 인별그램 더 보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뇌를 쓰고 싶지 않고 내 현실을 맞닥뜨리고 싶지가 않아서. 근데 어쩔 수 없어.

8498번님, 2시의 여신 영미님 보라보라 켰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때, 어제보다 좀 괜찮죠? 차라리 어제는 얼굴이 너무 하얀 몽달 귀신이라서 나름 어제 꾸몄던 건데 너무 아파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차라리 누리끼리 한 게 낫죠? 차라리 누리끼리 한 게 혈색 돋는 느낌이다. 자, 보이는 라디오 미니 땡튜브 무즈로 또 2시의 여신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자, 육신의 성장은 멈췄지만 성장통을 앓고 계신 분들, 마음의 성장통 앓고 계신 분들 두 대와 함께 고통을 잊어보시죠.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 대를 듣고 계시는지 사연도 환영합니다.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쏠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에 따른 사실, 학영사, 영어 실력 성장, 안영미가 이지피지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퀴즈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성장과 퇴보를 반복했던 나의 연애사, 나의 엑스 이야기에서 함께 떠들어 제껴보겠습니다. 자, 두 분 김인석 씨, 허한나 씨와 함께 할 거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봐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 지혜의 신 얘기했잖아요. 지혜의 신, 우리 곁에 지혜의 신 누구 있어? 이지혜 씨밖에 더 있어요? 이지혜 씨 버전으로 갈게요. 킹가민가 이 노래가 뮤지 씨가 아마 만들어준 거고요. 킹가민가 킹가민가 킹가민가 올품, 아, 우리 광고주님, 아, 앞으로 우리 두 대만 있어줄 거죠? 아, 뭐 긴가민가다고, 아, 오빠 왜 그래? 3일 재양님, 멕시카님, 롯데렌탈님, 아, 또 왜 긴가민가하고 그래요? 아, 두 대에 못 박으셔야지, 뿌리 내리셔야지. 모빌코리아 윤활류님, 알레스 아우토님, 빙그레님, KB 국민은행, 뭐, 아, 안영미 두 대 광고 넣은 거. 긴가민가 나 이 춤이 너무 웃겨. 자,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님, 아이파크 현대사를 개발 주식회사님, 긴가민가 하지 말고 뿌리 내려주세요. 그냥 아우 그냥 박아주세요. 그냥 뿌리 내리고 나무처럼 박아주세요. 어디 가지 않기.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다시 편집기 났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있습니다. 5285번님 출근길인데 더워서 힘도 안 나네요. 언니의 나이서를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내 나이서를 원하는구나. 아 근데 오늘은 언니가 목감기 걸려가지고 나이서를 크게 못 외칠 것 같아. 그리고 괜히 크게 외쳤다가 애 나오면 어떡해. 아이 외쳐는 줄게. 자, 잘 들어. 나이 서 리아우 띠로리 듣고 올게요. 띠로리.

김동현님, 영미님, 어제는 초대손님 알디온 오신다고 너무 꾸꾸꾸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코미디언들 온다고 안꾸 안꾸 같아요. 아, 훤히 보이는 영미님의 비주얼.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마음가짐은 똑같습니다. 예? 어제 비비 발랐던 거 그거 하나 차이인데요 뭐. 그 어제 너무 하얘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비비 안 바른 건데 알았어요. 앞으로 비비만 바르면 될 거 아닙니까? 띠로리. 6번님 지금 에어컨 기사님 기다리고 있어요. 에어컨 고장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휴가까지 써서 에어컨 수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기사님 빨리 와주세요 제발. 아 이제 그 기간이 왔군요. 예 맞아요. 이거 에어컨 고장나면 올 스톱입니다. 끝장이에요. 그리고 벌써 더워. 더워 미칠 지경이야. 빨리 좀 와주세요. 대신에 아 안전하게 천천히 천천히 빨리 와주세요. 무슨 말이지? 최유진님, 저 2주 전부터 들어온 새내기예요. 언니 라디오 너무 재밌어요. 6개월 여자아이 육아하면서 듣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착하셨구나. 그래 이렇게 정착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채널 듣다가 저 채널 듣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문자도 안 보내고 눈팅만 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이러시면 돼 안 돼? 자 문자

지금 빨리 보내주세요. 띠로리. 0956번님. 성북동에서 붕어빵 굽고 있는데 날이 더워지니까 수요가 엄청 줄었네요. 아, 기운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는 붕어빵에 그 아이디어들 많던데요. 거기 붕어빵 안에 아이스크림도 넣어주시고 막 이런 거 많던데. 네, 좀 그런 아이디어를 좀 승부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더운데 사실 아 붕어빵 너무 땡긴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그냥 아이디어 하나 투척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아이스크림 붕어빵 추천이요, 강추요. 김서영님, 저 내일 결혼합니다.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라 지금 부산 가고 있는 중에 라디오 들어요. 부모님한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 내가 시집을 간다니. 축하드려요.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지금 부산에서 결혼식, 그러면은 뭐 남편분이 그쪽이시라서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가시는 중인 건가? 지금 만감이 교차하실 텐데. 아, 그래요. 예, 부모님한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이따가 또 직접 전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선배로서 축하드리겠고요. 그리고, 아, 뭐, 바로 착상하긴 좀 그런가? 예. 아, 그래요. 신혼 즐기세요. 예, 신혼 즐기시고, 날 천천히. 예, 이세 기운 드리겠습니다. 이세 포유. 뿌르르르, 따꿍, 따꿍, 따꿍.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준수의 그래비티.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대 안영미 영어법 프로젝트 100% 내우기 부특기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헬리슨 보이스 앤 걸스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추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i 영미 My name is 예예
0: Yeah.
1: Yeah.
0: Nice to meet you.
1: Hi, 반가.
0: 반가 반가. You holic 요즘 what holic?
1: Me holic. I am 아줌마.
0: 아줌마.
1: One month 복직. Working again.
0: Working again.
1: So sad.
0: You very very tired.
1: Hi.
0: 아 그래도.
1: Hi.
0: 워킹이 낫지 않아요?
1: 왔다리 갔다리 해.
0: 왔다리 갔다리 지금
1: yes.
0: You mind도 왔다리 갔다리 할 때요 지금 아직.
1: Yes.
0: You 혹시 아직 저게 뭐지? You 그래도 산후 우울증 이런 건 없었고?
1: Just a little bit.
0: Little bit.
1: 극복.
0: 오케이 극복.
1: Hi.
0: 뭘로 극복했다?
1: My princess.
0: Princess.
1: My baby.
0: Baby. So cute. Okay, baby. Baby 지금 with you?
1: Another room.
0: 아, another room. 아, 그래도, yes. 그래도 마더를 위해서 for mother 퀴즈 하라고 지금 베이비가 조용히 지금 quiet 하고 있네요.
1: Yes, husband with.
0: 아, husband with. Yes. Husband가 혹시 입을 틀어막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1: 냐냐냐냐냐.
0: 오케이. 자, today question easy peasy.
1: Okay.
0: Yeah, question. Let's go.
1: Go.
0: 자, 음식 메뉴입니다. Green head before.
1: Green head before. 초록 녹. 녹두 녹두다.
0: 오케이. 자, 사람 이름이에요. Morning Castle Mother.
1: Morning Castle 성 성 마더 성마
0: 모닝 캐슬 마더
1: 사람 이름 모닝 조성모
0: 오케이 자 노래 제목이에요 Ending Up Energy Love
1: Ending Up Energy Love 끝 위
0: 에너지 러브
1: 끝 위
0: 이찬혁
1: 이찬혁 멸종위기 사랑
0: 오케이 자 드라마 제목이에요 리치하우스 막내 썬 막내는 한글입니다
1: 재벌집 막내 아들
0: 나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1: 가자
0: 일어나십시오
1: 예
0: 역시 엄마의 힘은 위대하다
1: 와 이지피지 감사합니다.
0: 아니 정말 차분하게 잘 맞춰주셨어요. 센스 있게.
1: 너무 떨려요.
0: 와 아니야 전혀 떨리는 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와 너무 차분하게 잘 맞추셨고.
1: 감사합니다.
0: 자, 맞춰주셨으니까 자기소개 이제 한국말로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1: 네.
0: 자 다음 달에 복직하기 전에.
1: 네.
0: 혹시 뭐 또 하고 네. 싶으신 거 있으세요?
1: 아 최대한. 여기저기 많이 다니려고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좀 가족끼리 가려고 합니다.
0: 예? 뭐라고요? 예? 제주도 여행을 그러니까
1: 예.
0: 가족끼리 같이 간다고요?
1: 예, 이거 뭐 여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0: 그러니까
1: 아기를 데리고
0: 그러니까 아기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깐난쟁인데
1: 나는요. 19개월? 네.
0: 그래도 힘들 텐데.
1: 맞아요. 탈신성이
0: 따로 봐주실 분 없으시고.
1: 예, 같이.
0: 아, 요거 빡센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1: 네.
0: 혹시 일은 어떤 일 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1: 아, 저는 거기 영화 만드는 사람들
0: 예.
1: 잘 만들라고 지원해주는 사업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0: 아이고. 아, 큰일 날 뻔해. 그냥 보내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제가 또 영화인이거든요.
1: 아,
0: 예, 제가 연기쟁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 연기만 했던 사람이고. 아, 제가 한 연기 하는데 그 아무도 안 써줘요. 이 저 좀 한번 밀어주세요. 예? 예, 농담이었고요.
1: 네.
0: 자, 복직하시기 전에 그래도 저는 충분히 뭘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
1: 전, 네.
0: 예, 예, 예. 그리고 건강도 꼭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복직하셔서도 두대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1: 네. 두대 2주년 살아있네.
0: 살아있네.
1: 살아있네.
0: 자, 기호 선물 비타민 무기질에다가 성공하셨으니까 블랙박스 얹어드릴게요. 그리고
1: 감사합니다.
0: 신청곡. 아, 송유나의 분홍 립스틱 신청하셨구나. 요거 띄워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헌.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어디서도 말 못했던 나의 화려했던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1: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2: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0: 상탈 화보 가능해요. 수영 공급 안영미.
1: 고급 표지 아니죠. 속지 모델. 나?
2: 겨드랑이 털 CG해주실 분. 겸호 짝짝이 모델. 뒤석이 떠들어봅니다.
3: 나의 엑스 이야기.
0: 익명보장 연애 토크 함께 해주실 희극인 두 분이죠. 김인석 씨, 조한나 씨, 어서 오시고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아니, 영미 씨, 감기예요?
0: 감기.
1: 오늘 어떻게?
2: 아니, 지금 태중에 아기가 있는데, 태중.
0: 요즘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임신하고 나서 열이 많아지니까, 제가 원래 밤에 에어컨 틀고 잘 안 자거든요.
2: 갑자기 추워졌어, 기온.
0: 에어컨
2: 키고, 약간 냉방기.
0: 송풍으로 했는데도. 아유. 이게 왔어요.
2: 어떡해요.
1: 세자 마마께서
2: 잠깐 돌아서서 방송 부탁드릴게요.
0: 아, 지금 감기 옮길까?

0: 봐. 아, 왜?
1: 우리 되게 착하다.
0: 우리 같이 안아요.
1: 착하다.
0: 안아줘.
1: 좀 더 뒤로 가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선배님.
0: 아픔은 나눠야 반으로 나뉜다 그랬단 말이야.
1: 아니, 혼자 다 많이 아프셨으면 좋겠어.
0: 내 더위 사가라. 내 감기 사가라.
2: 마음 같아서는 가져오고 싶다. 진짜 가져오고 싶어요.
0: 지금 아예 나을 때 지금 몇 주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몇 주 안 남으니까 이게 막판 스포.
2: 어떻게?
1: 그래 저번 주부터 좀 몸이 안 좋았어.
2: 아니 아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0: 아 그래도 중요한 거 뭔지 알죠.
2: 뭐예요?
0: 안에 있을 때가 편하다는 거. 지금이 아 가장 편한 상태라는 거.
2: 지금 저희 아이들이 네. 귀국을 했어요.
0: 어, 예, 예, 예.
2: 그래서 5시부터.
0: 어. 새벽 계속, 5시부터?
2: 네네네네.
1: 시차 때문에?
2: 아침부터 자전거 2시간 타고 지금 스케이트보드 타고 지금 왔어요.
0: 아.
2: 그래서
1: 근데 본인들이 타는 건지 선배님이 타는 건 아니잖아요.
2: 계속 뛰어다녀요.
1: 아, 그래야 돼?
2: 같이. 같이 자전거는 같이 타야 되고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같이 뛰어줘야 돼요.
0: 아, 같이 해줘야 돼. 같이.
2: 같이 해줘야 돼.
1: 그동안 뭐든지. 편히 계셨잖아요. 그동안 편히 계셨잖아. 이제 좀 뛰어.
2: 엊그제 자다가 다리 쥐가 나고 자다가 쥐나서 비명 지르면서 깨는 거 아세요?
0: 안 되겠다. 아이들 저 허하나 씨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왜냐면 우리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좋은 게 허한나 씨야.
1: 죄송한데 이제 남의 애기 때문에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이씨!
0: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1: 가만히 있어 이씨!
2: 근데 친아버지로서 인정해.
1: 묶어도
2: 이해하고.
1: 네, 묶어도 이해가 가네.
0: 그럴 수 있어.
2: 네, 네.
0: 박수현님께서 직장인도 놓칠 수 없는 나의 X 이야기라고 아, 하셨거든요.
2: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나의 X 이야기 앞으로 오는 사연들을 보면 사내 커플 경험한 분들이 꽤 많거든요.
2: 그렇군요. 그렇군요.
0: K본부 영구동 여기도 사실 사랑이 꽃피는 곳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2: 저도 이해 못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안에서 막 몇 명씩 사귀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그렇지,
2: 그러니까 진짜. 한 사람이 여러 명.
1: 이런 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2: 모르는
1: 있어?
2: 사람 막 이렇게 막
1: 아, 공개 안 된 사람들이
2: 있구나. 얽히고 설킨 관계들도
0: 맞아.
2: 있고.
1: 아 진짜?
2: 아 나 너무 놀랍습니다.
1: 그렇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0: 우리만 여러 회 시켰었나 봐.
1: 저는 예전에 선배가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2: 네네네.
1: 선배님이
2: 네네네.
1: 나오라고. 그래서 혹시 난 관심 있나? 근데 제가 선배님 집이 너무 멀어서 막 택시비 내줄게 어디야?
2: 뭐야?
1: 저 구리인데요. 자. 그러니까 전화를
2: 택시비가 전화를 너무 많이 나와서
1: 구리니까.
2: 아 저는 순간 지금 이삿짐 나는 나.
0: 나는
2: 안 나가 필요한 이유는
0: 난 집사비인 줄 알았어요.
1: 자기야 술을 먹으러 나오라고 했어. 갑자기 새벽에 12시쯤에 구리라니까 안 부르대?
2: 아 미안하다. 너한테 3만 원 이상은 아니다. 3만 원 이상 투자할 수 없다.
0: 그래, 3만 원 이상까지는 아니다.
2: 네네. 맥스 그러니까 3만 원.
0: 내가 혼자서 자작을 하고 말지.
1: 그런 거지. 그런 거지.
0: 안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1: 다른 여자를 불렀더라고. 나는 3만 원 이상은 아니었던 거야.
2: 안 되죠. 안 되죠.
0: 네. 아, 저도 예전에 그 오지호 선배님이 저를 태워주신 적이 있어요. 제 집이 의정부잖아요.
2: 아 멀잖아.
0: 꽤 멀잖아요.
1: 어머 거기까지?
0: 그 새벽에 새벽 한 밤 12시였지. 아. 밤 12시에 집밥이 걸렸었거든요.
2: 아.
1: 그래서
0: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이 그래도 후배 사랑하는 마음에서
1: 너무 착하셨는데
0: 세상에 그걸 두고두고 생색을 내시는 거예요.
1: 그래서
0: 아우,
1: 내가
0: 그 뒤로 내가 아우 좀 스윗하게 봤었다가
1: 아우 에라이 됐다.
2: 스윗하게 보긴 봤어요?
0: 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1: 혹시 차에서 좀 잘생겨 보이는 효과?
0: 아니 다르지. 왜냐면 운전해주고
1: 우리 같은 여친구들은 잘해주지? 그러면 또 푹 빠져.
0: 푹 빠졌었다가
2: 여러분 남자분들
0: 했었다가.
2: 잘 들어보세요. 오지연도 잘생겨 보일 수 있습니다.
0: 그럼
2: 차 태워주면
1: 조금만 잘해주면 돼.
2: 네네.
1: 조금만 잘해주면 돼. 엉뜩혀주고
0: 생색내면 안 돼요.
2: 안 돼요.
0: 가장 싫어요. 생색전
1: 나도 완전 싫어.
0: 3024번님 이거 뭐 김영란법도 아니고 3만 원 이상 지출 금지.
1: 나한테는 3만 원 이상 지출 금지라고
0: 그래.
1: 금지령이 내렸어.
0: 아, 금지령. 우리는 가족끼리 3만 원 이상 쓰지 않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가
2: 네.
0: 앞서서 우리끼리 근황 토크는 좀 줄이자고
2: 한
0: 번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2: 줄여.
0: X 이야기 우리 청취자분들이 재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2: 너무 많아서.
0: 저희 얘기 쓸데없는 얘기 뭐 누드 화보짐 얘기 뭐 이런 거 하느라고
1: 겨드랑이 뭐 짝짝이 되고
0: 그런 거 이제 안 하기. 이제
2: 그렇습니다.
0: 안 하기. 오지현 선배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 얘기
2: 문자 수가 형격이 차이가 나요.
0: 그래.
2: 네네네.
0: 자, 그냥 바로 들어갑시다.
2: 네네.
0: 자, 나의 X 이야기 바로 가봅시다.
2: 그렇죠. 네.

권태기였던 것 같아요. 웃는 시간보다 싸우는 시간이 더 많아지던 무렵 며칠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겨우 화해 비슷하게 하고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0: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절 데리러 온 남자친구의 차에 탔을 때였죠. 하이.
1: 왔어? 벨트맨 출발할게.
0: 어? 오케이. 화해를 하고 만난 건데 영 분위기가 어색하더라고요. 기분 탓인지 차 안에 흐르는 음악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졌죠. 박재정 맞지? 박재정 노래 되게 잘하잖아. 너 잘한다.
1: 잘하지.
0: 야, 노래 참 좋다. 그치?
1: 노래 좋지.
0: 박재정이 헤어지자 마레오를 무심코 흥얼거렸는데 이어지는 노래가 빅뱅의 마지막 인사, 바이브의 수리야, 이만별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딱 들어도 이별 노래가 줄줄줄줄줄줄 나오는데 슬쩍 오디오 화면을 봤더니 플레이리스트 제목이 아주 대놓고 보이더라고요.
1: 헤어질 때 듣는 감성 발라드 10시간 플레이리스트.
0: 그날은 데이트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눈치가 보이고 불안하고 언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올지 몰라서 무서웠죠. 그런데 이 남자 그날 이후로도 싸우고 나면 차에 이별 노래를 주구장창 틀어놨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어, 왔어. 벨트맨 출발할게.
0: 어, 오케이. 조수석에 타자마자 백지영이 사랑한 애가 흘러나오는데 아, 이 인간 또 시작이네 싶으면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0: 순간 남자친구가 흠칫 저를 보더라고요.
1: 뭐해 갑자기.
2: 아, 이 노래 좋아하잖아.
1: 우리 안나 바이브레이션도 잘하네.
0: 그리고 다음 곡도 역시나 이별 노래.

0: 곡도 역시나 이별 노래. 소중한 사랑 행복했어. 좋겠다. 오늘 안나 코인 노래만 온 것 같아서 좋겠다.
1: 부러워 안나.
2: 어, 리사이틀이네 리사이틀.
0: 그런데 행복했다는 그 가사를 따라 부를 순간 갑자기 목이 메이는 겁니다. 그리고 벼랑아 눈물이 터져 나왔죠.
3: 왜 갑자기 눈물이 나오냐? 노래 가사가 왜 이렇게 궁상맞게 슬퍼?
2: 약간 무서워.
0: 남자친구가 어딘가에 차를 천천히 세웠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울던 저는 한참 만에 눈물을 그치고 그랬네요.
3: 애들, 우리 여기까지인 거 맞지? 잘 지내. 나 간다.
2: 안나야, 미안해.
0: 그 남자랑 사귀면서 웃는 날도 우는 날도 많았는데 그날 차에서 흘린 눈물 덕분에 전 더 이상 아무런 미련 없이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노래보다 먼저 우리의 끝을. 망도 없잖아. 네, 오늘의 X사연 보내주신 두댕이님께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바로 오늘의 주제 알려드려야죠, 인석씨.
2: 네,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내가 울렸던 X, 나를 울렸던 X.
3: 내가 울며불며 매달렸던 X 이야기부터 내 몹쓸 짓에 X가 눈물 뽑았던 이야기까지 내가 울렸던 X, 나를 울렸던 X, 눈물로 엮인 사연과 추억들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샵 8000, 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쭉쭉쭉쭉 네. 사연 보내주십시오.
2: 아, 요 문자 너무 웃겨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백진아님, 즐기는 사람은 역시 이길 수가 없네요. 이 슬픈 상황에서도. 즐긴다 즐겨
0: 못 이기지.
2: 어, 이별도 즐겨. 어, 바리톤이시네요. 아,
0: 한정원님께서 야 이쯤 되면 그냥 내리라고 해라.
2: 아니 근데 아까 차라리. 연기 너무 무서웠어. 울면서 웃는 거 있었죠.
0: 어, 울다가 웃다가 어이가 없는 거지.
2: 그 너무 무서웠어.
3: 어이가 없는 거지.
0: 악마를 보았다 해. 이병헌 씨가 마지막에
2: 약간 입은 웃는데 약간 눈은 막
0: 괴기한 표정이잖아요.
2: 이게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르는 그. 아니 약간 올드보이의 그 그림 같아서 벽에 걸려있는 그 그림. 웃어라 너만 웃을 것이고 울어라 너만 웃을 것이다.
3: 오늘 이렇게 너무 괴물치기 너무 좋네요. 네.
0: 입만 웃잖아.
3: 아, 행복하다. 희근실이다.
0: 헐 암시별 징하다 헤어지자 헤어져. 김강수님 여자친구의 치명적인 가창력 그래서 헤어지고 싶었나.
3: 좀 비겁해. 왜 그냥 헤어지자고 말을 못하고 왜 음악을 틀어놔.
2: 그거 있잖아요. 나쁜 소리 안 하려고 나쁜 그 이미지 안 가지려고 헤어질 때까지 멋있는 척 하려고 하는
3: 회피 성향.
0: 근데 저는 차라리 이게 난 것 같아.
3: 왜요?
0: 저 같은 경우는
2: 대놓고 헤어지자고 하는 것보다
0: 저 같은 경우는 같이 낮에 저를 데려다 줬어요. 그 오빠가 차로. 그래서 드라이브 하면서 신나는 노래도 같이 불렀어. 막
2: 아, 그랬다가
0: 막 같이 막 이별이냐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같이 부르고 그리고 딱 내렸다? 내렸는데 선글라스 딱 벗더니 영미야. 우리 헤어지자 이런 거.
3: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0: 갑자기?
3: 어머.
0: 뭐요?
3: 노래를 너무
0: 챔피언
2: 소리 제일 넣는 니가
0: 이런 엘바지 이런 이별의 기운도 내지 않은데
3: 갑자기 선글라스 벗더니
2: 신나게 놀았네. 자 헤어지자.
3: 놀랍게 놀았다.
0: 우리 그만 만나자. 진짜로
3: 얼마나 만나셨는데요?
0: 그때 한 몇 개월 만났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 저 자존심 상하니까 알았어요 하고
2: 신났다가 막 신나게 방방 떴다가
0: 나 너무 물어보고 싶었지. 왜요? 라는 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것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3: 알았어요 하고 내려가지고
0: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그럴만 했더라고요.
3: 기억을 못하는
2: 뭐가 있었구나.
0: 네, 제가 술 먹고
3: 오케이
0: 전날 많은 짓들을 펼쳤더라고요.
2: 네, 그럴 수 있죠.
0: 거의 진격의 거인이었더라고요. 제가.
3: 재밌네. 그러면 뭐 이해가 가. 나도 그래 그럴 것 같아.
0: 그래. 자, 0130번님.
2: 어머.
0: 아이고 너무 슬프네요. 눈물이 납니다. 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이별을 한 것 같네요.
2: F셔.
3: 제가 메소드 펼친 거예요. 웃음 속에 울음, 아니요, 웃음 속에 웃음.
2: 이분, 이분은 대문자 F.
3: 그냥 F야? 어. 모든 게 슬픈 사람이야?
2: 공감이 잘 전달되시는 분.
0: 근데 우리 김인석 씨는 네네. 누군가를 이렇게 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아, 울었으면 울었지.
2: 제가 뭐 애견남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저는 완전 60남.
3: 아 60남이요? 60살이에요? 60남? 60이 거의 다 되긴 했어.
0: 60남은 뭐 60남은
2: 60남이면서 60남.
3: 60 다 됐네.
2: 아, 저는 완전 여러분들 사이에서 있으니까 그렇지.
3: 왜 이렇게
2: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나도 살쾡인데 여기는 막 호랑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살쾡인 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0: 전현주의 강약약 같네. 아,
3: 알겠어. 얘기해 봐요.
2: 저도 완전 60살. 나도 완전 60이에요.
3: 60살 남자 얘기해 봐요.
2: 저도 큰 소리 치고
0: 아니, 네? 60살 누나들 60살 누나들한테만 큰 소리 쳤던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3: 그래서 울렸다고요?
0: 어떻게 울렸어? 60 누나 어떻게 울렸어?
2: 아니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저한테 좀 많이 매달리고 많이 어. 우시고 이랬던 분들이 많죠. 제가 어, 울었던 진짜? 기억보다는 야야
3: 이거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2: 야
3: 진짜로?
2: 이렇게 꼬마 잡듯이 이렇게 웃는다고? 오빠가 얘기하는데 동생 대하듯이 이렇게 웃고
3: 그러니까 순적으로 이게 더 많았다고 하니까 웃는 거지.
2: 아, 그럼요. 저도 그런 게 늘 종종 왕왕 있었죠.
3: 네, 네. 어떻게? 아니 뭐라고 했는데?
2: 아무래도 그분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3: 뭐라고 했어요?
2: 나만 준비가 된 거야. 헤어질 준비가. 그래서 아. 그만 만나라고 하면 갑작스러운 어머. 이별 통보에 에이. 울고불고 매달리고 차 앞에서 이렇게 막는 분도 있었어. 내가 차 가려고 그러는데
3: 여자분 아, 차 아니었어요?
2: 도로 막는 분도 있었어. 무슨 소리 거의
3: 아니야?
2: 아니야 아니야 도로 본넷 뒤에 이렇게 거의 이런 분도 있어. 빨래 놀듯이 어,
3: 저기 트랜스포머 그 여자처럼 아, 어.
0: 이 차는 누구 가 이러면서
3: 내 차야 내 집은
2: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 이럴 거면
3: 내 집은 있어 내 집은이
0: 내가 리스카 다 내줬는데
2: 아니 무슨 소리
0: 이 차는 놓고
2: 에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0: 우리 안 하시는
2: 아니 이렇게 놀릴 거 왜 물어봐요?
3: 놀리려고 도대체. 물어본 거야. 놀리려고 아니, 물어본 거야.
0: 강조해서 말하는 게 너무 웃긴 거
2: 궁금하지도 않고 공감도 안 해줄 거를 왜 물어봐?
3: 아니 근데 루피인 줄 알아서 계속 주먹을 휘둘러 후공에다가 고무고무공 주먹하면서
2: 아니 나를 너무 한없이 그렇게 가벼운 그치. 남자로 생각하시는 게 화가 많이 납니다.
0: 우리 안나 씨는요?
2: 네네네.
3: 운정 많죠?
0: 본인이
2: 울었어요?
3: 많이 울었지. 갑자기 헤어지제.
0: 아, 그 사람이요. 네.
3: 그리고 돌려 말하면 전 못 알아들으니까 갑자기 잠수 이별하고 그러더라고요.
2: 어, 그거는 좀 아니야.
0: 나 너무 싫어.
2: 잠수 이별.
0: 잠수 이별 진짜 싫어.
3: 그리고 잠수 이별에서 제가 내가 무슨 일 있어? 뭐 어디 다친 거야? 뭐 교통사고 났어? 내가 오늘
2: 문자를 계속
3: 어, 오빠네 가, 그 저기 회사

0: 회사로 찾아갈게 그랬더니 그제야 전화가 오는 거야.
1: 아, 회사로 찾아간다니까. 근데 이건 나가야 돼.
0: 그 MBC였어. MBC 어? 앞이었어. 어.
1: 뭐야?
0: MBC 게임 채널.
1: 어?
0: 어, 그쪽, 그쪽에 완전.
1: 앵커구나.
0: 아니.
1: 아나운서.
0: 아니, 근데 그래도 가서, 아니야. 근데
1: 가서. 게스터, 게스터.
0: 그만 옷을 삿대질해요, 이 사람. 근데 기다린다니까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나랑 좀 시간을 갖재. 그래서 왜 시간을 왜 가지니까 자기가 권태기라는 거야.
2: 어. 그럼 그걸 진작 얘기하지.
0: 그러니까
2: 비겁하게.
0: 그때 깡패가 나오는 거죠, 갑자기 제가.
2: 어.
0: 아, 진작 얘기하지. 씨. 아, 씨.
2: 또 누나라냐 아, 이러면서
1: 어. 또 때렸어요?
0: 아, 때릴 수가 없어. 수학이여 가지고.
1: 아, 수학이
0: 수학이 넘어 있어 가지고.
1: 아.
0: 야. 잘 먹고 잘 살아 이거 욕해주고
1: 네네네.
0: 바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시청자 인디어로 모여 가서 오빠들이랑 다섯 명이랑 키스했나 그날.
1: 아니 뭐야 갑자기 이거 뭐야 전개가 뭐야.
0: 자포자기한 거지. 상처 받아가지고
1: 전개가 이게 뭐야.
0: 에이. 나이트 가서 그때 한 다섯 명이랑 키스했어 그날.
1: 그만해요.
0: 나 광고니까
1: 그만해요.
2: 키스는 본인 기억인 거고.
0: 아니야 진짜 했어요 오빠들.
1: 그리고 안나 씨 네. 양치 잘하고 구강 네. 관리 잘해줘야 돼요.
0: 그때 오빠들이 다 해줬어요. 네.
2: 그래도 알겠습니다. 신고 안다면서 다행이다.
0: 오빠들이 3만 원 이상 안 냈어.
1: 알겠습니다.
2: 착하네 다들.
0: 네네네. 내가
2: 자 계산. 내가 올렸던 엑스 나를 올렸던
1: 기분이 엑스. 많이 얹었네요.
0: 왜 갑자기 왜 근데 키스 이야기에 왜 키분이 안 좋아져.
2: 자 사연이 슬슬 오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냥 저는 이렇게 영미 씨도 그렇고 안나 씨도 이런 얘기하면 내 친동생 키스 얘기 듣는 것 같다고. 왜냐면 가족 같은데 막 이런 얘기하면 아 막 불쾌해. 저는 여동생이 둘 있거든요. 내 동생들의 키스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어, 뭐 듣고 싶지 않죠.
2: 그래 그래서 우리 네. 동기 오빠들도 그래서 여자 남자친구 생겼다 그러면 그렇게 저희를 어, 잡돌이를 네. 했어요. 무슨 남자친구냐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은 다 만나면서
1: 그렇습니다.
2: 자 8784번님 네. 부산에 놀러가서 나이트에서 만난 순수한 남자 계속 만날 수 있냐고 하길래 어, 나 남친 있어. 한마디로 울림. 미안했다.
1: 아.
2: 진짜?
0: 나이트에서 만난 친구.
1: 아니, 남친 있는데 나이트 가신 거잖아.
0: 아, 어때? 어? 왜 안 돼? 나이트 정도는
2: 괜찮아. 뭐 음악 들으러 갈 수 있죠.
0: 들어가는 거지 뭐.
2: 갈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그 우연히 만났던 남자가 네네네.
0: 반했네.
2: 어, 아, 계속 나 계속 만날 수
1: 울었구나.
2: 와, 내가 너무 순수했다.
1: 아, 근데 금사빠다 이 남자도.
0: 그런 것도 있어. 8784님이 양주를 많이 먹었다.
2: 아,
1: 술을 많이 먹어서
2: 아, 너무 술이 취해서 운 거다.
0: 아니 비싼 양주 먹어서
2: 아 계속 만날 생각에 양주를 쌌는데 어, 남친 있다고 얘기해버렸네. 짜증이 나서 울었다. 오케이.
0: 3993님 눈 오는 날 남자친구랑 데이트한다고 신나서 치마 입고 나갔다가 헤어지자는 소리 들었어요. 그날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왜?
1: 이게 뭔가 슬픈 상황에 내가 잘 차려입고
0: 그러니까.
1: 이랬을 때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0: 맞아.
1: 것 같아.
2: 나름 꾸미고 갔는데.
1: 어, 다 꾸미고 막 미용실도 갔다 오고 막.
0: 추운데.
1: 이랬는데.
2: 그래 겨울에 차이면 더 초라하다.
0: 그렇지.
2: 날 그거, 추울 때.
1: 그것도 맞아. 있어. 왜냐하면 마음이 약간 떠나는 걸 알아서 좀 더
0: 꾸민 거야?
1: 짧은 치마나 더 이렇게 파이널 일부러 아. 더 입고 나가 막.
2: 어, 그랬는데 어필하려고
1: 어필하려고 했는데 안 돼. 어필이 안 돼.
2: 아, 진짜 이거 너무 슬프다.
0: 네네네네. 진짜 이건 슬프다.
2: 네네네.
1: 4931님, 저 사내 비밀 연애를 했는데요. 직장 상사였던 X가 그날따라 부하 직원한테 꼰대처럼 굴길래 제가 잔다르크처럼 나서서 맞서 싸웠는데 그날 밤에 직원들 앞에서 왜 그러냐면서 서운하다고 울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대들지 않으면 평생 못 대들 것 같았어요. 와. 이분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네.
2: 아,
1: 자존감이 어 그랬다고 이렇게 또 눈물까지 흘리시는.
2: 자 이렇게 내가 울렸던 X 나를 울렸던 X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그 사이에 박다혜 너의 이름을 듣고 올게요.

0: 잠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잠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엄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나의 연애 시절 참 화려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서 섭섭한 분들 1위로 오십시오. 나의 엑스 이야기 김인석 씨, 허한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3: 네. 내가 울렸던 엑스, 나를 울렸던 엑스입니다.
2: 네. 0692번님. 저한테 고백했는데 제가 거절해서 울산역에서 집까지 울면서 2시간을 걸어간 그 남자. 결국 지금은 같이 살고 있네요.
4: 세상에.
3: 와. 그 눈물을 받아주신 거네.
4: 아니 근데 그 이별을 하고 떠나셨는데 그 2시간 동안 울 어떻게 알았지?
2: 그 울면서 가는 걸 봤겠지.
4: 계속 뒷모습으로. 따라갔나? 누나 안 오나? 어? 2시간 동안 따라간 거 아니야?
2: 그래 그랬나 보다. 그래서 2시간이면 오케이. 자 다시 만나줄게.
4: 저 정도면.
2: 이리 와. 안겨. 이렇게 된 건가? 아... 네. 자 이런 사연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3: 그렇습니다.
2: 그 전에 저희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5: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6: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7: 내 나이가 60이면 내 어깨는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60년간 사용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10번을 주사를 맞아도 안 나왔다면 11번째 주사가 들을까요? 경로를 탐색하려면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하듯이 어깨 통증이 빨리 낫으려면 60년간 사용한 내 어깨 속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사를 10번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면 주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어깨 속이 주사도 듣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틀린데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치료를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빨리 낫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5: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4: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5: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5: 아, 오늘 재밌었다.
3: 와, 이거 봤어?
5: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5: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나의 연애 시절 참 화려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 섭섭한 분들 이리로 오십시오. 나의 엑스 이야기 김인석 씨, 허한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 네, 내가 울렸던 엑스, 나를 울렸던 엑스입니다.
0: 네.
2: 7105님, 저는 전남친한테 6살 나이 많은 걸 속였었는데요. 그걸 들킨 날 전남친 죽었어요.
0: 진짜 얼마나 짠나.
1: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
2: 한두 살도 아니고 6살 많다고 술 먹고 엉엉 울면서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아유. 그랬던 남편이 지금 남친이 현 남편 됐습니다.
1: 와. 야.
0: 누나가 또 보듬어줬구나.
1: 그러네.
2: 그러니까 막 그랬던 것 같아. 남편분이 네. 6살 용납은 안 되는데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지.
0: 그래서 짜증이 나.
2: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야.
0: 마음이 안 갔던 사람이면 그냥 6살 많았어? 헤어져. 끝났을 텐데.
2: 사랑하는데.
0: 마음은 계속 가.
2: 그러니까 눈물이 난 거야.
1: 또 누나의 장점들도 있으니까.
0: 그럼.
2: 근데 좀 많이 속이긴 했다. 6살이면.
1: 6살 정도면.
0: 근데 이거
1: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입학하는. 꼬꼬마 여기 그 손수건 여기다 이름표랑 차고.
0: 그러면은 이제 남

0: 전 남편이죠. 전 남친 지금 네. 현 남편인데 네네네. 전 남친이었을 때 네. 그러면은 중1 때
1: 중1 때 초등학교 1학년
0: 누나 20살이었다.
1: 아 중1 때 그렇게 되네.
2: 그 생각 때문에 눈물이
0: 그러면 억울했을 수도
1: 억울했을
0: 있어. 아 나 중1 때 씨 누나 다 해봤을 거 아니야.
1: 나이트 가서 남자
2: 만나.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생각났겠다.
0: 아 그거 언제 다 따라가 막 이렇게
2: 그것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 아, 진짜로. 아.
0: 야 그래도 결국은 됐습니다.
2: 컨그레츄레이션
1: 축하드립니다.
0: 자 김인석 씨.
1: 아 0314님, 전 지금도 영화 레미제라블을 못 봐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레미제라블 영화 다 보고 집에 오는 차에서 그가 봉투를 주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은 네가 원하는 거 사 라면서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0: 어머 어머.
1: 2012년에 눈 내리던 아름다운 날 이별당하고 크리스마스 지나갈 때까지 울었네요. 이젠 말해주고 싶어요. 원하는 거 사기엔 액수가 너무 적더라. 봉투에 아니, 아 봉투에 한 5천 원 들어있었나요?
2: 헤어지자고 하고 돈을 준 거예요?
1: 아, 돈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너랑 못 보낼 것 같으니까 선물 못 사주니까
0: 내가 못 미리. 샀으니까 네네네. 너 사고 싶은 거 사라. 기프티콘 같은 이런 거 이제 준 거지.
1: 네네네.
0: 아... 야 근데 이건 좀 너무 잔인하다.
1: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 재래시장 가라고.
2: 아니, 돌려말하지 네네. 말라고요. 나 못 알아듣는다고요.
0: 아... 그래 우리 안나 씨는 진짜로 못 알아듣고 이게 이별이 싫은지 모르고
2: 그러니까 돈을 줬잖아.
0: 또 연락했을 거야. 어. 그래 하고
1: 잘 샀어.
0: 나 이거 샀는데
2: 어때? 잘 어울려? 띠링.
0: 다시 연락해.
2: 어, 왜 전화 안 받지? 또 띠따? 여보세요? 왜 안 받지?
0: 그냥 회사로 찾아올까?
2: 그럼 어쩌면
1: 새해 지나고 연락해봐야 되겠다.
2: 그 잠수 이별한 친구가 나한테 언지를 줬는데 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어. 아,
0: 그래. 그랬나 보다.
2: 나는 못 알아서
1: 분명 언지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2: 헤어지자고 해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0: 대놓고 얘기해야 돼. 봉투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차라리 체면봉투 주지. 체면봉투 그러면 알아듣겠지. 그럼 알아들었겠지.
2: 체면봉투 뭐 심으라는 건가 그랬을 것 같아. 땅에 심으라는 건가.
0: 자 요런 사연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3: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2시 데이트 안영우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내가 울렸던 X, 나를 울렸던 X 사연 많이 왔습니다. 다시 볼게요.
4: 9906님. 우리 아들은요, 유독 연애를 할 때면 양치질을 열심히 해요. 하루는 식사하고도 양치질을 안 하더라고요. 아들 방에다 대고 소리쳤어요. 야, 이따 가! 알고 보니까 그때 통화 중이더라고요. 이별 통보 받고 있는 걸 몰랐네요.
3: 아이고.
4: 통화 후에 우는 소리가 들려서 알았어요.
5: 이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0: 가지고
1: 이별의 상처를 갖고 있을 때 느낌을
0: 화가 나지 않을까? 상대방 여자
2: 나도
1: 예상이 안 돼 지금.
2: 나도 그럴 것 같아.
0: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2: 우리 아들을. 그 이게 아들뿐만이 아니라 내 딸이 울어도 네가 뭔데 내 딸 울려 이렇게 될 것 같아.
1: 근데 나는 약간 변태인가?
0: 왜?
1: 귀여울 것 같아.
2: 아 누가? 아들이 울고 있어.
1: 이렇게 첫사랑에
2: 아빠랑 또 달라.
1: 그러니까 늘 연애를 하고 헤어지고 뭐 어차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0: 가슴 네네. 아프긴 하겠네요.
1: 늘 언제나 키스할 수 있으니까.
2: 네, 키스할 준비. 키스 준비.
1: 네네네.
0: 항상 키스할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 이문세 선배님처럼 항상 가글을 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항상 농담 삼아서 항상 네네. 이렇게 준비 중이시냐고 그러거든요. 준비는 항상 하시는데 네. 기회가 없으시대요.
1: 선배님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있으면. 사람이란 게.
0: 그럼 우리도 한시 준비해야 돼.
1: 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1136님 아 백화점 물류창고 쪽에 가보면 하루 평균 두 명이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울면 지나가던 다른 매장 직원들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위로해 주는데 거기서 울다가 다른 매장 남자 직원이 담배를 건네주더라고요. 평소 담타할 때 오며 가며 얼굴 보던 사이 그날 둘이 맞담 피고 일일 시작이요. 아 울다가 아유 담배 한 대 펴요. 어디 살아요? 끝나고 뭐예요? 바로 야 이별의 사랑 또 다른 사랑으로 사랑은 또 다른 사랑
0: 담배 필 때
2: 끝이 아니야.
0: 네. 그러지 않아요? 이 라이터 없으면 네. 상대방 그렇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1: 잠시만요. 옛날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들 불 붙여주듯이
0: 그 그림이 그려졌어. 그러다가
1: 그러다가
2: 갑자기 궁금한 게 네네. 이렇게 울고 있는 여자가 네네. 좀 마음에 들어야 담배를 주죠.
0: 남자분들은
2: 안 드는 여자가 울고 있으면 담배를
1: 저는 흡연을 안 해서 두 분은 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2: 저도 없어가지고 몰라요.
1: 야, 모르는 척한다. 저는 흡연 안 해요.
2: 난 진짜 안 했어. 흡연은 안 했어. 아 진짜로
0: 흡연만 안 했어. 다섯 명이랑 키스만 했어. 아우 진짜
1: 차라리 흡연을 하세요. 안나 씨
0: 키스 살인말이 잘 키스 살인말 키스,
2: 아니 남자들이 죽은 게 아닌데 왜 살인말해.
0: 몰라
2: 남자들은 혹시, 살아있다니까
1: 혹시 몰라요 돌아가는 길 어떻게 되셨는지.
0: 그들은 모든 삶의 의욕이 죽었대. 의욕이
2: 그 약간 요괴처럼 다 모든 거 빨아먹고
1: 밤마다 그걸로 깬대요. 아!
2: 그 기억 때문에
1: 네네
2: 아, 재밌네요.
0: 0318번님 네. 2002년 남친과 사귄 지 4개월 전 여자 절친과 튀르키예를 한 달간 배낭여행 중이었어요. 그때 로밍 같은 것도 잘 안 하던 시절이라서 정신없이 여행하다가 2주쯤 지나서 공중전화에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때 한국은 새벽 2시 정도였거든요. 한참 벨이 울린 후에 전화 받더군요. 자기야 했더니 하는 작은 대답 뒤에 아무 말이 없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훌쩍훌쩍 우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 우는 소리만 3분 넘게 들었네요. 아 무심한 저 때문에 많이 서운해했던 그 남자한테 많이 미안했네요.
1: 연락이 안 오니까 연락할 길은 없고.
0: 2002년도면
1: 어떡해. 로밍도 안 해갔으니까.
0: 로밍 안 했으니까.
2: 아니 근데 2주쯤 지나가지고 했대요 전화를 처음으로.
1: 그러니까.
2: 무심한 거지.
1: 그러니까.
0: 그러면 진짜 남자친구가 울만하죠.
1: 아니 별 걱정 다 했을 것 같아.
0: 잠수 이별 당했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
2: 남자가 생겼나.
1: 거짓말로 튀르키예 간다고 하고.
0: 그러니까 튀르키예를 튀었나.
1: 남자들 군대 간다고 거짓말하고. 네.
2: 사고가 있었나 그럴 수도 있는.
1: 그럼요.
0: 어떡해. 얼마나 어쩌겠어요.
1: 그럴 수 있어.
2: 얼마나 신났으면 2주 만에 전화를.
0: 근데 너무했다.
1: 아시죠? 터키가 클럽. 굉장히 유명한 곳인 거예요.
0: 그래요?
2: 키스할 수 있나요?
0: 글쎄요.
1: 글쎄요. 안나 씨는 안 될 것 같은데요.
0: 몇 명을 또 살해하려고요.
2: 연쇄 키스마.
1: 안나 씨 사연 좀 봐주세요.
0: 자, 키스마님.
2: 3060님. 연애 한참 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X의 먹는 소리가 유난히 거슬리는 겁니다. 쩝쩝대고 후룩대고 소리가 너무 크고 좀 거슬린다고 얘기를 했더니 냉면을 먹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연애할 땐 다들 살짝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남부끄러운 줄 모르고 했던 닭살 행각, 민망스러운 행동, 혹은 유난스러운 짓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꼴값이었네. 사연 보내주세요.
0: 자, 우리 다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2: 아유, 있지.
1: 저는 목격한 건데 네. 초등학교 앞에 네. 버스 정류장 있는데 그 앞에서 낮에 네. 아이들 학교하는데 연인이 네. 뽀뽀를 막 키스를 막
2: 유럽처럼
0: 저 아니면 안나씨였을 거예요.
2: 잠시만 자, 어디 초등학교였어요?
0: 어디 초등학교였어요?
2: 마포 쪽이었어요?
1: 네.
0: 둘이 아주 그룹이란 애죠. 이지피지
2: 그룹밍 어때요? 그룹밍
0: 자, 두대 홈페이지 나의 X이야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모바일 상품권 쏘겠습니다. 4931번님 오늘 사연 듣는데 우리 두댕이들 다 독하다.

0: 독해. 내가 다 눈물이 나네요. 진짜. 아, 진짜. 8270번님. X이야기 오늘 너무 재밌어요. 빵빵 터지네요. 오늘 통도사 다녀오는 길 차 안인데요. 네. 아, 좋다, 좋아. 아,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많이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X이야기.
1: 왜 이렇게 좋아하나 몰라.
0: 오늘 많이 배웠을란가 모르겠네. 수위를 많이 낮췄어. 박수현님, 어쩜 이렇게 주제를 잘 뽑으세요. 기대.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흑역사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다음 주에.
2: 네.
0: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안나 씨랑.
2: 네.
0: 김인석 씨는 여기에서 네. 또 빠이빠이 해야죠. 안녕.
2: 안녕.
1: 다음 주에 봐요.
2: 다음 주에 봬요.
0: 다음 주에 만나요.

0: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네, 스테판 산체스의 러브 듣고 오셨습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의 엑스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젠 그 키스 살인만은 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고급지게 가볼게요. 2304번님, 나의 엑스만 몇 회씩 모아서 다시 듣기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너무 웃겨요. 저희도 그래서 사실 올 초부터 계획을 했던 게, 아, 우리 엑스 사연 이렇게 재밌는 거 많은데 좀 짤로 요즘에 좀 인별그램도 그렇고 쇼츠도 그렇고 많이 올라들 가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도 그런 거 해보자. 그래 해보자 했는데 그럼 누가 해? 점점점 아무도 다 시선 회피. 누가 할 건데? 우리 두댕이가 그럼 한번 혹시 시간 남고 손재주 좋으신 우리 두댕이 분들 계시면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짜 저희도 너무 아까워요, 이 사연들이. 김주환님, 헤어지고 X를 한 번도 그리워해 본 적이 없는데 사연 쓰고 싶어서 억지로 X 기억 소환해 봅니다. 아, 다음 주에 뭐라도 한번 짜볼게요. 아, 그래, 이게 또 스쳐 지나가서 싹 잊어진 듯 하지만 또 이 꺼내볼라 그러면 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하면서 그냥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6017번님, 새싹입니다.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짝사랑했던 운동부 오빠 34년 짝사랑하고 지금 연애 2년 차입니다. 매일 행복가요. 내 첫사랑 제이 사랑해요. 34년을 짝사랑을 했다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와, 근데 심지어 됐어. 첫사랑인데 됐어. 와, 이런 경우들도 진짜 있구나. 자,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출장을 혼자 대전으로 가게 돼서 이쁜 와이프와 같이 가는 중이에요. 결혼 11년 차인데 아이들 없이 데이트해서 너무 좋네요. 근데 왜 익명으로 보내주셨지?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아, 출장 가는 건데 또 아내분이랑 같이 간다 그러면 또 괜히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아우, 난 또 오해할 뻔했네. 어? 이쁜 와이프인데 왜 익명으로 하지? 그랬네. 아, 제 뇌가 썩어 있었습니다. 3070번님, 일주일 전에 헛구역질이 자꾸 나가지고 아우 왜 이러지 했는데 임태기 두 줄 떴어요.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임신이 맞다네요. 이미 애가 둘인데 이 셋이라니. 아, 내가 애 셋 엄마라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축하한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애 셋 엄마라고요? 저 지금 애 둘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애 셋 엄마가 되신 거예요? 아, 심지어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 계획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따가 남편분 멱살잡이나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네가 키워. 네가! 이러면 될 것 같아. 어쨌거나 저쨌거나 축복입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노래도 나갑니다.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그리고 김동률의 황금 가면까지 듣고 왔습니다. 송현주님 2시에 유랑하던 청취자입니다. 며칠 전부터 슬며시 눌러 앉았는데요. 아, 내 자리 있죠? 영어 퀴즈 너무 내 스타일. 근데 하경사가 무슨 뜻이에요? 하경사는 어느 절집 이름인 것 같고요. 학영사.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를 안 했다는 사실. 예, 이거 주셔서 학영사입니다. 송현주님, 영민님 굉장히 산만한 캐릭터로 알고 있었는데 메인 DJ로 정리를 하면서 방송을 하시네요. 와, 그동안 몰랐었어요. 그동안 모르셨었다고요? 2년 동안 제가 정리하고 있는 거 몰랐었어요? 아, 물론 초반엔 정리가 안 됐죠. 근데 서서히 하면서 이게 되더이다. 사람이,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혼자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합디다. 예. 아직도 정리가 완벽히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0807번님, 오늘 아이한테 처음으로 이유식 먹였는데요. 다 뱉었어요. 불 앞에서 30분씩 저어가며 만든 건데, 아, 조금 서운해요. 내일은 꼭 다 먹길 바라요. 사진 보내줬는데 표정이 지금 이미 너무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워. 아, 남 같지가 않아요. 저도 초반에 이유식 해서 먹이려고 진짜 그 육아하는 템빨이라고 너튜브에 나오는 이유식 만드는 그 영상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템들 다 샀어요. 다 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왜 이렇게 안 먹지? 그래서 한 몇 주 해보다가 사서 한번 먹어봤더니 참 잘 먹는 아이였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서 먹이세요. 예, 사서 먹여도 다 거기 안에 영양가 있고 다 더 좋더라고요. 오, 모기님,

지금 이사 중입니다. 지하에 살다가 햇빛도 잘 드는 빌라 3층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그동안 힘들게 일해서 돈 모아서 가는 거라 너무 기대가 되고 더 열심히 모아서 제 집 마련도 하고 싶네요. 축하받고 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아이고 축하받아야죠. 당연하죠. 저도 반자에 살아봐서 압니다. 그 고통 알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이고 정말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분명 우리 두대 오시면 좋은 기운 받아가는 거 알고 계시죠? 조만간 아마 자가도 생기실 거예요. 이사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따로. 4795번님. 더워요. 물회가 땡겨서 그림 같은 삼천포 대교가 보이는 늑도라는 섬에서 전복 유자물에 한 그릇 때렸습니다. 평화로워.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거 땡기지도 않다가 왜 임신하고 나면 이 날 음식이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도대체. 남이 먹는다면 더 먹고 싶어 또. 아이고 맛있겠다 맛있겠어. 사진도 너무 잘 찍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리만족 됐어요. 이렇게 또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옥상달빛의 산책의 미학 듣고 올게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8: 1일 1짬뽕 오케이?
9: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1: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 아까 물회 사진 보니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변에 아, 물회를 나만큼 또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누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 트와이스 친구들 이렇게 물회를 좋아해. 들어보세요.
12: 너 물회.
11: 네, 깔깔이 한번 넣어봤고요. 자, 그럼 광고주님들 소개할게요. 슬림의 다이어트,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환인제약, 이런 내맘 모르고, 너 물회. 아, 죄송합니다. 목이 가가지고 지금 되게 징그럽죠.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포스코 ENC, IS 동서, 주식회사 본 컴퍼니, 우리 광고주님들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선물해.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티티, 네, 2129번이 언니 목소리 쉬어서 오늘 섹시했어요. 그래도 다음 주엔 청량한 목소리로 만나요. 아프지 마요. 네, 여러분들 진짜 온유월 감기 조심하시고요. 에어컨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집이 현저히 건조해져가지고 이 감기 걸리기 딱 좋더라고요. 자, 다들 감기 걸리지 말고 주말에도 투데이 함께해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6월 12일 오후 5시 30분 동해 종합경기장에서 초청가수 유민, 에일리, 나태주, 김연자, 김용빈의 축하 공연과 함께 선보이는 개회식이 마련됩니다. 43개 종목에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FM for you
2: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2026년 1월 1일에 내가 오늘의 나를 본다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계획했던 일들은 왜 다 이루지 못했냐 라며 타박부터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생각보다 알찬 반년을 보냈네. 중간중간 힘든 고비들도 있었지만 잘 버텨냈구나 하며 뿌듯해하지 않을까요? 우린 늘 앞만 보며 달리느라 스스로가 이뤄낸 작은 기적들을 쉽게 잊고 삽니다. 그러니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과거에 내가 그토록 바라던 오늘의 나를 기특하게 여겨주면 좋겠습니다. 치열했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고생한 나에게 따뜻한 칭찬 한마디 건네볼까요?

탐 그레넌 하이어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후의 배경 성슬입니다.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나 자신 사랑해를 외치며 출석 체크하자 했는데 다들 이렇게 자기 애들이 충만해셔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보면서 저도 막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런 거죠. 이게 참 사랑이라는 애정이라는 감정은 나뿐 아니라 주변에도 참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오빠리들 칭찬해 칭찬해 칭찬해. 예. 그니까요. 사로비아님 이번 주도 나 자신에게 고생했단 얘기하고 싶습니다. 쓰담 쓰담 하시며 출첵해 주셨고 아 금촌땡님 당연하죠. 나 자신 사랑해 당연하죠. 이렇게 네 글자 좀 순화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님은 나 자신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조금 전 고기 구워먹고 토마토를 후식으로까지 아 클리어 하셨네요. 간식이죠? 여우의 여신님 오늘 아 나를 위해 저는 퇴사가 계획이었는데 계획 잘 이룬 거 맞죠? 여시야 퇴사 축하한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오늘 축하할 일이 있잖아요. 여우의 여신님 오늘 결혼기념일이시래요. 사연을 이렇게 주셨어요. 리디 오늘은 소문만 무성했던 결혼기념일이랍니다. 벌써 23년 살았네요. 그래도 탈 없이 잘 살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축하해주세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소문만 무성했어요. 이렇게 뭐 할까 뭐 할까 막 주변에서 결혼기념일이라면 이렇게 됐나? 영화도 보시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인생이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남편분은 참여는 안 하시지만 늘 항상 듣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린다는 말씀 같이 들어주시고 행복한 날 보내십시오. 아 이제 뭐 한 6월 정도 되면 한 해의 절반을 도는 이제 전환점이 되잖아요. 이때쯤 되면 생각을 하죠. 한 해 목표 내가 얼마나 잘 실천했나? 살짝 돌아봐야 돼요. 너무 적극적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자괴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어깨 너머로 봐야 합니다. 아, 근데 뭐 내가 목표했던 바를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앞선 150여일 동안 또 다른 치열한 날들을 분명히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이잖아요.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는 말고 야 그래 성슬이 오늘도 수고했다. 상반기도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하는 주말 되면 좋겠습니다. 아 메이비님. 리디 요즘 그린라이트 중이에요? 아 자꾸 요즘 그린색 그랬나요? 제가 눈에 띄어서 아마 그러신 게 아닐까? 네, 자주는 아니었는데. 신경 좀 쓰세요. 일단 아니에요. 예, 염려예요? 아니면 응원이에요? 메이비님? 누구랑 왜라고 물으시는 거 봐서는 염려인데 하지 말라는 염려인데 왜 하냐는 염려인데 일단 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NO라고 외쳐드릴게요. 0423번님 첫 곡부터 취저취저 둠칫둠칫 운전하면서도 어깨랑 궁둥짝이 들썩이며 출첵합니다. 잘하고 있어 말자. 아 잘하고 있어. 쫄지 말자. 대범해 줘야다. 0423번님.

네,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아, 템포를 좀 조절해야 되겠는데요. 공사 2, 3번님 위해서라도 안전운전 하시고 올 하반기 우리 같이 쫄지 말고 파이팅 하자고요. 그리고 오늘 쏘가리님이 와주셨는데 요즘 또 찾아주셔서 아주 좋더라 반갑더라 나 자신 사랑해 출첵합니다 일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 하셨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강릉도 오늘 뭐 기온이 뭐 많이 오르진 않는 것 같았는데 예, 확실히 한낮에는 좀 예, 살짝 더운 기운이 있죠. 우리 쏘가리님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더운 날에도 열심히 일하는 나 자신 칭찬해. 쏘가리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광고를 듣고 올 텐데요. 여러분 아직 나 자신 사랑의 출석 체크 열려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도 열려 있습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채팅창 통해서 나 자신 사랑의 외치며 들어와 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 이질감 없이 묻어 오실 수 있다. 나 자신 사랑해 외치며 들어와 주세요. 광고 듣고 옵니다.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기.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마음껏 무료로 이용해 주세요. 아, 달콤 설탕님 이거 너무 좋다. 나 자신 사랑해. 나 자신을 위해 예쁜 롱스커트 하나 구매했어요. 나 자신 사랑하는 날 매일이었으면 좋겠다. 잊지 말고 매일. 새싹 베이비니. 아, 그러고 보니까 상반기 마감 달이네요. 매월 두 번씩 놀아도 아우 너무 놀러 다녔어요. 너무 잘했다. 하반기에는 세 번씩 고고. 아, 새싹 베이비님 할 수 있다. 네, 기대가 된다. 게으름 맷장이님, 저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과 가고 있어요. 이 관리를 잘해줘야죠. 나이 들면 이 때문에 고생하더라고요. 네, 지금의 고통과 두려움이 미래의 행복이다. 게으름 맷장이님 칭찬해. 희동이님 오셨어요. 리디 저 출첵 늦지 않았죠? 아, 그럼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희동이님 얼마 전에 복싱 대회에서 또 우승하셨었죠? 제가 선물을 놓쳤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주소 성함 주시고.

국종이 사랑해, 리디도 사랑해, 오바리도 사랑해. 국종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집사님 일찍 오셨네요. 오늘 모닝런하고 일찍 출첵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는 늦잠 자고 혼자 달리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결혼할 때 마이너스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내랑 무슨 와인 마실까 고민을 하다 보니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운동 그렇게 싫어하던 내가 모닝런도 하고, 리디도 오바리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침부터 굉장히 감상에 젖었다 우리 정집사님. 진짜 칭찬받을 만하다. 무슨 와인 마실까? 아, 뭐 긁어 여보. 마시고 싶은 거 긁어. 모닝런도 하고. 너무 칭찬합니다. 진짜 정집사님. 훌륭히 살아왔다 우리. 케이님 아좀. 예, 뒷이야기 궁금하고요. 동희동희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젠 비가 오더니 아주 조금 걷고 출근하셨다고요.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쿰팡님 어제 병원은 어쩐 일로 가신 거예요? 제가 사연만 보고 소개는 못해드렸는데 한 1박 2일 정도 어쨌든 잠깐 병원에 입원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임신 중이시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요. 병원밥 아무리 맛이 없어도 다 드셨죠? 되게 건강 생각해서 골고루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건강한 식단이잖아요. 잘 챙겨 드셨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노래를 오늘 두 분이 청해 주셨더라고요. 아치님께서 일찍 남겨주셨고 이어서 우드로님께서도 함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치님은 출근의 루틴이 냉커피 아니 냉커피란 단어 너무 정겹지 않아요? 아이스커피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냉커피 너무 정겹다. 아치님은 이제 F+K로 시작되는 커피를 이렇게 1:1로 타서 드시는 건 조금 더 약간 뭐랄까 좀 리치하달까? 지금 말씀 주신 이 믹스커피 그지 않아요? 약간 좀 더 리치하지 않아요? 브라이언 아담스입니다. Summer of 69 듣고 오죠.

브라이언 아담스 썸머 오브 69 오늘 우드로님과 아치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동시에 같은 노래를 청하시지? 신기합니다. 어머머머머머머 노면드님 나 자신 사랑해 이런 말 잘 못하는데 그럼 출첵 인증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안 돼요. 오늘은 안 됩니다. 해주세요. 무조건 해주세요. 약간 이제 입모양 크게 안 하고 막 하실 것 같아요. 노면드님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 이룬 것을 사진으로 주셨는데 아나 신기하지 않아요예요? 물음표예요? 아나요예요? 그냥 마침표예요? 자산에 대한 어떤 뿌듯함인지 아니면 차 번호에 대한 뿌듯함인지 둘 다 인정. 네. 그리고 아 오늘 그 나 자신 칭찬에 나 자신 사랑이 이런 미션으로 출석 체크를 받고 있거든요. 두리주아님. 오늘 하루도 고생한 나 자신 너무너무 사랑해. 토닥토닥한다. 오늘 출첵 미션 멘트를 들으니까 소시적 애창곡이 생각나요. 진주 난 괜찮아. 아, 또 금요일에 딱 어울리는 곡 있죠. 잠시 후에 일단 올려둘게요. 요즘에 자신이 없어. 전해드릴 게 말을 못하겠어요. 일단 올려둘게요. 커피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주였나요? 지난주? 지난주부터였죠. 우리 커피 뭐 이렇게 좀 타서 먹는 얘기 살짝 했었어요. 근데 동희동희님께서 와 냉커피는 집에서 커피 믹스 두 개 넣고 설탕 한 스푼 넣고 타야 하는 거 아닌가? 괜찮? 너무 달지 않나? 괜찮나? 당 조심하세요, 동희동희님. 여기서 이제 나눠 먹긴 좋지. 여기에 이제 우유 좀 넣어주고, 예, 네, 그럼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말만 들어도. 어지러질님 어지럽게 또 들어오셨습니다. 나 자신 사랑해 외치며 입장. W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everybody 모두 출석 체크. 새싹베이비님 신청곡 듣고 올까요? 다이나믹 듀오 출첵. 아직 안 하신 분들 예, 나 자신 사랑해 외치며 문자창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뒀어요.

여위의 여신님 타이밍 아주 좋게 딱 신청곡 주셨습니다. 이 노래 이어갈까요? 45RPM 즐거운 생활.

0: 노래 두 곡 신나게 듣고 왔습니다. 45일 PM 즐거운 생활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 나우랑 함께한 출첵이었습니다. 7558번님 나 자신 사랑해 이 모습 잊지 말자고요. 7578번님 남편 도시락까지 챙겨주고 오늘도 내일 하는 나 완전 멋지고 사랑한다. 너무 칭찬한다 7578번님. 날씨도 너무 좋은데 나에게 긍정 말을 하니까 기분이가 더 좋아요. 오늘도 출첵 해주셨고요. 뭔가 날씨도 화창하고 여기에 또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순순부리부리님 민철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사랑해 땡큐야. 이거 셀프일까 아니면 같은 곳에 사시는 분한테 하시는 얘기일까. 민철씨겠죠? 순순부리부리님. 저도 함께해 주셔서 땡큐 민철씨. 3424번이 엉덩이를 흔들며 찾아주셨어. 네. 아, 문자만 봐도 텍스트만 봐도 되게 신나는데요. 춘천 아가씨님 오셨습니다. 나 자신 피곤해 전표 처리 작성하는데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아, 아가씨인데 네. 눈 살짝 감으시고 잠깐 눈 좀 이렇게 감고 피로를 좀 풀어주세요. 나 자신 내 피로 풀어줘. 네. 고생한 우리 춘천 아가씨 주말엔 좀 푹 쉬시길 바랍니다. 어제 바쁘셨죠? 그저께 수요일 목요일 막 새벽 출근 아침 퇴근 막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2부 순서 계속 이어갑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둘게요. MBC FM for you.
1: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부 순서 제이슨 모라즈 버터플라이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20년 전이요? 저 아직 입사한 지 20년 안 된. 지금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가 싶었잖아요. 네. 김광희님. 20년 전 리디 얘기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있음. 나 자신의 참을성 칭찬해. 안 참으신 건데요, 까방님. 다 얘기하신 건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건데 지금. 출석 체크 강도가 방송 파라군이야. 아, 좀 너무 길었나? 아니, 오랜만에 또 하니까요. 네. 오랜만은 아니다. 늘상 하는 거긴 한데 그 좀 부담 없이 오세요. 예, 부담 없이. 좀 뭔가 대동단결하는 모습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예, 부담 없이 오십시오. 제일 열심히 하시면서 또 예. 나무 아저씨. 아, 박연주. 박연주. 견주 같다고 이름이. 박연주. 1650번님. 오! Jeff Bonnet? 올려주겠습니다. 올려둔다는 것과 전해드리겠다는 건 좀 다를 수 있다. 예. 저는 물론 다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제가 실천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너른 양해를 부탁드려요. 1452번님 나 자신 사랑에 늦은 출첵합니다. 늦게라도 출첵한 1452번님 포기하지 않은 1452번님 칭찬해. 아... 4011번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일상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아서 한동안 못 왔었는데요. 오늘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찾았습니다. 하시며 아이고 오랜만에 뭔가 좀 뭐랄까 이렇게 좀 확 그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11번이 진짜 오랜만에 보는 번호네요. 나사랑님은 커피 한 잔 들고 코바늘 할 거 들고 혼자 만항제 오셨대요. 반소매 입고 나왔는데 지금 추우시다고. 네, 강원도가 그렇습니다. 잔뜩 챙겨오시고 너무 좋다. 텀블러에 딱 음료 챙기시고 취미거리 챙겨서 시원한 녹음 속에 시원한 바람 쐬시며 주말을 시작하셨군요. 나사랑님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은 그 아직은 겉옷이 하나씩은 좀 필요해요. 땅콩님 신나네요. 노래 좋고 뛰고 싶은데 난 뚱뚱하고 지금 일하고 있고. 아, 오늘 약간 좀 땅콩님 그 보통의 텐션보다 살짝 내려가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땅콩님답지 않습니다. 다시 올리세요. 네. 올라갈 수 있다. 예, 노는 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와년

님 오셨어요. 오늘 소품샵, 서점, 여러 산업체분들의 간절한 작업물을 모두 편집해서 작업해준 나 자신 칭찬합니다. 오늘 정시 퇴근할 수 있겠죠? 힘이 없어. 지금 이미 문자에 힘이 없어. 힘 다시, 에너지 다시 채우시고 완연히 해야죠. 일찍 퇴근하셔서, 정시 퇴근하셔서 아내분이랑 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우리.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해낼 수 있다. 파이팅.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예. 주소랑 성함만 빨리 남기시고 빨리 박차를 가하십시오. 마무리에. 한로로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요. 오늘 2980번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달리네.

한로로 시간을 달리네 전해드렸습니다. 0503번님 오셨어요. 이틀 전에 깔끔하게 세차했는데 속초는 비온 뒤라 덥네요. 네, 지역 경제 순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0503번님 화이팅. 아, 그리고 이런 얘기 주셨어요. 그 신청곡을 올려둔다라는 얘기는 오후에 발견해서 언제 밥 한번 먹자 뭐 요런 뉘앙스라고. 오해세요. 진짜 우리 새싹이들 오해하세요. 우리 금상님들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시라고요. 최선을 다한다. 항상 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지만 여러 이제 이유들이 있으니 양해를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 잘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 하여튼 날짜 정해놓고 밥 먹,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로또와 개꿈님은 오늘 아, 랭셉 준비 중입니다. 이걸 랭셉이라 그러는군요. 약간 동남아권에서 왜 요즘 유행하는 음식이래요. 우리나라 등뼈찜 같은?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해장, 그 뭐라 하죠? 뼈해장국 같은, 감자탕 같은 느낌인데, 국물은 빨갛지 않은. 네, 국물은 하얀데 되게 매콤한. 랭셉 준비 중이시라고.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술을 못 마시거든요. 고수향에 취해보려 합니다. 나 자신 사랑해. 우리 딸도 사랑해. 남편도 사랑해. 하셨습니다. 근데 남편, 이거 오류인가? 가끔 이왜 문자 부호가 오류가 날 때가 있는데, 왜 하필 남편도 사랑해에선 점점점 물음표가 왔을까? 오류겠죠? 로또와 개꿈님? 고수 이렇게 잔뜩 접시 안에 가득 있는 거 보니까 너무 푸근하다. 고수향 막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친구였어. 맛있게 드세요, 로또 개꿈님. 근데 다들 그게 맞으셔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 고수를 다 좋아하시나 봐요, 가족분들이. 7578번님, 네, 유용하게 써주시고요, 선물. 그리고, 유재범님은, 캡슐 커피의 세계에 이제 발을 디디셨대요. 저도 한동안 빠져서 마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귀찮더라. 뭐 집에 다 있어요. 뭐 캐슐 커피도 있고 드립 내리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얼마 동안 막 해서 마시다가 잠깐 또 쉬었다가 막 해서 마시다가 또 쉬었다가 그리워질 때가 있는데 어쨌든 캡슐 커피 은근히 괜찮죠 이거. 그 드립이랑 또 다른 그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깊은 맛? 네. 드립은 약간 저는 깊은 맛보다는 향기에 항상 그 취하는 것 같은데 캡슐커피는 약간 좀그 깊은 맛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영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점점점 무릎이 오류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아유 세상에. 남편아 사랑해. 해야지. 이거는 주문을 외워야 돼. 이렇게 자기 세뇌를 계속 해야 돼. 남편아 사랑, 난 남편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밥 한번 하자, 언제 한번. 이거 아닙니다. 노래 나갑니다. 예, 노래 나가요. 우리 2650번님의 신청곡, 제프번의 If You Wonder.

0: Sì.
1: You wonder why.
0: 요즘 이 노래 많이 청해 주시더라고요. 빅나티 안녕. 3991번님 오늘 남겨주셨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0: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짱짱님 이건 플러팅인가요? 같이 가자는 플러팅인가? 자, 2부 마지막 곡 오늘 마냐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태양, Live Fast, Die Slow 띄워드리고요.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5: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기님 신청곡이 맞습니다. Well Back into Love, 휴 그랜트 드류 배리모어 버전으로 3부 시작했는데 뭐야? 주책맞게 왜 설레죠? 범세 안녕님, 나도 사랑해 윤신영. 예. 난리 났어요. 잊고 있었던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까 자주 들었던 그때 생각이 많이 나서 잠시 정차했습니다. 자주 그때 누구랑 들으셨나? 노마드님. 손잡고 들으셨나? 웨이 백 인투 러브 이 노래 들으면 게임 하나가 만난 누나랑 같이 영화 봤던 기억이 나요. 풋풋했는데 저희 도련님. 영화 보고부터 이렇게 이어졌어요? 아니면 영화만 봤어요? 마지막이었어요? 궁금하게 하시네 또. 오후를 달콤하게 해주는 선곡이네요. 1025번님 찾아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이두 연인에겐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겠죠? 그렇겠죠, 사루비아님. 첫 곡으로,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하양늑대님. 리디도 셀프 응원 한번 해봐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런가? 약간 좀그 상황, 누구나 다 그렇죠. 이제 여러 이제 그런 모양들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은. 고맙습니다. 예. 수리야, 너는 되게 여러분 제가 오늘 미션 출첵했는데 되게 오글거리는 거였구나. 수리야, 너는 여리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야. 와, 지금껏 잘 버텨왔어. 힘든 곳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때 눈물 나면 진짜 여리고 감성 풍부한 거 맞죠? 눈물 날라 그러네. 하양늑대님, 고맙습니다. 약간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너무 참 뭐랄까 멘탈이 흔들리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근데 오늘 오프닝이었나? 저도 이제 오프닝 이제 원고를 보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고 많이 이제 이렇게 뭐랄까 스스로 이렇게 리프레시도 하고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모두 참내 감정은 내가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 누구의 어떤 감정으로도 휘둘려서도 안 되고, 휘둘려서도 안 되고, 휘둘릴 일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생겨도 외부의 상황은 외부의 상황일 뿐, 내 감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스스로 이렇게 좀 되뇌이면서 좀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 쓰리야, 너

잘하고 있어. 사랑해. 이 얘기는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은 못하고 아 괜찮아. 아 잘했어 성슬이. 약간 이런 것까지만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랑 이제 이 미션 출첵을 하니까 저도 네, 제 스스로 너무 칭찬해. 아 너무 사랑해. 네. 하양 늑대님 고맙습니다. 3991번님께서 와 이 미션 출첵 좋은 것 같아요. 저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듯하지만 어렵잖아요. 덕분에 혼자 중얼거려 봤습니다. 저 일이 일찍 끝나서 보고 싶은 책이 주문진 도서관에 있어 부랴부랴 다녀왔거든요. 가는 길에 파란 하늘과 구름이 얼마나 예쁘던지 자연이 주는

0: 상황을 보고 힐링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칭찬하며 문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감정이라는 게 막 이렇게 힘든 그 막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면 이 감사한 자연의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죠. 너무 감사한 거 투성인데 우리의 삶은. 3991번님 칭찬해. 고맙습니다. 가끔 할게요. 네, 가끔. 안 여렸나? 로또 하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식이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림 글쎄 모르겠다. 제 입으로 저 여려요라고 하기 저는 막 여리다라고 제 스스로가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보면 저도 그런 구석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들었었고 근데 이 점점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줄고 강인해지고 이게 되찾이고 막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 여러 감정들을 좀 잘 살려두자고요. 로또와 개꿈이 많이 놀라셨어요? 네, 잘 살려두자고요. 쓰리야 귀 좀 벌크업해. 귀가 좀 얇은 것 같아 걱정이야. 맞죠? 맞죠? 네. 근데 저는 조금 예, 기우예요. 예, 저도 되게 귀가 얇다 이제 생각했는데 요거는 되게 그 뭐랄까 되게 가벼운 상황들 있잖아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상황들에서는 저 되게 진짜 막 한마디 한마디에 되게 막 다 휩쓸려 가거든요. 근데 약간 저도 좀 고집이 있는 편이라 아니다 싶은 거는 예, 좀 외골수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되게 여러 방면이 있으니까 그죠? 기우, 이렇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어쨌든 참 염려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K 고마워. 쓰리의 아름다운 남성미를 칭찬해. K 여성미도 칭찬해. 아, 참 좋다. 땅콩이 남사랑해. 우리 수영이 사랑해. 근데 이거 되게 말로 이렇게 뱉으니까 진짜 뭔가 그 막 설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 이름도 좋고, 네, 내 이름도 좋고, 주변 사람들의 이름도 좋고, 같이 사는 우리 식구들, 남편, 아내의 이름도 좋습니다. 자,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되게 참 말에 힘이네요, 진짜. 약간 민망하고 설레고 쑥스럽게 오는 3, 4부 계속 이어갈게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마음껏 오시고 3, 4부 순서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이어갑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지벤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본나 깜짝 이 바꾼.

사망해야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9967번님 신청곡이었어요. 이승환 사랑하나요? 사랑에 빠질 것 같군요. 아, 모두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으시다고 낙화님. 아 진짜 승환님은 영원한 어린 왕자인 듯 여우의 여신님. 아 역시 노래는 목소리가 좋아야 합니다. 맑은 소리 연습 좀 해야 하겠어요. 까망님. 근데 약간 까망님도 목소리가 좀 가늘지 않으세요? 가늘고 되게 미성이신데 막 이렇게 지르는 노래 항상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런 스타일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단카스테라님 출첵 완료. 또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면 남겨주세요. 아, 단카스테라님은 오늘 많이 웃으셨대요. 아 너무 좋지. 울상보다 너무 좋죠. 나 자신 사랑해 하시며 매일 리디한테 문자한 나 자신 칭찬해. 이건 진짜 칭찬 받아야지. 아 노래 때문인지 기분이 상쾌해지고 있는 느낌이디옹. 아유 저 어릴 때 많이 썼던 말투인데 까만코망님 우리 종훈씨. 예. 북바이님 오셨어요. 퇴근 후 두 발 정리하러 왔습니다. 예약 시간이 조금 남아서 차량 안에서 듣고 있는데 모두들 즐거운 주말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아 또 개운하게 주말을 시작하시는군요. 아 정집사님. 리디 오늘은 오발에 집중하며 요리를 해서 그런지 너무 잘 됐어요. 리디에게만 살포시 자랑해봅니다. 아, 이 피자 지난번에는 왜 모양이 좀 별로 저는 근데 이 딱 요 모양이 되게 좋던데 그 치즈 잔뜩 이렇게 올라가 있고 여기 위에 이제 그 바질잎 같은 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여기 너무 집에 근데 혹시 화덕이 있으신가요? 정집사님? 이거 딱 화덕 피자 비주얼인데 요리 잘하는 정집사님 너무 칭찬해.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우리 아내분. 그 요리도 그냥 예 아 스테이크의 굽기 정도도 아주 먹고 싶네요. 아스파라거스 양파 영양소까지 골고루 챙기신 정집사님. 아 이 집이 항상 식탁을 보면 너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진짜 오늘도 이번 주말도 즐거운 시간 보내셔요 정집사님. 나눔 감사합니다 늘. 애플스님 농담이신가? 아니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건? 저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예, I love you, apples. 예. 반사. 요 며칠 계속 적과를 하고 계시대요. 손 놀릴 틈이 없는데 바람이 너무 기분 좋게 시원해서 잠시 나무 그늘에 앉아 리디 생각을 해보면 감사해라. 잠시 쉬기도 해야 하는데 인건비는 오르고 일은 엉망이고 뒤치다거리 바쁘고 아무튼 정신없는 상태고요. 잠시 쉬는 중에 예.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가셨어요 벌써 또? 진짜 그 막 이렇게 땀을 내면서 일을 하시면 잠시 딱 멈췄을 때 이 땀을 살짝 식혀주는 그 바람이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애플스님? 아 올해 수확량이 아주 수확량도 좋고 또 상태도 좋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파이팅이에요 애플스님. I love you, apples. 반사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꽃다님은 오늘 저녁 볶음우동 하신대요. 지난번에 아 며칠 전에 해먹었는데 작은 애가 맛있다고 또 해달라고 합니다. 아 문자 쓰다 보니까 배고프네. 빨리 퇴근하고 싶다 하셨어요. 아 약간 파스타 느낌인데요. 파스타와 비빔면 비주얼만으로는 진짜 친구이네. 오늘따라 확실히 음식 사진 주신 분들 칭찬 안 할래요. 네, 안 하겠습니다. 아델입니다. Remedy.

0: 레머디 아델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아, 장똑바로 씨 궁채 매콤무침 만들고 계시대요. 우리 이번 월요일에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메뉴잖아요. 이거 너무 활용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하다. 저도 이 정도인데 우리 주연쌤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제가 꼭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맛있어져라 하셨습니다. 귀한 식재료인데 잘 구하셨나 봅니다. 전 마트 가면 잘 눈에 띄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너무 좋다. 맛있게 드세요. 네, 뭔가 시원한 여름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오고요. 4부 순서 계속해서 여러분 사용과 신청곡 이어갈게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데 문자창 열어둡니다. MBC
1: FM for you.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기업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리디, 오늘 유난히 달달한 노래를 많이 들려주네요. 좋은 일 있으면 나눔하세요. 다른 좋은 일은 참 나눔할 게 많은데 원하시는 그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예. 오늘 뭐 신청곡도 그렇고 오늘 시작이 이제 사랑해, 나 자신 사랑해로 시작해서 그런지 그리고 오늘 신청곡들이 다 달콤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노래들도 있고 많고 아, 저는 근무 예정이에요. 주말 근무가 예정에 있습니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일하는 게 너무 좋지 뭐. 네, 그래요. 그리고 아, 여기 여신님은 그럼 뭐 하세요 주말에? 케이님, 네. 아, 가야죠. 저도 먹고 살아야죠. 마트 갑니다. 네. 뭐 이렇게 요리를 막 하지 않아서 그렇지 간단한 거는 그래도 좀 해먹는 편이에요. 가스도 쓰고 예. 가스 요금도 나오고 합니다. 와 국정쌤 댁은 오늘 닭갈비에 부추전 당첨이군요. 이모께서 어머님께 부추를 하나는 보내주셔서 부추전 해보려고요. 맛있게 쭈. 아니 요즘 부추가 진짜 딱 그 철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전해서 먹는 것도 너무 좋고 이렇게 무쳐서 이렇게 뭐랄까 그 파절임처럼 고기 먹을 때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생부추 깨끗하게 씻어서 초장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살짝 데쳐 먹어도 좋고 숨 한 번 딱 죽여서 네. 저는 이렇게 간단한 음식을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요리까지는 아니고 그냥 간단한 어떤 뭐 음식 조리 정도. 게으른 배짱이님 오셨습니다. 치과 갔다가 저도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신나는 금요일 보낼 예정이라 아 벌써 설레요. 다들 설레는 주말 되십시오. 오, 신나는 금요일은 어느 정도일까? 게으른 배짱이님. 예.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오늘 아 방카스테라님 혹시 블랙아이드 피스 노래가 맞아요?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YG 라이프님 오셨는데 하,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있죠. 여행 가실 때 진짜 막 분 단위로 시간표 만들어서 시부모님 바닷바람 쐬어드리러 내일 속초 갈 준비를 하며 오발 듣고 있어요. 저는 파워제이여서 계획과 준비물 모두 빠짐없이 챙겨야 되는 성격인데 오늘 오프닝 멘트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번 주는 일요일까지 꽉꽉 채워서 스스로 야근에 연장근무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가족들과 즐겁게 속초 잘 다녀오고 나 자신을 사랑해주러 곧 자유부인 되어 다녀와야겠습니다. 친구 만나 수다 떨 생각에 벌써부터 행복 도파민이 팡팡. 계속 연이 이렇게 좋은 일이 많네. YG 라이프님. 좋겠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YG 라이프님. 파워제이. 아, 이 시부모님들 모시고 가는 여행을 파워제이가 아 얼마나 또 꼼꼼하게 준비하느라 약간 이제 아 어떡하지 좀 약간 한쪽 머리가 살짝 편두통이 오지 않았을까 걱정을 하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성함 주시고요. 주말 여행도 재미나게 다녀오시고 혹시 계획표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살짝 있더라도 우리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미나게 다녀오자고요. 와이즈라이프님 고맙습니다. 개구쟁이 악마님 신청곡 준비했어요. 댄앤시아의 스피치리스.

좋죠. 땅콩님. 약간 컨트리풍 느낌도 살짝 나고 마음이 편해지니 좋네요. 이게 좀 많이 올라왔나요, 땅콩님? 오늘 텐션? 아까 막 좀 많이 그 감정이 막 이렇게 요동하셨던 것 같은데 회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곱씹어 맛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고수가 맛이진 않던데. 아, 그냥 말이 좀 너무 험한데 우드로님. 어쨌든 아이 난 이런 것도 먹는다 약간 이런 거 아니냐. 솔직한 답변 듣고 싶다. 아, 글쎄요. 전 약간 그 이쪽 음식을 먹으면 동남아 쪽 이제 음식 먹을 때 항상 좀 생각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심심해져 이제 없으면. 그렇던데.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심어서 내가 직접 재배해서 한번 먹어볼까? 근데 뭐 일단 집에 있는 애들도 지금 진짜 근근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살려는 내고 있어요. 뭔가 진짜 막 심폐소생이 필요한 순간까지 갖다 이제 다시 살려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화분이 늘어나는 일은 좀 힘들 것 같아서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꿈이죠. 내가 직접 재배한 고수를 집에서 아무데나 뿌려먹는 거. 고수 향기로워요 라고. 왔다 왔다. 예, 고수 러버 반갑습니다, 동갑님. 그렇답니다, 우드로님. 그리고 희동이님 오늘 간단하게 족발 가신다고. 간단한데 뭔가 좀 거한 느낌이죠? 족발. 저는 약간 족발 이런 거 시키면 그 옆에 같이 오는 애들이 더 좋아요. 전이랑 부침개랑 그리고 그 뭐죠? 갑자기 생각 막국수 이런 애들 같이 이렇게 좀 입가심을 하면서 먹어야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고기를. 일지비님 그 다시 이제 본업을 찾으셨죠? 본업을 찾으셔서 새로운 터전에서 지금 새롭게 이제 적응을 해 나가고 계시는 과정인데 리디 이번에 7번 도전 끝에 결국 해냈습니다.

도장 일을 하시거든요. 화목금 사흘 동안 그렇게도 미묘한 색깔의 차이가 나더니 결국 주말이 되기 전에 마무리를 해내셨습니다. 월요일에 부담감이 줄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재료로 일을 하려니 적응이 쉽지 않네요. 그래도 원래 하던 일을 하니 마음이 한결 가볍고요. 너무 다행이다.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사연 주시면서 얼마 전부터 그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알았거든요. 그냥 예전에는 그 차량 관련된 일을 하시는 공업사나 이쪽이라고만 대략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꽁꽁 싸매고 막 무더위에 싸우셨던 거였구나 이제 알았는데요. 일지민 진짜 호흡기 관리를 진짜 잘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또 축하할 일은 같이 함께 해야 또 기쁘잖아요. 혼잣말이었어요. 우리 뒷번호 이땡땡땡님 일지민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너무 기쁘시겠다. 홀가분하시죠. 네, 주말 이제 마음껏 좀 쉬시고 주소 정원 먼저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왔어요. 고수만 놓고 보면 그닥인데 곁들여 먹으면 향긋하고 맛있죠. 로또와 개꿈님 답이었습니다. 고수는 잘 모르겠고요. 추어탕에 산초가루는 듬뿍 넣어 먹습니다. 저는 도리어 산초가루를 안 넣어 먹어요. 네. 뭔가 그냥 글쎄요. 네. 그냥 그대로 먹고 싶은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산초가루는 저는 잘 안 먹습니다. 뭐 그냥 그렇다고요. 예, 그렇다는 정도였고. 힘들 때는 오발량만한 게 없죠, 땅콩님. 다행입니다. 네. 그 아이들과 이제 또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어떤 세계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조금 다를 때가 있죠. 일이 일비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키워내자고요. 저 두리안을 안 먹어봤어요. 두리안을. 네. 안 먹어봤고 이렇게 좀 냄새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궁금은 한데 엄두가 안 났어요. 안 먹어봤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볼 수 없다. 예, 싫어한다고도 볼 수 없다. 네. 엘라 랭글입니다. Choosing Texas.

0: 엘라 랭글리 Choosing Texas 전해드렸습니다. 맞아요, 무궁화님. 해외 가면 참 음식 적응이 어려운 것 같아요. 두리안 냄새 때문에 못 먹겠다. 동감님께서 동남아 가시면 경험해보세요. 두리안도 달콤하고 향기롭습니다. 요즘 일반 마트에도 팔긴 하던데. 아예 안 보나 봐요, 제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아, 여기 진짜 고수분 오셨네. 장똑바로 씨. 고수에 칠리소스 뿌려서 파절이처럼 무쳐 먹으면 맛있어요. 글쎄, 저는 약간 고수랑 칠리소스. 그치, 이제 뭐 동남아 음식 이렇게 칠리소스랑 많이 먹으니까. 근데 고수 향을 좀 해칠 것 같아, 이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칠리소스 뿌려서. 아유, 국정쌤 감사합니다. 예, 힘이 납니다. 애플스님께서 두리안 맛있어요. 냄새는 먹으면서 못 느낍니다. 다만 다 먹고 일행들한테 가면 다들 기겁하고도 막 그래요? 막 이렇게 손에 남나? 냄새가? 먹을 때 못 느끼는데 냄새가 남아요? 궁금하네. 아유, 손 바쁘다면서 뭘 자꾸 보내는 거야? 하시면 지금 또 가셨어요? 안 가신 것 같은데. 안 가셨죠, 애플스님? 그간에 들으셨어요?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좀 사연을 주셔가지고, 사연이 없으실 때는 안 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틀어놓으시고 그냥 흘려 들으시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애플스님, 사랑의 의미로 약간 주저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를 할까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니까 사랑은 항상 이렇게 선물이 따르죠. 애플스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또 시작이 될 텐데, 아, 농산일이 진짜 쉽지가 않죠. 우리 힘내서, 예, 올 가을에, 늦여름부터 이제 가을에 만날 우리 사과들을 예쁘고 맛있게 키워주십시오. 주소 성함 주시고 이거는 남겨주세요. 아무리 손이 바빠도. 주말도 파이팅입니다. 아, 브리드맘님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아, 이거 좋네. 예, 중간중간 자꾸 이렇게 좀 질척거려야 여러분께서 생존신고를 해주시더라고요. 브리드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항상. 광고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0: 탱크님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윤이와 대화의 물꼬가 트이나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야죠.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

꼭 비욘세 제이지 함께했습니다. Crazy in Love 띄워드리면서 여러분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오바리들 너무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1: FM for you.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론가 또는 비평가들은 어떤 작가나 작품에 대해서 칭찬일색의 주례사를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시인이자 비평가인 프랭크 오하라는 추상화가 파울 클레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파울 클레는 대작이 없다는 점에서 운이 좋다. 실제로 클레는 묘한 매력을 가진 자그마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긴 해도 매우 아름답고 재미있고 음악적 리듬이 느껴지는 파울 클레이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실망을 주는 평인데 오하라는 한 술 더 떠 이렇게도 씁니다. 그는 스스로를 너무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버렸다. 비평가가 뭐라고 하든 말든 지금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것은 바로 색채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화가와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 지상에서 나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인간이다 라고 파울 클레는 일기에 씁니다. 이해받는 사람보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더 좋지 않을까요? 스스로를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자,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산타 이스메랄드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들었습니다. 예. 16분짜리로 듣고 싶어요 하고 박형규씨가 예, 집에서 혼자 들으시고요. 예. 아, 요거는 언제 한번 예, 원곡 오리지널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예.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예, Esmeralda Sweet 이거 붙어있는 거 롱 예, 버전으로 예. 자, 이 노래 들을 때면 늘 예, 제 친구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 이해는 바라지도 않는다. 오해만 하지 말아다오.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3일제약,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IS동서, 도드라만돈, 음식물 처리기 휴렉, 백조싱크,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포스코 ENC에서 함께합니다.
1: 티켓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0: 에어로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네, 데이브룩의 콜텟 테이크 5 들었습니다. 얼마 전 딸아이가 대학교 동아리에서 연주했던 곡이에요. 예. 플루스로 연주했는데 잘 못했다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오, 이혜연 씨. 오, 아, 테이크 5를 연주를 했어요? 딸내미가? 이게 쉽질 않은데 이게 사실 요 4분의 5 박자거든요. 좀 이렇게 친숙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무조건 다 4분의 4 박자가 다 몸에 배 있는데 또 4분의 5 박자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나오면서 5 박자짜리 곡이 이것저것 만들어졌는데 미션 임파서블 그 주제곡이 예. 5 박자 곡이에요. 집에서 치킨 배달 기다리는 중인데 BGM은 재즈바. 이소리 씨 고맙습니다. 자, 데이브 브루벡 포르텟의 택5 강인선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0766번으로 청해 주신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영화 짱구 사운드트랙에서 앤서니 해밀턴하고 일레이냐 보인튼이 부른 프리덤 들었습니다. 081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짜증이 많이 나셨는데 음악 들어야죠 그럼. 예. 앞에 들으신 음악은 미스터 비의 To Be With You였고요. 김지현 씨 뭘 그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와, 이 두 곡을 연결하시다니 의외로 분위기가 잘 어울려요. 예. 아무렇게나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그동안은 뭐, 야, 이거 나름 머리를 무지하게 굴려가지고 두 곡을 오버랩할 때는 머리를 많이 씁니다. 아, 그럼요. 분위기도 비슷해야 되고, 뭐, 템포도 비슷해야 하고, 그렇죠. 예. 마구잡이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아, 아무튼 뭐, 알아주시니 고맙네요. 예. 아, 오늘 그, 무슨 일인가요? 첫 곡부터 다 제 취향 곡이네요. 날씨까지 환상적인 기분 좋은 금요일. 오, 8871번. 고맙습니다. 자, 그럼 기분 좋은 곡 한 곡 더 나갑니다. 애니메이션 Sing 사운드트랙에서 스티비 원더 피처링 아리아나 그란데 Faith. 두영이 씨 고맙습니다.

0: شطر اي بوسو
1: اكاونت اي ار بي
2: سامانون
0: ويجي كوالدي
1: اكاونت اي ار بي
3: سامانون
0: شيغو كوالدي
1: اكاونت اي ار بي
0: سامانون سينسون كوالدي
1: 사업상담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7: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6월이 시작되면서 너무 더웠기 때문에 오늘의 선선함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사실 오늘이 딱 예년 이맘때 6월의 기온입니다. 햇살이 강할 때는 덥지만 그래도 그늘에서는 시원한 이번 주말도 이런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다만 하늘색은 토요일인 내일이 더 깨끗하겠고 일요일에는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6도, 부산 18도, 광주 14도로 시작돼서 선선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8도, 광주, 대구 29도, 부산과 강릉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경북 일부에 약한 비가 좀 지나겠습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인간 실격 도감의 저자가 자기소개를 이렇게 한다. 부단히 만화를 그리기 위해 살고 있는 생활 만화인. 만화가도 생활인 따로 예술인 따로인가? 생활 만화인이란 직업 소개에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는데 책을 휘리리 펼쳐보니 피식 실소가 새어 나온다. 만화를 너무 서툴게 그렸기 때문이다. 그림도 서툰데 도감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죄다 미숙한 인간들이다. 인간이 미숙하면 모종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부족한 부분을 뭔가로 채워나가야 하는 게 미숙한 이의 숙명이다. 밖에서는 누구보다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가족에게는 쉽게 짜증을 내고 친구의 성공을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질투하며 헤어진 연인을 다 잊었다 말하면서도 몰래 SNS를 들여다보고 어딘가 찌질함과 비겁함이 감춰져 있어서 괜찮은 척, 쿨한 척, 어른인 척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미숙한 이들에게 만화 처방을 해주는 게 인간 실격 도감의 목적인데 일단 만만하다. 한 번이라도 엄마에게 난리친 당신이 봐야 할 만화, 아빠 지갑에 손댄 당신이 봐야 할 만화, 연인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당신이 봐야 할 만화 등등이니까. 그중에서 스스로를 개미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봐야 할 만화를 고른다. 원 세상에 심지어 개미조차 못 그렸다. 볼펜으로 선을 그으면 개미들은 선을 넘어가지 못해 화학적 잉크 냄새를 천적으로 느끼는 거지. 어때, 우습지? 먹이가 선 너머에 있는데 볼펜으로 쭉 그은 선 하나 때문에 그 똑똑하고 성실한 개미들이 먹이를 포기한다고? 그건 미처 몰랐는데? 이어서 스스로 선을 긋고 살아가는 존재들에게란 글을 읽는다.

볼펜으로 그은 선 하나를 건너지 못하는 개미의 영상을 보았다. 그 잉크의 자취가 세상의 끝이라도 되는 양 뱅글뱅글 맴돌던 개미를 보며 스스로가 개미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는 현대인들이 떠올랐다. 더 나아가 스스로 선을 그어버린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이들의 모습도 겹쳐 보였다. 철수는 오늘 자기 주변에 아무렇지도 않게 선을 긋고만은 우리들 생각을 한다. 고작 볼펜으로 그은 선일 뿐인데 그걸 철벽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을 접는다. 스스로 너무 간단하게 인간 실격 판정을 부르고 만다.

네, 데이브 매치스 밴드 앤츠 마칭 들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 개미가 아닌데 예, 개미처럼 살아야 하는 그런 때도 있죠. 와우. 예. 야, 개미 예전엔 그런 거 많이 봤는데 개미들이 진짜 줄지어가지고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막 끝도 없이 막 가는. 예. 데이브 매튜스 밴드의 앤츠 마칭 들었습니다. 자, 6시 40분 35초 막 지났고요. 오늘 3, 4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릴 거니까 지금 막 신청하시면 됩니다. 막 신청하시면 돼요. 예. 휴대전화 문자 샵 8000번으로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또 미니 게시판으로 정원진 씨도 한 곡 하시죠? 저는 팝송을 잘 몰라서 첫수 DJ가 무슨 노래입니다 하면 역시나 모르는 노래지만 그냥 들어봅니다. 가끔 아는 노래가 있을 때는 그 노래들은 더 뭔가 정이 가고요. 예. 여기서 알게 된 노래도 많이 좋아요 하셨는데 그럼 그 좋은 노래 중에 한 곡 시청하시죠 뭐. 예. 자, 0216번으로 영화 퍼펙트 데이즈 그 마지막에 나온 노래 흑인 여성 가수가 부른 그런 그 노래 좀 들려주세요. 예. 아, 이거 뭐 찾아서 들려드려야죠. 예. 니나 시몬 노래 맞죠? 0639번으로 파주 운정에서 예, 김영일 씨가 마침 또 신청하셨고, 자, 니나 시몬 Feeling Good. Birds flying high, you know how I feel.

0: 부장들었습니다. 잘 계시나 모르겠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 두 번이나 출연하셨는데 아 뭐라 그럴까 분위기가 진짜 그리고 지성미가 있어요. 뭐 매력적이에요 아주. 코린 베일리 레이 Put Your Records On 1535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작은 라디오와 2011년 화실의 공기가 그리운 저녁. 예. 작은 화실에서 혼자 미대 입시를 준비하던 중학생이 이제는 어엿한 미술 교사가 되어 인사드립니다. 그때는 뭐 태블릿도 노트북도 없었지만 제 곁에는 늘 아저씨 목소리가 나오는 라디오가 있었어요 하고 와우 감사합니다. 예. 미술 교사가 되셨구나. 고맙습니다. 예. 1535번. 예. 자, 코린 베일리 레이 앞에 들으신 음악은 니나 시몬 필링 굿이었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6: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시키겠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전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2407번으로 청해주신 손미진 씨. 네. 엘디바르지 Heart, Mind and Soul. 자, 3, 4부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돌아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곰돌이 푸는 꿀을 참 좋아하죠. 그런데 곰돌이 푸 동화책을 보면 푸 자신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지 헷갈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건 꿀을 먹는 건데 꿀을 먹기 직전 기대하는 시간도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죠. MT를 가기 전에 기차역에 모여서 수다를 떨던 장면, 데이트 상대를 만나기 위해 서점 앞 공원 벤치에서 서성이던 시간, 좋아하는 야구를 보려고 줄지어 경기장에 들어가던 그 흥분. 돌이켜보면 행복 직전의 짜릿함이 더 선명한 것 같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속은 마음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Unbelievable.
1: 네, EMF의 Unbelievable 들었습니다. 정선미 씨가 아, 춤이 추고 싶으신 모양이네. 예. 예, 이것도 이 당시에 뭐 춤출 수 있는 락이라고 오, 괜찮았죠, 요거? EMF Unbelievable.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립니다. 지금 막 신청하시면 돼요.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주식회사 그레인원, SK케미칼,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워키.

0: 전화.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Red Hot Chili Peppers. Give it away. Give it away. Give it away. Give it away. 우리나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지금 밴드를 뭐 안 하지만 하게 되면은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이야.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이런 팀처럼 그루브가 아주 있는. 예. 그리고 락과 랩이 결합된 이런 형태. 어? 림비즈킷이나 뭐 링킨 팍 이런 음악들. 아, 이환희 씨가 아기가 앞에서 춤추는 중. 오, 그래요? 오호. 막춤이죠? 아기들 춤은 막춤이잖아요, 대체로. 7925번으로 사진 보내주셨는데, 야, 제주의 일몰 멋지네. 아, 백캠 들으면서 제주 길바닥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에, 음악도 신나고 노을도 멋지고 행복합니다. 진짜 길은 아니죠. 예. 아, 길바닥하고 물음표를 하나 하셨어. 진짜 길은 아니고. 아, 일몰 노을이 아주 멋지네 진짜. 예, 좋은 음악 나가면 좋죠. 자,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Give It Away 8145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출산 전에는 금요일만 기다렸는데 4개월짜리 아기 육아하다 보니 아유 주말도 없이 근무하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아기는 귀엽습니다. 예. 사실 육아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건 인간뿐이 아니고 모든 동물 세계에 보면 새끼들은 귀여워요. 왜 귀엽겠어요? 이게 힘들어도 다 힘들거든요, 육아는. 힘드니까 귀여운 거예요. 귀엽겠네, 진짜. 8145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하은호 씨가 이 월드컵이 일주일 남았는데 축구 열기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신청합니다. 축구 열기가 없어요? 저는 지금 열기 만땅인데. 아니,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배철수의 축구 캠프가 있잖아요. 배철수의 축구 캠프로 축구 열기 쫙 올려야죠. 그럼요. 아니, 진짜로 수요일부터 매주 이제 특집 방송 진행할 거예요. 배철수의 축구 캠프 기대해 주시고요. 예. 열기 확 올릴 거라니까요. 열기 쫙 올라갈 겁니다. 자, 허은호 씨가 신청하신 The Fence의 올레 올레 The Name of the Game. The Name of the Game. The Name of the Game. The Name of the Game. The Name of the Game. The Name of the Game. The Name of the Game. The Name of the Game. The Name of the

The Cup of Life. 백햄 절친 찐친 리키 마틴의 노래. 이건 98년 프랑스 월드컵 공식 주제곡. 예. 리키 마틴의 노래는 6184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The Fence의 올레 올레, The Name of the Game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예. 멕시코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진짜 오랜만에 월드컵에 출전해가지고 아 경기는 잘했어요. 예, 근데 뭐 차범근, 허정무 막 이런 선수들, 박창선 뭐 이런 선수들이 막 야, 그 기억이 생생하네. 박창선 선수가 아르헨티나전에서 중거리슛 예 넣었던 기억이 나네요. 벌써 와 전주 듣자마자 흥얼거리는 노래들 벌써부터 이렇게 신나는데 축구 캠프 너무 기대돼요. 와 김선영 씨, 네. 봐요 지금 열기 오르잖아요. 예. 안상우 씨도 와 벌써 월드컵 분위기. 아 예. 야 다음 주부터 이제 쫙 끌어올려야죠. 배철수의 축구 캠프로. 아니 그런데 사실 그 뭐 우리 대표팀에 대해서 그렇게 요즘 뭐 비난의 소리들을 많이 내시는데 저도 축구협회를 저 옹호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도 이번에 마지막 월드컵일 꼭 아 모르겠습니다. 38살까지 또 경기를 아 어떻게 다음 월드컵에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강인 선수 또 절정의 기량. 아 그리고 저 이번 대표팀이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 선수가. 그리고 조별 상대할 팀도 뭐 그렇게 무섭지 않고요. 저는 이번에 잘하면 저는 뭐 32강은 무조건 올라간다 보고요. 그 경기만 좀 하고 운도 좀 따라준다면 아 8강전까지 올라간다고 예상합니다. 예, 8강. 아니 저거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 원정 사상 최고 높이 8강까지 갈 수 있다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 대표팀 경기도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축구라는 스포츠가 예.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예?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축구를 지금 뭐 거의 뭐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선수들이 국가의 명예를 걸고 대결 펼치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거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를 볼 수 있는데, 뭐 축구 홍보대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디 갔어? 예. 아, 신청곡 곤란한데. 자, 레벨 42 음악 나갈 겁니다. 예. 이거 있었는데 없어졌네. 레벨 42. 아, 여기 있네. 아, 이거 금방 찾았잖아요. 아, 왜 이거 숨어 있어요? 예. 5795번으로. 최영경 씨. 레벨 42. Something about you.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 교육청.

0: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0: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오늘 오랜만에 낮 동안에도 서늘함이 감돌았는데요.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예년 이맘때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비 소식이 없어서 나들이 하기도 좋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야외 활동하실 때는 강한 자외선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시작돼서 낮에는 30도 아래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남해와 제주도 또 동해안으로는 파도가 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에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요 시절에 저스틴 비버 목소리 참 귀엽죠?
1: 예,
0: 베이비. 저스틴 비버, 베이비. 예. 이하린 씨는 베이비는 아니죠? 예. 아저씨, 배철수 아저씨, 엄마 추천으로 듣게 되었어요. 재밌어서 앞으로 매일 들을 거예요. 고마워요, 예. 이하린 씨. 저스틴 비버, 베이비. 네. 7시 35분 10초 막 지났습니다. 김태석 씨,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예. 철수 형님, 축구 옆에 고문 좀 맡아주세요. 예. 아니, 지금 다음 회장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고문은 또 뭐예요? 아, 농담이에요, 농담. 예. 농담입니다. 이지영 씨가 아, 정말 멋있게 생기셨던 축구선수 김주성님 문득 생각나네요. 아, 너무 많이 갔나요? 옛날 사람이라. 예. 김주성 선수는 그렇게 많이 간 건 아니에요. 예. 가려면 뭐 저 차범근 그 앞으로 이회택 뭐 이쪽으로 가야 많이 간 거죠. 예. 이회택, 박수일, 뭐 박이천 막 이렇게 가야 많이 간 거고요. 예. 아, 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예. 김주성 선수가 이게 저 머리를 길게 길렀잖아요. 그래서 삼손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1980년대 말에 아 그때 김주성 선수가 굉장히 저 잘할 때예요. KBS 텔레비전에서 잔이윤 쇼 할 때 그때 출연했어요. 저도 그때 머리 이렇게 길게 길렀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투덜댔던 거 생각나네. 아니 김주성 선수하고 나하고 거의 비슷한 헤어스타일인데 왜 나한테는 지저분하고 난리들을 치냐고. 또 김주성 선수는 멋있다 그러고. 아,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 예.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세를 몰아서 축구 캠프에 여세를 몰아서 한번 달려볼까요? 달려야죠. 예. 김태수 씨가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백캠 들으면서 남산 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웍 신청하신 거예요? 예. 자, 판테라 웍.

주다스 프리스트 브레이킹 더 로 들었습니다. 323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예. 저는 주다스 프리스트 공연 실황 영상을 비디오 테이블 그때 미국에 유학가 있던 제 동생이 녹화해서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잘해서. 이 저 두 명의 기타리스트가 있거든요. KK 다우닝하고 글렌 팁턴. 80년대 정말 최정성이었죠. 80년대 중반에 무대에 그 오토바이 타고 쫙 올라와가지고 가죽 옷을 막 초롱초롱 이 음악을 하는데 와 대단했습니다. 예. 주다스 프리스트 브레이킹 더 로. 앞에 들으신 음악은 판테라의 워크였고요. 와 설거지 알만 납니다. 육아에 지쳐 있었는데 담비 같은 음악. 이승진 씨. 예. 김주연 씨는 카페인데요. 아가씨가 도망가시네요. 예. 사장은 백캠을 틀어놨을 뿐이고. 예. 아, 이 정도 음악이에요? 왜? 이런 음악들은 좀 약간 강렬하고 강력하긴 합니다만 이게 시끄럽지 않잖아요. 예, 시끄러운 음악은 진짜 못하는 중학교 스쿨 밴드들이 라이브 하는 게 시끄럽고요. 예, 그 튜닝이 안 돼가지고 어우 진짜 시끄러워요. 못하면 시끄러운데 어떤 장르의 음악 이런 뭐 잘하면 예, 시끄럽지 않습니다. 아유 강력한 근데 왜 강력한 거예요? 자, Don't Toll River. 예. 김유정 씨가 청해 주셨네요. 한 분 더 계신 것 같았는데. 아, 오늘 신청곡들이 어디로 막 도망쳐가지고. 예. 한 분인가? 예. 김유정 씨. 아니지. 분명히 또 있었어. 여기 있네. 2021번. 아, 애들 자꾸 도망가. 예. Don't Toll River. 예. Featuring Doja Cat. Lose My Mind.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5: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8479번으로 문자 보냈었는데 아저씨 좀 전에 그 엄마 추천으로 라디오 듣는다는 사연 듣고 우리 엄마가 배철수 아저씨 라디오 30년 넘게 하셨어 라고 해서 제가 에이 거짓말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진짜라고 큰 소리로 진짜라서 깜놀했어요. 야, 엄마도 좀 줄인 거 아니에요? 36년 넘게로 해주세요 이제. 고맙습니다. 자, 송재승 씨 또 8118번으로 데이비 보이의 Let's Dance 청해 주셨습니다. 자, Let's Dance 들으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IOI 유정입니다. 어릴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칭찬받는 수동적인 삶에 익숙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고 무조건 괜찮다라고 하는 착한 아이였죠. 지금의 저는 내가 어떤 옷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 취향부터 하나씩 알아가며 제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남들의 인정이나 칭찬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진짜로 원하는 목소리를 들어주는 일이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4: FM for you.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5: 콘서트 늦겠다. 뜰차.
6: 뭐라는 거야?
4: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7: 어? 내 가방.
6: 두고 왔어?
7: 와, 사람 많다.
4: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7: 야, 왜 안 와?
4: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7: 아, 오늘 재밌었다.
5: 와, 이거 봤어?
7: 야, 뭐해, 빨리 와.
4: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7: 뭐야?
4: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을 실소라고 합니다. 썩 유쾌한 웃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웃음이란 건 기특한 성질이 있어서 한번 툭 웃고 나면 다음 상황이 보다 쉽게 풀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생 고된 노동으로 삶을 꾸려온 분들 중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울면 더 서러워지고 웃으면 더 기뻐진다. 그러니 웃어라. 팍팍한 삶의 한을 웃음으로 바꿔보라는 그들의 지혜에 푹 하고 실없이 한번 웃어봅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그 다음은 좀 수월해질지.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6월 5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옥상 달빛에 울거나 춤추거나였습니다. 울면 더 서러워지고 웃으면 더 기뻐진다. 그러니 웃어라 라는 이야기로 오늘 오프닝 함께 했습니다. 웃음이 정말 생각보다 우리 뇌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웃거나 때로는 뭐 박수를 치는 행동, 그런 게 실제로 뭔가 행복 호르몬을 억지로라도 생산해 주는 게 또 인체의 신비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너무 이렇게 좀 응어리져 있는 감정은 후련하게 우러내 버릴 때 그때 어마어마한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울어버리고 나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좀 살 것 같아지는 기분이 들 때도 많으니까 너무 또 많은 눈물을 밀어놓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별밤에는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는 시 이야기 나눌게요.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이따 9시부터 시작하고요. 오늘도 별밤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번,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무조 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 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로이킴의 스마일보이 듣고 오셨습니다. 부엉이 이제 사연 좀 볼게요. 1127님께서 대장부엉님 혹시 열혈부엉이는 수리부엉이로 승급하는 건가요? 제주 출장에서 안전운전하라는 명받은 부엉이 또 와서 출석합니다. 아 그때 세 분이서 운전하고 빗길이었던 분이죠. 도착 문자까지 아주 예쁘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큰 칭찬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좀 수리부엉이기는 해요. 한국에서 부엉이라 하면 좀 아마 수리부엉이가 제일 유명할 겁니다. 일단 뭐 더 승급을 원하신다면 그 위에 부엉이가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660님께서는 장염 4일차 흰 쌀죽과 포도당 캔디 달걀 두부만 먹다 보니 라면 떡볶이 치킨 삼겹살 해장국 낙지볶음 먹고 싶은 것들 투성이에요. 처방받은 약만 다 먹고 나면 바로 먹으려고요. 내 장아 힘내. 세상에나. 근데 본의 아니게 몸은 엄청 디톡스되고 있겠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한 번에 자극적인 거 많이 넣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은 그냥 건강했던 장에도 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자극적인 걸로. 아 제일 먼저 뭘 드실까? 그것도 참 궁금한데 4일이나 앓으셨다니 좀 나아졌어도 처방약 다 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거 끝까지 안 지키고 또 낫다 싶으면은 바로 아무거나 드셨다가 다시 탈나고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권은하님께서는 왜 엄마한테는 작은 걸로도 서운할까요? 오늘 제가 먹고 싶다고 한 거 안 해줘서 삐져갖고 엄마한테 틱틱대면서 말했어요. 괜히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기에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아 이거는 제가 편을 들어드릴 구석이지 1도 없습니다. 은하님 죄송해요. 일단 먹고 싶은 거 안 해줘서 삐진 거부터 잘못됐습니다. 예. 뭐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어머니 해주시는 거를 감사히 드셔야 했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해서 미안하다고 못하겠다. 아 이제 크게 잘못됐어요. 은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듣고 계신다면 와 내가 그 와중에 자존심 상해서 미안하단 말하는 것도 어려웠다. 그것까지도 미안해라고 사과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은하님 믿고 있을게요. 박규영님께서 포도 농사 짓는 부엉입니다. 올여름은 너무 더울 것 같지만 포도가 잘 익는다면야 꼭 참아내렵니다. 올여름도 잘 지나가라고 B2B 괜찮아요 들려주세요. 농사 짓는 분들 올여름도 화이팅입니다. 아 진짜 고생 너무 많으세요. 어떻게 무더위가 달달한 과일들 익는 데는 더 좋은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라면 그래도 더위 와중에 버티면 얻어낼 것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좀

견딜 힘이 생기실 것 같은데 무쪼록 풍성한 소화 그리고 아주 달콤한 포도들 얻어내시기를 바라면서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B2B의 괜찮아요.

비투비의 괜찮아요. 이어서 양파의 스페셜 나이 듣고 왔습니다. 5689님, 대장부엉, 애도 남편도 강아지도 집에 놓고 속초로 향하고 있어요. 지난 2주간 유치원 참여 수업을 5일 동안 진행한 영어쌤이라 이 정도 여유 누릴 자격 충분하죠. 가자마자 물 해먹을 거라 쉬지 않고 달립니다. 아니, 그 영어쌤 아니더라도 네, 육아에 지치셨다면 당연히 누릴 자격은 언제나 주어져 있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여유를 누릴 자격은 언제나 주어져 있어요. 제발 계획해서 쉬십시오. 그냥 기회가 오면 쉬겠다라는 마음으로는 영원히 쉴 수가 없습니다. 물회 저도 요즘 자주 시켜먹는 메뉴 중 하나인데 참 맛있더라고요. 오진화님, 지난 한 달 동안 퇴근 후 딸 육아하랴, 회사 승진 시험 준비하랴, 정신없이 바쁘던 저희 남편 오늘 시험 합격했대요. 대장부엉이 사연 읽어주고 응원해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오늘도 회사 퇴근 후 육아 중인 남편의 신청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존 레전드의 All of Me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아주 슈퍼맨 남편 두셨군요. 아유, 그게 뭐 어떻게 뭐 아시겠지만 제 응원 덕이 아니라 진짜 그 와중에 모든 최선을 다해주신 남편분, 그리고 그 옆에서 그 모든 힘을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도 얼마나 도와주셨겠어요. 진화님의 어떤 결실이지요. 당연히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존 레전드의 All of Me.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폴라 압둘의 Straight Up이라는 노래고요. 며칠 전에 배철수 음악 캠프 클로징으로 듣는데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그리고 이 노래 정말 인기 많았었지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다시 가지고 왔어요. 폴라 압둘은 아마 마돈나를 제외하면 80년대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여자 솔로 가수 중에 한 명이고요. 오늘 함께 들을 스트레이트 업이 그런 폴라 압둘을 아주 톱스타의 자리에 올라가게 해준 엄청난 히트곡이었습니다. 우리도 들으면 익숙한 그런 뉴잭 스윙풍의 댄스 팝이고요. 이때 당시에 제 친척 중에 이모라고는 부르지만 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 친척이 있었는데 폴라 압둘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제일 인기 많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분이었거든요. 막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영어로 설명하니까 뭐 잘 들리지는 않고 모르겠는데 되게 예쁘게 생겼다 이런 느낌으로 들었었는데, 세월이 흘러도 항상 폴라 압둘 그리고 이 노래 하면은 저는 그 친척의 얼굴과 함께 떠오르더라고요. 오랜만에 듣는 분들도 계실 테고 처음 듣는 분들도 아 이거 왠지 내가 좀 익숙한 느낌인데 싶으실 수 있습니다.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폴라 압둘의 스트레이트 업.

아랍둘의 Straight Up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어때요? 되게 뭐 추억 돋는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처음 듣지만 익숙한 분위기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돈나가 좀 더 센 언니의 느낌이고 좀 고혹적이고 뇌쇠적인 매력이 강했다면 폴라 압둘은 좀 더 귀여운 느낌이 강한 그런 댄스 가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져오겠고요. 부엉이들 사연 계속해서 소개할게요. 2785님, 얼마 전에 가족 모두가 충남 태안에 있는 어은도 해변으로 캠핑 다녀왔어요. 겸사겸사 갯벌 체험도 하겠다고 장화까지 야무지게 장만했는데 제가 생각한 그런 갯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아이와 충분히 즐기기 좋은 곳이었어요. 어른들은 TV에서 보는 그런 갯벌이 아니라 아주 살짝 아쉬워하고 있는데 8살 조카는 신났는지 너무 좋다면서 여기가 천국이야 하더라고요. 세상에 천국이라는 말이 8살 아이에게서 나오다니요. 하긴 8년 인생에 이렇게 짜릿한 기분 못 느껴봤을 수 있죠. 그래서 어린이 때가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너무나 놀라운 풍경과 경험을 느낄 수 있는 나이가 아무래도 어린이 시절 아니겠습니까? 서혜이님,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못된 마음은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에 대한 미움, 남에 대한 미움 같은 거요. 또 가정과 자녀가 생기면 없어질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못된 마음이 있네요. 이제는 그런 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거니 자연스레 받아들이되 커지지 않게 좋은 마음도 많이 가지기로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괴롭더라고요. 모두들 미운 마음, 못된 마음 어떻게 다스리나요? 아이유의 마음 신청해요. 혜인님처럼 다스리면 되는 거죠. 혜인님만큼 다스리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못된 마음은 실시간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마음인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냐, 아, 내가 그때 되게 못됐었네 라고 뒤늦게 인지가 되지 그 당시에는 그냥 합리화 돼가지고 이게 내 못돼서가 아니라 뭐 다 정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일순데요. 충분히 잘 다스리고 계신 거고요. 당연히 사라지지 않죠. 오히려 더 구체적이어지는 것 같아요. 미움의 그런 어떤 강도도 그렇고 디테일해지는 것 같은데 저도 혜인님한테 배웁니다. 그래요. 이거를 뭐 완벽하게 다스릴 수 없다면 좋은 마음을 더 길러서 이 못된 마음의 존재감을 좀 희석시키는 것. 그게 또 방법 아닐까 싶네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이유의 마음.

아이유의 마음 이어서 이승윤의 28K Love 듣고 왔고요. 0233님께서 엄마랑 저는 딱 20살 차이예요. 엄마 21살에 저를 낳으신 거죠. 어릴 땐 친구들 엄마보다 너무 젊은 엄마가 부끄러웠어요. 새엄마냐고 놀리던 짓궂은 아이들도 싫었고요. 철 들고 나서는 친구 같은 엄마가 너무 좋았지만 제 나이 어느덧 54. 20살 위인 엄마는 74. 오늘 엄마의 3개월 항암 방사선 치료 결과가 나왔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악화되었다네요. 잘 견뎌주는 엄마가 너무 감사하지만 오늘은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 힘내시라고, 더 견디시라고 그렇게 위로하기가 너무 아프네요. 밤 공기가 참 좋은데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나요. 아유, 원 없이 눈물 흘려내십시오. 0233님. 아이고야. 3개월이나 치료를 하시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과정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냥 아우 할 수 있어 이런 팍 펌핑식 응원 당연히 하기 힘들겠죠. 그래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저희들이랑 같이 펑펑 울고 다시 가서는 야무진 얼굴로 뭐 여태까지 엄마가 얼마나 강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꼭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둘이서 그동안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누면서 그래 사는 게 참 즐거운 일이지 이런 기억을 계속 좀 상기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얼마나 많겠어요. 0233님도 꼭 힘내주세요. 9213님 남자친구랑 영화 If Only 재개봉하면 꼭 같이 보자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별했어요. 결국 외롭지만 씩씩하게 그 영화 혼자 보고 왔습니다. 마음 한켠이 허전하네요. 정승환의 마치 오늘처럼, 이 노래가 이 영화를 보고 쓴 곡이라고 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달래질까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근데 씩씩하시네요. 영화도 보고 그거 약간 눈물 각인 영화라고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이미 보셨던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노래 들으면 더 올 수도 있는데 아주 건강하게 이별의 과정을 겪어내고 계신 분 같습니다. 노래 함께 듣지요. 정승환의 마치 오늘처럼.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6: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고요. 4685님께서요. 날이 갈수록 더워지네요. 아픈 남편 식사 차리고 하교한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까지 하고 나니 이 시간입니다. 커피 한 잔에 별밤 들으며 오늘도 제게 고생했다 칭찬해주고 있어요.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무탈한 하루하루를 혼자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듣고 3부에서 박준시 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대.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Walk it.

0: 안전화.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한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쓰는 박준입니다.
0: 네, 예상했지만 이제 뭐 여름이 완전 뭐 생각보다 빠른 걸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1: 다 왔어요.
0: 네.
1: 안녕. 네.
0: 아니 근데 네. 시, 느낌으로는 시가 뭐 가을 뭐 요럴 때 잘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네. 또 근데 여름밤이라고 해서 시랑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막 뭔가 풀벌레도 울고 어때요? 시인님은 계절 좀 제철이 있어요?
1: 정립하는 시간이에요. 여름은.
0: 아.
1: 그러니까 밤이 기니까 타인을 만나는 시간도 길 수 있고
0: 집에 여름이요?
1: 네. 집에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0: 밤 아, 네. 약간 그 낮이 기니까
1: 네. 네, 네. 낮이 기니까
0: 벌써 지금 여름이 성큼해서 그런지 약간 정신이
1: 더워요.
0: 좀
1: 네. 네,
0: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1: 그러면 상대적으로 쓰는 시간은 부족해져요. 약속도 많고
0: 맞네.
1: 겨울밤에는 야 추운데 일찍 가자 이렇게
0: 그치.
1: 되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야, 시원해졌는데 한강 갈까? 뭐 이런 것도 하고.
0: 맞네요.
1: 그러면 쓰는 시간이 부족해져서 써야지 큰일 났다. 이것을 이 죄의식을 죄책감을 정립하는 시간.
0: 아 시인님도 써야지에 시달리시는군요.
1: 네. 이렇게 안 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하죠. 이 악물고.
0: 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뭐 선택이거든요 항상.
1: 네.
0: 내가 이번 거 할까 말까. 제가 안 해도 누군가 하는 일이니까 가사는.
1: 네.
0: 근데 진짜 그냥 본업이 그냥 내가 그냥 내야지만 나오는 그런 류의 작가라면은.
1: 그렇죠.
0: 저는 와 그 업으로 못 삼을 것 같아요. 저는.
1: 그 솔직히 얘기하면 네. 뭐 신문에 칼럼을 쓴다 혹은 에세이를 쓴다 이거는 돈을 주시면 씁니다.
0: 그렇죠.
1: 네. 근데 시는 어떤 데서 저한테 시를 써달라고 하지 않아도 쓰거든요.
0: 그치?
1: 근데 이게 힘든 거죠. 써야지. 네.
0: 그리고 뭔가 이제 주제나 이런 것도 진짜 뭔가 안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라는 게 하, 그것도 너무 힘든 일인 것 같고.
1: 지어짜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0: 아,
1: 그렇다고
0: 시.
1: 안 지어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해야 됩니다.
0: 아, 저는 네. 진짜 시랑 소설이 쓰는 네. 쪽 일에서는 난이도 극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난이도 극상에 보상 적고
0: 전
1: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0: 진짜 정말 참 예술인이다. 네,
1: 저, 이 악물고 네, 아름답다고 뭐 생각합니다.
0: 존경하면서 네. 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쯤에 또 뭐 네. 시인님 또 새 작품 볼 수 있으려나요?
1: 저는 사실 여름의 중간쯤에 나와요.
0: 아 진짜요?
1: 네.
0: 야 올해 아주 우리 코너지기 분들이 아주 본업 열일이라
1: 네.
0: 뭐 결실을 많이 좀 발표하시네요.
1: 근데 당연히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나와야 나오나 보다.
0: 에이, 그래도 여름 중간이라고 하시는 것만 아무튼 올해는 확실시 되는 것 같으니까.
1: 네네.
0: 아이고 빨리 좀 또 그 소식과 함께 뭔가 우리가 막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주도 박준 시인님과 시 퀴즈에 답해보고 여러분의 사랑 고민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로 참여 가능하고요. 소개된 분들 중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이번 주 퀴즈로 내주실 시 낭독해주세요.

0: 여름 편지 유병록.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거래, 덥지 않을 거래. 가자, 봄을 걸어서 여름으로. 여름에 닿으면 저녁의 숲으로 산책을 가자. 여름의 주인처럼, 마치 여름을 건설한 왕처럼 8월의 숲을 활보하자. 봄은 짧고 우리의 걸음이라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여름이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는 거야.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여름이 많으니까 여름으로 걷자. 우리 여름까지는 사라지지 않기로 하자. 유병록 시인의 여름 편지 읽어드렸고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름을 여름의 주인처럼, 아니 여름을 왕처럼 보낼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 네, 이번 주 시 퀴즈는 유병록 시인의 여름 편지에서 내드렸는데요. 저는 되게 울컥하네요, 시가.
0: 시인들이 이게 잘못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설레거든요. 여름에 대한 설렘과 기댐, 그리고 여름이 빨리 와서 우리가 뭔가 여름날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끝날 줄 알았더니 네. 마지막에 우리 여름까지는 사라지지 않기로 하자.
1: 와, 이게 진짜 누군가가 진짜 하루씩만 버티게 하는,
0: 그렇죠,
1: 그런 마음으로 쓴.
0: 혹은 하루씩 버티고 있는 이에게 주는.
1: 와, 예. 너무 약간 좀
0: 저도 그런데 너무 좋은데 이런 슬픔 같은 거 안 심으면 안 된가?
1: 맞아. 그건 좀 발랄하고 유쾌하고 네. 피식피식거리기만 하다가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참 시라는 게 마지막에 사람 마음을 좀 그렇죠. 이상하게 주물러 놓고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게 참 애틋한 시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또 생산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죠. 여름을 왕처럼 보내는 거 가능할까요? 시인님은 왠지 잘할 것 같아요. 또 이게 제철 음식 먹으면서. 아무튼 이 시에서 부엉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름을 왕처럼 보낼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여러분의 답 만나볼게요. 소란의 이 여름 썸머.

0: 소란의 이 여름 썸머 듣고 왔고요. 이번 주 시퀴즈 유병록 시인의 여름 편지에서 내드렸죠. 부엉이들에게 여름을 여름의 왕처럼 보낼 수 있는 방법 물었습니다. 답변 하나씩 만나보죠.
1: H로 시작한 아이디 쓰십니다. 제가 여름의 왕이라면 그 아래 신하들이 있겠죠? 영의정 빙수, 좌의정 냉면, 우의정 에어컨을 옆에 두고 그 아래 수많은 신하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풍기, 우양산 등등 제가 펼칠 계획을 이들이 서포트한다면 이번 제 여름은 태평성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우, 이분은 너무 폭군인데요?
1: 아이템들을
0: 다 이제
1: 도열해 시켜놓고
0: 시켜놓고 그리고 이걸 다 먹고
1: 야 영의정 일로 와
0: 그러니까 와그작 와그작
1: 야 정산품 누구냐 뭐 이런
0: 거 냉면 좌의정 이리 오너라 푸룩푸룩 하고 없애버리고 아 참 본인 입장에서는 태평성대이지만 신하들 입장에서는
1: 볶은 소리 듣는다.
0: 등골이 서늘해지는 네. 그런 계획입니다. 킴님께서는요. 저는 여름을 정말 사랑하지만 햇빛 알레르기가 심해서 조금만 밖에 있어도 오돌토돌 빨개집니다. 그래서 온몸을 꽁꽁 가리고 선크림도 꼼꼼히 바른 뒤 산으로 바다로 나가요. 이열치열이라고 할까요? 힘들어도 여름 햇빛만큼은 참 좋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실내로 들어갈 때 저는 오히려 가장 더운 날 야외 활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뜨거웠던 열기가 한풀 꺾인 밤 조용히 걸으면 큰 쉼과 위로가 됩니다. 아 근데 너무 얇은데요. 이분은 여름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1: 좋아하는데.
0: 분이 햇빛 알레르기가 저도 조금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열심히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크게 탈이 나요.
1: 제 친구가 좀 심한 여름에 햇빛 알레르기를 앓는데 여름에 멋있어요, 이 친구가.
0: 왜요?
1: 엄청 큰 선글라스를 벗지 않아요.
0: 아,
1: 근데 그게 눈으로도 빛이 들어오면 반응을 한.

0: 돼요. 이 친구 말로는 여름 내내 멋있다가 겨울엔 좀.
1: 아, 저런 또 선글라스가 이제 잘 어울려서 네, 다행입니다. 네. 선글라스 잘 어울리세요?
0: 저는 아무래도 가려지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또 선글라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어울리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잘 골라야 되기는
0: 그렇죠.
1: 하고.
0: 네.
1: 또
0: 김성호님, 여름을 왕처럼 보내는 법은 그 계절이 내어주는 가장 맛있는 것을 누리는 거라 믿습니다. 잘 익은 수박 한 통을 정성껏 썰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장 더운 오후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한입 베어물면 끝. 이 짧고 달콤한 시간이 여름의 거친 열기를 순식간에 다정하게 바꿔놓곤 합니다.
1: 아니, 모든 과일이 시원하지만 냉장고에 넣었다가 빼먹는 거니까 수박은 진짜 여름의 구원자입니다.
0: 그렇죠.
1: 일단 물이 너무 많고 그 달달함과 수박 많이 드세요, 여름에?
0: 저는 과일, 빵, 떡 잘 안 먹는데 그래도 여름에 그 뭔가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수박을 먹긴 먹어요.
1: 아, 건강에? 그 사실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0: 물을 많이 안 마시니까.
1: 아, 진짜요?
0: 네.
1: 여름에도?
0: 네.
1: 와, 그것도 신기하네요.
0: 저는 액체라고 하면 커피와 맥주다.
1: 알코올과
0: 빵떡 과일 안 먹는다. 네, 여름에만 한정으로 수박을 조금 먹습니다.
1: 아이고야, 수분 섭취 좀 오래는 좀 하시고요. 온리님께서 네. 도서관에 갑니다. 요즘 도서관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여행 가는 느낌으로 특색 있는 도서관을 찾아가는 것도 즐거운 나들이 방법이에요. 의정부 음악도서관, 송파 책박물관, 한옥으로 된 청운 문학도서관 등등 에어컨도 적당히 시원해서 춥지도 않고요. 책장에 책이 빼곡하게 있어서 심적으로 풍요로운 느낌도 들고 왕 부럽지 않습니다요.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왕은 사실 전혀 부러운 직업이 아니죠.
0: 머리 아프겠죠.
1: 머리 아프고 그 불편한 옷을 사시사철 입어야 되고 변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막 해야 되는 거.
0: 그렇지.
1: 그리고 늘 암살 위협. 전혀 부럽지 않잖아요.
0: 은수저 써야 되고 수저도 맞아. 무거워.
1: 그냥 막 고관 대작 정도면 모르겠는데 왕은 좀 전혀 부러운 직책이 아닌 것 같고.
0: 왕은 바꿔도 신하는 못 바꾼다. 뭐 이런 거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0: 주황님께서 여름을 겨냥한 아이템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냉감 이불이며 시원한 소재의 옷도 있고 양산의 선풍기도 달 수 있고 화장품도 시원하게 나오거든요. 모든 걸 가질 순 없겠지만 시원함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1: 맞습니다. 이런 거 좀 활용하십니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특히 어떤 휴지 같은 거 뽑아 쓰는 물티슈 같은 건데 이게 목 같은 데 두르면은 확 시원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0: 저는 그런 거 다 무용론자예요.
1: 아, 무용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다 돼요.
0: 아, 그죠. 네. 근데 써보지도 않고 누가 왜? 줘도 쓰지 않고.
1: 어머, 왜 이건 무슨 심술이래요? 되게 효과가 있다니까요, 시인님.
0: 네네.
1: 어머.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0: 안 쓰겠다는데 왜요?
1: 알았어요. 네. 그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뭘 안 마시고.
0: 저는 그거 봤어요. 여름에 패딩 입고 다니시는데 뭐야 봤는데 쿨링 패딩 안에 막 이렇게 네. 몸짱처럼
1: 맞아요.
0: 패딩이 부풀어 있더라고요.
1: 그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0: 맞아요. 네. 필요할 것 같아요.
1: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허리춤에다 차요. 그럼 거기서 네. 선풍기 바람이 나와서 등이 부풀어 올라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되게 좀 처음에 뭐야 저렇게까지 하는데 밖에서 운동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등이 한껏 부풀어도 아주 정말 좋은 친구가 됩니다.
0: 저는 사실 곰곰 생각해보면 회사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동료가 이렇게 마주보는 책상에 앉았어요.
1: 네.
0: 가운데 파티션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을 공유하거든요. 천장에 있는 에어컨. 이 친구가 추위를 많이 타요. 계속 꺼요.
1: 아, 너무 그거 짜증날 것 같아요.
0: 그래서 덥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아이템 뭐 시원한 네. 목 스카프나 선풍기 탁상용 선풍기 두는 게 자존심 상하다 생각해서
1: 진짜
0: 땀 한가득 흘리고 집에 매일 갔어요.
1: 그리고 가득 흘리면 자꾸 그분 옆에서 자꾸 땀을 닦으시고 아니 저는 그게 저도 에어컨 좀 추위를 타는데
0: 네.
1: 그럼 옷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추운 사람이.
0: 그렇지. 더운 사람은 옷을 더 벗을 수가 없잖아.
1: 벗으면 신고당하잖아요.
0: 맞아. 직장인데.
1: 저 그렇지. 너무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0: 그래서 이걸 정신으로 넘어서 보자. 내가 너 앞에서 더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야.
1: 혼자만의 싸움이었고요. 부엉이들의 다양한 답변 만나봤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올게요. 에이핑크의 Remember.

0: 에이핑크의 Remember 듣고 오셨습니다. 별밤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앞에서 유병록 시인의 여름 편지 여기서 퀴즈 내드리면서 부엉이들이 소개하는 여름을 왕처럼 보낼 수 있는 비법 만나봤고요. 시인님도 여기에 답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제가 얘기해놓고 제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데 쓰는 아이템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0: 아, 뒤집개니까 또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1: 그 칠링스톤이라고 하는데 네. 원래는 위스키같이 고도수의 술을 얼음을 타면 맛이 흐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얼음을 넣지 않고 차가운 걸 넣는 거죠. 그러니까 냉동실에 꽁꽁 얼려둔 스테인리스.
0: 뭔지 알아요.
1: 그 돌을.
0: 맞아, 돌.
1: 네, 화강암 같은 돌을 이렇게 넣었는데 전 그거를 매 순간에 활용합니다. 꼭 술이 아니더라도. 커피도 얼음이 다 녹으면 밍밍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컵 안에는 다 돌이 들어가 있어요.
0: 아, 이거 또 보기에도 예쁘고.
1: 예쁘죠?
0: 되게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1: 네.
0: 그리고 냉감 이불도 생각보다 또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물론

0: 그건 있죠. 이게 내가 계속 똑같이 누워 있으면 아무 효과 없다가 한참 있다가 자리 살짝 옮기면
1: 자리
0: 거의
1: 바꿨을
0: 싹
1: 때?
0: 차가워요.
1: 그
0: 얼굴.
1: 반대.
0: 왜요?
1: 이불마저 차가우면 누가 나한테
0: 알았어요.
1: 따뜻해지나?
0: 그냥 예, 그럼 매일 뜨거운 밤 보내셨으면
1: 아, 네.
0: 좋겠고요. 저희는 노래 하나 듣고 4부로 돌아와서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Almost Monday의 Sunburn.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케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같은 러닝크루에서 만난 3살 연상의 남자와 1년 2개월 정도 연애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크루 사람들과 술을 마신

0: 한다며 나간 그가 다음날 아침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운함을 표시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이별을 통보했고요. 그렇게 헤어진 지 2주가 지나고 그 사람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고요. 근데 사귀자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그를 잊지 못하고 있었기에 오케이를 했습니다. 저희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면서 2주간 연인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는 또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번엔 제가 먼저 이별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이는 끝난 줄 알았어요. 러닝크루에서 알게 된 언니 집에서 밤을 새우며 얘기하기 전까지는요. 그 언니가 최근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는 그 오빠였습니다. 저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그 언니에게 여러 번 고백을 했더라고요. 사실 오빠와 저는 1년 넘게 비밀 연애를 한 거라 러닝크루 사람들은 저희의 연애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와는 사람들이 눈치를 챌 정도로 반공개 연애를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버티지 못하고 크루를 탈퇴했습니다. 나름 운영진으로 열심히 활동했는데 소중한 모임까지 잃은 기분이었고 그 언니와 저를 계속 비교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나중에 제 사정을 알게 된 크루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럴 때 마음의 파도가 치더라고요. 언젠가 저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연애도 했었지 하고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1: 비밀 연애가 환승이별이라고 말하기에는 더 별로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아주 지저분하게 끝나버린 K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릴 거고 사연에는 다 적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그분이 이제 크루 언니한테 고백한 날이 K님이 얘기한 술 마시러 나갔다 연락이 안 된 날 있죠. 그 날이었다고 하고 또 그 와중에 왜 그냥 안 사귀지만 그냥 만나고 있던 시즌에 K님이 자기 소개팅 하겠다고 하니까 말렸대요. 그러니까 최악을 다 갖췄어. 와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진짜 다행인 게 내가 지금 사귀는 차례인 거가 난 더 싫어.
0: 지금 사귀는 차례인 게 더 싫다고요?
1: 더 싫죠. 그러니까 그 이게 지금 상대 언니가 비밀 연애를 했고 나한테 넘어왔는데 나는 지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쓰레기인 줄 모른 채 핑크빛이고 설레고 있을 거잖아.
0: 아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1: 뭐 아무것도 모른 채로 되게 괜찮은 줄 알고
0: 그게 최악이긴 하네요.
1: 더 싫어. 네. 난 차라리 그냥 속으로 오히려 그냥 저 언니 어떡하냐 저 별론데 저거 아유 저 어떻게 이 결말을 알고 보는 찝찝한 영화처럼 근데 진짜 거의 연애 사연에 등장한 인물 중에 거의 최악인 것 같아요 상대가.
0: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네. 언니를 찾아가야지.
1: 얘기해?
0: 복수하자.
1: 언니한테? 아니 근데 또
0: 같이.
1: 지금 뭐 좋을 수도 있지.
0: 아 그렇지.
1: 언니도 뭐 러닝크루에서 알게 된 언니 정도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전에부터 워낙 친했으면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지금 이 관계가 또 그걸 얘기할 정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피곤하죠. 아무튼.
0: 근데 K님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전 사연 계속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맴돌어요.
1: 뭐야?
0: 에너지도 좋으시다와 부럽다.
1: 그건 맞아. 약간 우리가 그냥 카더라로만 듣던 야 러닝 같은 게
0: 러닝
1: 크루가 있대.
0: 네.
1: 크루에 가면 다 사람들 연애를 한대.
0: 그럼 헤드밴드 같은 거 끼고 쓰고 뭐야 껴요 어떻게요? 헤드밴드
1: 몰라요.
0: 이렇게 두르고 뛰잖아.
1: 우리는 우리는 일단 머리에서 좀 쬐겠죠.
0: 스마트워치가 뛰는 거 알려주고
1: 하고 막 중간에 막 에너지 드링크 팍 끝나고 막 맥주 팍
0: 부러워.
1: 한강에서 막 구리빛으로 그을린 피부에 지금 K님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 아니에요.
0: 네 맞아요.
1: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박준시인님이 내려주는 처방시 만나볼게요. 유나의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0: 있기로 한다. 밤새 내린 비가 마을의 모든 나무들을 깨우고 간 뒤 과수밭 찔레울 언덕을 넘어오는 우편 배달부, 자전거 바퀴에 부서져 내리던 햇살처럼 비로소 환하게 있기로 한다. 사랑이라 불러 아름다웠던 날들도 있었다. 봄날을 어루만지며 피는 작은 꽃나무처럼. 그런 날들은 내게도 오래 가지 않았다. 사랑한 깊이만큼 사랑의 날들이 오래 머물러 주지는 않는 거다. 다만 사랑 아닌 것으로 사랑을 견디고자 했던 날들이 아프고 그런 상처들로 모든 추억이 무거워진다. 그러므로 이제 잊기로 한다. 마지막 술잔을 비우고 일어서는 사람처럼, 눈을 뜨고 먼 길을 바라보는 가을 새처럼, 한꺼번에 한꺼번에 잊기로 한다.
1: 연인에게 환승 이별을 당한 K님 사연을 박준 시인님이 내린 처방 시였어요. 류근 시인의 나에게 주는 시. 시가 이런 게 정말 순기능이네요. 정말 그냥 사연 실제로는 네. 너무 이런 꼴 같지도 않은 일을 당하신 거잖아요, K님.
2: 그렇죠.
1: 근데 이 시로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보면은 아 그냥 되게 우아하게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2: 그리고 이 마음 복잡한 것을 이 시의 문장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사랑이라 불러 아름다웠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았고 사랑만큼 그 날들이 나에게 머물러 주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사랑 아닌 것으로 사랑을 견디고자 했던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1: 맞아.
2: 네. 마음이 남았는데 지금 남은 마음은 사랑이 남은 게 아니라 사랑을 견디고자 하는 사랑 아닌 게 남았다.
1: 그치.
2: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분하면은요. 그 미련이라는 좀 혼동이 돼요. 너무
2: 그쵸.
1: 억울하고 내가 아깝고 내 시간이 아깝고
2: 그리고 말하고 싶고
1: 맞아.
2: 네.
1: 저는 정말 내가 K님이어도 뭔가 말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꼴 저꼴 안 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아무튼 시인님은 이 처방시를 통해서 그냥 깨끗하게 접고 나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2: 그 분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크루의 운영진까지 했는데 열심히 활동하던 내 삶에 꽤 많은 것들이 다 이 사람이 아사갔잖아요.
1: 근데 이게 빠진 건가? 그래서 모임에서는?
2: 탈퇴하고. 아. 네,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새로 러닝크루를 가입한다?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1: 그치.
2: 그래서 어떤
1: 아,
2: 가능성.
1: 하면 안 돼요?
2: 아, 되죠. 근데 하죠. 선뜻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소개팅도 못했잖아. 그 애매모호한 기간에 만나는 아니, 동안.
1: 보니까 내가 볼 때 K님 인기 많아.
2: 아.
1: 내가 보니까 지금 저 러닝크루에 저 이상한 그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2: 네.
1: 왕벌이었나 봐요.
2: 아, 네? 네.
1: 근데 뭐 여왕벌의 반대로 쳤을 때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제 마음먹으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하는 거 보면 뭐 매력이 있나 보죠. 겉으로 보기에는.
2: 있나 보지 뭐.
1: 근데 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고른 사람이 확률이 높잖아요.
2: 아.
1: 그러니까 어디 그리고 소개팅 들어오고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너무 더 어이가 없는 거 어떻게 나이가 이런 꼴을 당해? 이런 걸 수도 있어. 감히 나한테?
2: 그렇죠. 네,
1: 어디서나.
2: 어이없어.
1: 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아까워요 젊음이. 저는 러닝크루 한 두세 개 더 들어요 그냥.
2: 종목을 바꾸시죠.
1: 러닝이 그래도 거기서 많이 좀 꼽히는 것 같던데.
2: 아, 서핑 같은 걸로. 여름도
1: 아,
2: 오는데.
1: 서핑 좋다.
2: 좋다. 네. 양양에서 만나요.
1: 이제 거기도 아닌 것 같은데.
2: 네.
1: 우리 사회관 주소들은 핫플레이스는 어디서 네. 꺼내지 마시고 그냥 뭐 좋은 등산 코스 이런
2: 아니,
1: 거나.
2: 근데 이건 좀 본질적인 얘기인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러닝이라고 했죠? 조깅이었는데 원래는
1: 다르죠, 근데
2: 달라요.
1: 화면이.
2: 조깅과 러닝이 다르구나.
1: 조, 그러니까 러닝 안에 조깅이 포함돼 있죠.
2: 아 그래요.
1: 네, 저는 조깅이 맞아요.
2: 아 그래요.
1: 완전 거의 숨 안 차게.
2: 어쨌든 이거 조깅이든 러닝이든 다 달리기 안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2: 네. 달리기 모임. 네. 아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한테 야, 너 헬스장 다니는 거 한 달에 얼마 내냐라고 하니까 저한테 헬스장이 아니래요. 뭐야?
1: 짐?
2: 짐이래요. 그래서 뭐가 달라?
1: 어.
2: 다르대요. 그래서 모르겠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뭔가
1: 뭐.
2: 괜히 약간 삐뚤어졌어요. 제가 못해봐서.
1: 그냥 또 안 갈 핑계를 또 찾고 예.
2: 네, 네.
1: 아유 그냥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러면 시인님한테 맞는 곳은 산스장입니다.
2: 산스장.
1: 산에 있는 헬스장 있어요.
2: 알아요. 그 어르신들 많아서
1: 딱 시인님 스타일이야.
2: 기암 넣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1: 헐!
2: 아, 맞아. 네.
1: 나무에 팡팡 튼.
2: 그리고 개인 지도도 엄청나게 해주세요.
1: 맞아.
2: 와서 쓰 와서요.
1: 그리고 그런 분들도 생활 근육 장난 아니에요.
2: 제가 48년 동안 이걸 여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라고 계속하시는 거죠.
1: 시인님 빨리.
2: 네.
1: 올해 한번 가시죠 산스장.
2: 네.
1: 자 아무튼 우리 K님 제가 볼 때 K님은 그냥 빛나는 청춘 더 즐기고. 더 모임에서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보고 그러다가 진짜 인연은 불현듯 만나는 거지 모든 인연이 제대로 된 인연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2: 그렇죠.
1: 네, K님 탈탈 털고 다른 더 재미난 모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즐거움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주은 시인님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도 시 퀴즈 그리고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어볼 거예요. 연인, 부부, 친구, 직장 동료 등등 여러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고민들 다 받고 있습니다. 사연 어디로 보내죠?
2: 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박준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미도와 파라솔의 이젠 잊기로 해요 듣고 저는 다시 올 거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2: 네, 또 뵙겠습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6: 우리 조금만 더 놀다가요.
7: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8: I'm sun-dried. My lips are high on overdrive.
7: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5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루엘의 As Long As You Care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늘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칭찬받는 수동적인 삶에 익숙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고 무조건 괜찮다라고 하는 착한 아이였죠. 지금의 저는 내가 어떤 옷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 취향부터 하나씩 알아가며 제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남들의 인정이나 칭찬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진짜로 원하는 목소리를 들어주는 일이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의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2: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4: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5: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4: 에드블루 블루웨일.
6: 금성 ENC.
7: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못하네요.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문.
1: 당근 대 채찍. 지금 나에게 더 필요한 건 뭘까요?
0: 당근, 채찍.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비율 아닐까요?
1: 그럴지도 모르죠. 시험 기간에 책상에 딱 30분 앉아있어 놓고
0: 와, 나 오늘 진짜 머리 많이 썼다. 나란 녀석 너무 기특해.
1: 이러면서 스스로한테 2시간짜리 게임이라는 당근을 주기도 하고 또 다이어트 한다고 점심에 샐러드 먹어놓고
0: 와, 나 오늘 진짜 코끼리보다 풀 더 먹었다. 보상으로 마라샹궈
1: 뭐 이러면서 작은 성공에도 당근밭을 아주 통째로 뽑아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0: 네,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건데 말이죠. 오늘 밤 여러분에게 적당히 필요한 건 달콤한 당근인가요? 아니면 정신 번쩍 드는 채찍인가요?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크래비티 형준.
0: 저는 원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6월 5일 금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치즈의 해피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함디 그래비티 원진
0: 송디 형준이에요.
1: 네, 오늘은 당근과 채찍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사람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 다르잖아요. 송디의 동력은 당근인가요 채찍인가요?
0: 저는 저에게는 채찍이고요.
1: 아, 네.
0: 남들에게는 당근. 좋아합니다. 우리 함디는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좀 채찍이 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저를 옆에 이렇게 두고.
1: 네, 그쵸. 좀 채찍이 네. 저는 남한테도 들을 때도 채찍이 좀 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좀 채찍을 많이 하는 것 같고.
0: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채찍 좀 드릴까요? 아니면 당근을 좀 더 드릴까요?
1: 오늘 송디 6월 발음에 대해서 좀 당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0: 네. 시작하시는 거예요?
1: 네, 일단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친친방 친구들 문자도 볼게요.
1: 네.
0: 4621님께서 함송디 하이

0: 여름이라서 아이. 오늘 헬스장 3개월 끊었거든요. 기념으로 집 오는 길에 왕만두 냄새 기가 막히길래 한 판 샀습니다. 운동 결심한 기특한 나에게 주는 셀프 당근. 잘한다 잘한다 칭찬받으면 더 잘하고 싶어지니까 얼른 칭찬해주세요 라고.
1: 헬스장 끊은 당일날 만두산 우리 4621 칭찬해.
0: 칭찬해.
1: 칭찬합니다. 아, 일단은 뭐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냥 헬스장 안 끊고 만두 살 수도 있었는데 끊고 만두 산 거 칭찬해.
0: 아 이거 근데 무조건 공감해도 되는 거죠?
1: 아, 뭐 책찍질을 좀 드리고 싶나요?
0: 아 아니요 그냥
1: 아 그냥 뭐 네. 그쪽이 더 낫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칭찬드립니다.
1: 칭찬드립니다. 자 2359님께서는요 팀 당근에서 오늘만 탈퇴하겠습니다. 채찍 필요해요. 세탁기 다 돌아갔다고 알림 울린 지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너무 귀찮아요. 신내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셨는데 아 이게 정말 이 물 그 물 신내 있잖아요. 세탁기 오래 두면 그거 냄새 진짜 심해요. 제발 빨리.
0: 그리고 또 여름이 날씨 더울 때 하면 그 세탁기 열면 엄청 습해가지고 에이.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오래 두잖아요.
1: 맞아요.
0: 흰티 같은 것들은 주름져요.
1: 맞아요.
0: 그거 쉽게 안 펴집니다.
1: 2359님 당장 일어나세요.
0: 웨이크업.
1: 웨이크업 웨이크업.
0: 어웨이크.
1: 자 오늘도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신청곡과 함께 적어주시면 챙겨서 들려드립니다.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1: 네 오늘 방송은 방송이 끝난 후 보이는 라디오로 공개됩니다.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도 꼭 챙겨봐 주세요.
0: 그럼 이제 저희는 광고 듣고 하루 언박싱으로 돌아올게요.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아니 분만.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인!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볼게요. 하루 언박싱.
0: 6397님입니다. 오늘 뒤집어지게 낮잠 자다가 입 근처가 근지러워서 입을 셀프로 빡 때리면서 일어났는데 제 손에 모기가 있었어요. 저 설마 모기 먹을 뻔 했던 건가요? 아 너무 무서워 진짜. 함성디는 올여름 모기의 습격 시작됐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아 그쵸. 사실 여름 싫다의 첫 번째 이유기도 그쵸. 하죠. 모기
0: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죠.
1: 그쵸. 잘 때 참 스트레스 받는데 저는 아직 모기의 습격 시작이 안 됐습니다.
0: 그렇죠. 저희 숙소 같은 숙소인데 네. 아직까지 모기가 보이진 않고 있어서 일단은 구정 모기만 좀 조심하고 있으면 괜찮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좋습니다.
1: 18959님께서 네. 오늘 제 하루 언박싱 영화 보러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귀찮아서 실패했습니다. 여름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밖에 나가기가 싫을까요? 근데 겨울에도 이랬던 것 같기는 해. 라고.
0: 뭐 집순이 집돌이 나쁘지 않죠.
1: 그쵸. 또 여름이면 네. 더워서 나가기 싫고 겨울이면 추워서 나가기 싫고 뭐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집순이 집돌이라고 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1: 없습니다.
0: 그쵸?
1: 네.
0: 좋습니다. 자 9401님께서는요 그림을 10년 동안 그려왔는데 이번 주에 처음으로 전시를 해요.

단체전이라 제 그림은 딱 하나지만 뿌듯하고 두근두근합니다. 일요일까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핑퐁치가 응원해주세요. 신청곡은 크래비티의 비빗라고 해주셨습니다. 와 정말 이 뭔가 오랫동안 해왔고 그쵸. 또 드디어 약간 꿈에 그리던 전시를 이번 주에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너무너무 또 축하드리고 정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길 저희 핑퐁즈가 응원!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9401님의 신청곡 크래비티의 비빗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릴게요.
0: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1: 네, 1184님께서 함디 송디는 걸음 빠른 편이에요? 저는 진짜 빠른 편이라서 사람 많은 데 가면 성격 안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비 사이로 막 가면 막가처럼 비 사이로 막가처럼 막 슈슈슈슈 걸어 다닙니다. 라고 저는 네. 저도 최근에 느꼈는데 네. 저는 보폭을 짧게 하고 빠르게 걷는 편이더라고요.
0: 아, 짧게 많이.
1: 네, 이렇게 톡톡톡톡 가는데 그걸 좀 느끼고 아, 네. 나 진짜 성격이 좀 급한 것 같다라고 느껴서 저는 보폭을 넓게 천천히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어, 좋네요, 좋네요.
1: 우리 한지는요?
0: 저도 굉장히 좀 걸음이 빠른 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송디한테도 말한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걸음이 진짜 빠르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길 걷다가 보면은 할머니가 너무 먼저 앞서가셔서 제가 막 걷다가 뛰고 막 이러면서 항상 할머니랑 걸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그때부터 좀 걸음이 빨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저랑 최근에 네. 햄버거를 먹고 노래방을 갔다가 숙소로 돌아가

0: 길이었는데 맞아요. 원진 형이 걸음걸이가 네. 너무 빠른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형 좀만 천천히 걸어주면 안 돼? 했던 기억이 있네요.
1: 맞아요, 맞아요. 제가 걸음이 진짜 좀 빠른 편입니다. 자, 정민님께서는요, 어제 난생 처음으로 인턴 면접을 보고 왔어요.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자소서를 보며 자꾸 작아졌네요. 어른이 되는 길은 험난하네요. 영원히 20대 초반이고 싶다. 함성재는 어떻게 어른이 됐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0: 저 어른. 사실 아직 어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1: 저도 아직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요.
0: 네. 사실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네. 아직 책임지기엔 너무 아직 무서워요.
1: 그럴 네. 수 있죠. 네. 저 역시도 좀 더 천방지축 으로 남고 있고 싶고 계속해서 막 장난치면서 꺄르르 꺄르르 거리고 싶은 뭐 물론 어른이라고 그게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네, 아직은 저도 어른이로 남고 있고 싶습니다.
0: 근데 여기 자소서를 보면서 자꾸 작아진다는데 네. 사실 모든 사람이 네. 자소서를 원래 빈 백으로 시작하세요 다들.
1: 맞아요, 맞아요.
0: 점점 채워 나가기 마련이니까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너무 우리 정민님 너무 작아지시기 맞지? 알겠죠?
1: 앞으로 그 공백을 보면서 아, 나 앞으로 이만큼이나 더 채울 수 있어라는 오 약간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응원할게요. 화이팅.
1: 화이팅.
0: 네, 1082님께서는요 집안일이 너무 하기 싫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순서 좀 정해주세요. 잔소리도 덤으로 해주시면 감사라고. 잔소리는 저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1: 이제 잔소리는 정말 자신이 있는데 네. 이 집안일은 저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0: 아 근데 그건 자신이 없긴 네. 해요.
1: 이 순서 정해드리는 게 약간 뭐가 나을까요?
0: 저는 저희 엄마를 보면 네. 항상 설거지를 일단 먼저 하고
1: 설거지를.
0: 그리고 큰 것들 거실에 돌아다니는 네. 큰 것들을 먼저 치우고 네. 그 다음에 네. 가구 위에 그 행주로 이런 걸 먼지를 다 닦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먼지들을 마지막으로 청소기로 청소를 한 다음에 네. 마지막에 밀대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좋아요.
0: 어떠신가요?
1: 아무래도 뭐 설거지 하거나 빨래 하거나 하면은 이 바닥에 또 뭐가 뭐 물이 튀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청소가 네. 좀 마지막으로 맞아요.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네요.
0: 네.
1: 그렇죠? 좋습니다. 자, 2750님께서는요. 저는 오늘 학교에서 미디어 센터에 가서 라디오 엔지니어 체험을 했어요. 그 덕분에 지금 함디와 쏜디가 라디오 하고 있는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만 같아요. 함디랑 쏜디가 느끼는 라디오의 매력은 뭔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아, 오. 저는 네? 라디오의 매력은 네? 낮과 밤이 또 나뉘는 것 같고
1: 그쵸, 그쵸.
0: 그리고 이 빨간불이 들어오는 순간 밖에 있는 제작진분들과 음흠. 이 안에 있는 저와의 호흡이 맞춰질 때 좀 그런 거 매력 느끼는 것 같아요.
1: 좋은데요, 좋은데요.
0: 네, 우리 함디는요?
1: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뭐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이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되게 궁금해하고 어떤 하루를 또 보내시는지 제가 직접 같이 함께 하지 못하니까 뭐 이런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떤지 항상 궁금해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썰 같은 거 들으면서 아 이런 하루가 있었구나 또 저런 하루가 있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약간 일상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느낌이 드는 이게 굉장한 라디오의 매력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또 저희가 언제 많은 청취자분들의 에피소드와 그러니까요. 일들을 그러니까요. 들어보겠어요.
1: 네, 네, 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그 다음은 1574님께서 저는 어제 출근해서 아직도 퇴근을 못했어요. 네. 밤새고 아직도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허. 저 언제 퇴근할 수 있을까요? 송디랑 함디가 저 좀 퇴근시켜줘요. 회사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직장인들 퇴근시켜라 해주세요. 여기 있어봐야 친칭밥만 듣는다.
1: 여기 있어봐야 친칭밥만 듣는다라는 멘트가 너무 웃기네.
0: 그러니까요.
1: 자, 같이 외쳐볼까요 이거?
0: 네, 하나
1: 시작.
0: 둘.
1: 회사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직장인들 퇴근시켜라! 꼭 진짜 얼른 퇴근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출근해서 아직까지도 일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얼른 꼭 가셔서 꿀 같은 휴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본인에게 당근 주세요.
1: 그러니까요.
0: 치킨과.
1: 그러니까요. 많은 네. 당근을 또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958님께서는요 함디 송디는 버스 앞자리 vs 뒷자리 중에 어디가 더 좋아요? 전 무조건 맨 앞이요. 앞에 다 보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좋음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디가 좋으세요?
0: 저는 네. 앞자리 뒷자리 상관없는데 네? 저는 앉아있는 자리에서 벨 누를 수 있는 자리.
1: 아, 벨이 가까운 자리.
0: 네,
1: 맞아요, 맞아요. 그게 또 창틀 하나 그거 텀으로 있다 보니까
0: 맞아요.
1: 네, 먼 자리가 또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버스 타면은 그 맨 앞자리들이 그 계단 하나 올라가서 보통 타잖아요.
0: 아 그래요?
1: 뭔지 알죠? 그 약간 높잖아요. 맨 앞자리 그 양옆에 있는 그 두 자리만 딱 높거든요. 아. 저는 그 자리가 뭔가 되게 좀 특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길 한번 올라가야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거길 잘 안 앉더라고요. 안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항상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나고 뭔가 특별한 느낌이 나고
0: 네. 아 그러니까요. 서울에는 네. 그 뒷자리가 같이 앉는 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1: 어, 맞아요. 아니요?
0: 저희는 그런 버스가 좀 드물었어요.
1: 아 진짜요? 어 신기하다.
0: 네 그래서 네, 네 신기했습니다.
1: 우와 신기한데요?
0: 아 그래요?
1: 어, 저 역으로도 저도 신기한데요?
0: 아 그래요?
1: 전 너무 그 둘이 마지막 이제 뭐 아. 넷다섯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네. 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끼리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오랜만에 만나는 저희의 찐친 동표랑 함께 돌아올게요. 동표에게 궁금한 점 환영 인사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1: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Say My Name의 골디락스 워터 하이파이 유니콘의 틴에이지 블루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축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너네 그 얘기 들었어?
2: 어? 와, 진짜?
3: 진짜?
2: 와 대박이다.
3: 와, 진짜 난리도 아니야?
1: 어, 뭐야? 아무 말 말도 안 했는데. 아, 물어봐. 지금부터 이 얘기는 우리만 아는 거야? 너랑 나랑 동표랑 그리고 라디오 듣고 있는 쟤랑
0: 우리끼리.
1: 우리끼리니까 할 수 있는 얘기,
4: 우리끼리라서 웃을 수 있는 얘기,
1: 뭐든 솔직하게 털어놔도 괜찮은 시간 우리끼리 시작했고요.
4: 우리의 비밀 친구도 모셔봐야죠. 저희가 없는 동안에도 굳건히 비밀 친구 자리를 지킨 친한 친구의 최고의 찐친 동표,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동표입니다.
1: 아, 또 저희가 이렇게 친친방에서 만나는 건 4달 만이에요.
2: 4달 만이에요? 네.
1: 도배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2: 아, 너무 행복하고 잘 지냈죠.
1: 아, 저희 없는 동안 행복했어요?
4: 행복하셨나봐요.
2: 보고 싶었는데 네. 네, 그 자리를 또 메꿔주신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너무 행복하게 그쵸. 잘 지냈어요.
4: 그래도 굳건히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시네요.
2: 그럼요. 어디 안 밀려나가고.
4: 네, 어디 밀려나가고.

0: 밀려나가기. 아,
1: 너무 바쁘셨잖아요. 아,
0: 저 네. 제가 그 자리라서 꽤 차려고 했는데.
1: 아, 진짜로.
0: 네, 굳건하시더라고요.
1: 어, 굳건하죠. 네.
2: 조심 좀 해야겠어요, 동표 씨.
1: 아, 그래요?
0: 제가 동표 자리 네. 노릴 거예요.
1: 아, 노릴 거예요?
0: 네.
1: 어떡해, 난 너무 긴장돼서 손이 떨리네.
2: 좋습니다.
1: 네. 아, 그리고 네. 저희가 오늘 주제를 발표하기 전에
2: 네네네.
1: 우리끼리의 코너 속 코너가 있어요.
2: 어, 뭐죠?
1: 네, DJ가 바뀌고 주제가 바뀌어도 꾸준히 남아있는 네. 아주 줏대 있는 작은 코너가 아직 아.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2: 네네네.
1: 바로 비밀 얘기 시간입니다.
2: 아, 이거 아직 안 없어졌군요.
1: 어, 안 없어졌어요.
2: 아, 아, 이런. 네,
1: 죽지도 않고 매주 돌아와요.
2: 좋습니다. 네,
1: 저는 매주 비밀을 털어놓느라 지금 완전 투명한 사람이 됐어요.
2: 그렇겠네. 네.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오늘 저는 쉬어가겠습니다.
2: 아, 이런 이런.
1: 네. 한디랑 송디는 오랜만이니까 네. 네 달치의 비밀 엄청난 걸로 한번 부탁드리는데
2: 비밀.
1: 근데 부탁에 앞서서
2: 네.
1: 진짜 정말 많은 DJ분들이 와주셨거든요. 네 달 동안
2: 네.
1: 근데 그 DJ분들 모두가
2: 네.
1: 엄청난 비밀을 많이 털어놓고 왔어요.
2: 아.
1: 막 신체 비밀도 털어놓고 가고
2: 네.
1: 팬분들이 아예 모르셨던 어렸을 적 얘기도 털어놓고 가시고
2: 네.
1: 그래서 우리 송디랑 함디도 엄청난 비밀을 하나 털어놓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0: 아, 그러면 뭐 저부터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2: 아, 좋습니다.
0: 저는 네 달 사이에
1: 오.
0: 면허를 땄습니다.
1: 오, 진짜? 아, 얼마 전에 딴 거였어요?
0: 아, 딴 지는 한 두 달? 세 달 된 것 같아요.
1: 오, 얼마 안 됐네.
0: 네, 그때는 운전 연습 면허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 면허가 있습니다.
1: 아, 아 도로주행을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하셨군요.
0: 네.
1: 아이고 저런.
0: 아 네네.
1: 혹시 1종이세요 2종이세요?
0: 아 저요? 어.
1: 당연히 2종일 것 같긴 한데 형준씨는.
0: 어 네.
1: 2종 보통?
0: 어 네 왜죠?
2: 혹시 1종이에요?
1: 아 저는 1종이죠.
2: 어 1종이에요?
1: 저는 트럭 모는 사람이에요.
0: 어 트럭 몰아서 뭐하게요 당신이?
1: 아니 뭐 우리 가족들도 태울 수 있고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멤버들도 태울 수 있다.
2: 아.
1: 그리고 약간 딸 거면 일종을 따는 게 좀 더 네, 멋이 있는 느낌이긴 한데
2: 아,
1: 아직 귀엽네요. 영준 아. 씨는 아직도 귀엽네요.
2: 동규 씨 근데 그 트럭 네. 올라갈 수 있어요?
1: 아, 아, 같은 형이 되게 오랜만에
2: 같은 편이다 보니까
1: 아, 네. 너무 외롭다. 어, 원진 형이 오랜만에 만나서 네네. 되게
2: 좋네요.
1: 아,
2: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0: 네,
2: 아,
0: 너무 네네.
1: 좋습니다.
0: 네.
1: 자. 그럼 함디는 얼마나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을지.
2: 어, 제 비밀이요.
1: 기대해보겠습니다.
2: 제 비밀. 저는 이 친식빵 작가님들과 피디님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1: 네.
2: 당근팬 잃어버린 줄 알았었습니다.
1: 아. 어디 있었어요?
2: 아, 그 원래 항상 들고 다니는 그 네. 거기 가방에 그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1: 아...
2: 형준이가 어제
1: 네.
2: 당 오랜만에 만나면서 저 당근팬 챙겨왔어요 했는데 와 나 당근팬 어딨지 이러고
1: 어.
2: 망했다 했는데 화장 수정 보려고
1: 네.
2: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 당근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오.
2: 저는 갖고 왔어요.
1: 거의 뭐 가방에 좋았네. 버려놓은 수준이었네요.
2: 아니, 아니요 버려놨다뇨. 저 소중하게 간직해둔 거죠.
0: 아, 묵혀놨죠.
1: 그러니까 네 달째 그 가방 안에서 키키하게
2: 아니요 당근이
1: 봐봐,
2: 또
1: 당근 상한 거 봐라 이거.
0: 어, 물렀다 물렀어.
2: 아니요 당근이 또 너무 흙 안에만 오래 있다 보면은
1: 네.
2: 너무 밖에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은 물를 수가 있어가지고
0: 네 우리 밖에 이제, 계신 작가님 분들이 잘 알겠다고.
2: 비밀 얘기 그만하자 이거 없애. 얘기할 게 없어서 이런 거 얘기하잖아.
1: 잘 알겠다고 원진 씨의 마음 이렇게 알아가네요 또.
2: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너무 재밌었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2: 네, 우리끼리는 코너 제목 그대로 매주 달라지는 주제에 맞춰서 우리끼리 뭐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오늘의 문자 주제 동표 씨가 발표해 주실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의 매운맛.
0: 어허, 고추장 아니고 청양장에 명예를 걸고
2: 네.
0: 아 이런 멘트를 요즘 너무 아 괜히 했어요.
1: 난 놀랬어요. 고추장?
0: 아, 보셨어요?
1: 네 그래서 어떤 장을 이야기하는 걸까 형준씨의 그 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0: 아 짧게 풀어드려요?
1: 아니요.
0: 아 그냥 그대로
1: 어떻게
0: 알고
1: 이야기 하니 그 뒷얘기도 다 들었어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0: 아 네 그래서
2: 네.
0: 매운맛 이야기 콘테스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좋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까지 화끈거렸던 썰부터 매일 밤 이불킥 유발하는 얘기까지
1: 또 원하시면 익명 보장도 해드리니까 편하게 털어놔주세요.
0: 네, 어디로 보내주면 되죠?
1: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네,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0: 세븐틴의 핫 듣고 올게요. 모두 우린 쳐다봐.

0: 네, 친한 친구 방송반 세븐틴의 핫 듣고 왔습니다.
1: 네, 오늘 우리끼리 이야기 나눠볼 문자 주제, 내 인생의 매운맛이었죠.
0: 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기 전에 두 분은 최근에 와 이거 진짜 썰 풀기 딱 좋다 하는 내 인생의 매운맛 이야기 있으신가요?
2: 오, 인생의 매운맛.
1: 인생의 매운맛. 네. 전 최근에 네. 너무나 있어가지고.
0: 어떤 거죠?
1: 네. 아, 그냥 그 고추장이요. 아.
2: 네, 고추장이 너무 공개적으로 네, 네, 대국민 그러니까. 매운맛으로.
1: 그렇죠. 네. SNS 다른 뭐 방송사
0: 난리가 났죠.
1: 뭐 여기부터 해가지고. 네. 고추장을 많이 써주고 계셔가지고 네. 네, 뭐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해요.
1: 아, 뭐 그래도 뭐든
2: 그쵸
1: 써주시니
0: 관심이니까 네. 그것도 네. 하나에
1: 네, 저희 그쵸. 관종이잖아요 모두.
0: 맞아요.
2: 그쵸 뭐 네. 짱인데 좋은 거지.
1: 그쵸.
0: 좋습니다.
2: 짱
0: 동표 씨는 뭐 있어요?
2: 저는 사실 이건 진짜 매운맛이에요.
0: 어떤 거죠? 기대가 되는데?
2: 풀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0: 기대가 되는데요?
2: 제가 보이스피싱을
0: 네.
2: 당할 뻔했어요.
0: 어떻게?
2: 제가 아침에 자고 네. 있는데 갑자기 네. 010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보세요. 너무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0: 네.
2: 아무 정신 없고 무방비 상태에서 여보세요 이랬는데 네 안녕하세요. 뭐 2002년 9월 9일생 손동표 씨 되시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런데요. 아 여기 검찰청입니다. 이런.
0: 뭐요?
2: 그래서 내가 갑자기 심장이 덜컹해가지고 에? 검찰청이요? 이랬는데 뭐 내가 무슨 어떠한 뭐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뭐 어떤 범죄에 연루됐고 난리가 난 거예요.
0: 신기하다.
2: 근데 나는

0: 무슨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1: 무슨 일이지?
0: 네? 이러고 아 저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랬는데 갑자기 나한테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네요. 그냥 2년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민등록증이 있었냐? 그래서 주민등록증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출됐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어 그래요? 그럼 저 어떡하죠? 어떡하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얘기를 해주셔요. 그때부터 내가 완전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제가 보이스피싱 범이랑 통화를 했어요.
2: 진짜.
0: 근데 거기서 막
2: 열정도 대단하시다.
0: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럼 근데 뭐 제가 연예인이라서 뭐 이렇게 뭐 이런 뭔가 연루된 게 혹시라도 알려지면 어떡하죠? 저 나 재계약 시즌이라서
2: 어떡해.
0: 사실이 아니더라도 나 재계약 시즌이라서
2: 얘기했어.
0: 거기에 엮이면 안 된다 막 이랬는데 아 그러면은 제가 그 연예인인 것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검사님께 잘 말해서 안 알려지게끔 우리가 법정에서 잘 이제 녹음본을 쓰겠다.
3: 네.
0: 내가 아 뭐 제가 도움이 된다면 녹음본을 마음껏 쓰셔라.
3: 네.
0: 갑자기 나한테
2: 다 넘어갔네.
0: 그 통장이 몇 개 있는지 다 말하라는 거예요.
3: 어.
0: 그래서 내가 다 말해줬어 그냥.
3: 어.
0: 뭐 여기 어플 들어가서 어머. 지금 통장이 몇 개 있고요. 어디 은행에 어디 있고 어디 은행에 뭐 있고 뭐 은행 막 이렇게 다 말했어.
3: 에이.
0: 그래서
3: 어.
0: 자산이 어떻게 되니?
3: 어떻게?
0: 그래서 뭐 자산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대출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거기서부터 내가 검사님인데 왜 내 직업도 모르고 내가 내 대출 상황이 왜 궁금하지 싶었어.
2: 조금 좀 근데, 많이 늦게
0: 근데 거기서부터 약간 뭔가 살짝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 자꾸 나한테 왜 이런 걸 자꾸 시키지? 이래서
1: 네, 한 시간 동안
0: 그래서 거의 50분 때쯤에 그 대출 그거 해야 되는데 제가 대출을 알아본 적이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찮아서 아니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저보고 이거 뭐 다 하라는데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 해야 된대. 근데 빨리 넘기고 싶고 귀찮은 마음에 그냥 다 아니요 소득 없음 뭐 없음 자산 없음 그냥 다 없음으로 체크하니까 저한테 맞는 상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 대출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사기가 꺾이셨나 봐. 뭐 통장은 다 잠궈놨고 더 이상 이제 유출될 일 없을 것 같고 이제 끊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조사가 끝났대요. 이게 뭐지? 이러고 그냥 끊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대박인 거
3: 뭔데
0: 다시 전화했어. 근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데 뭐도 할 거 없을까요?
2: 어떡해.
1: 그래 뭐든 믿음을 주든가
0: 그러고 근데 뭐 할 게 없대요. 그래서 끊었어요. 근데 뭔가 이제 세수를 하는데 잠깐만 검찰청에서 010으로 전화 올 리가 없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거야. 010으로 왜 검찰이 전화가 오지?
2: 야 대박이다 근데.
0: 네 저처럼 네, 시간을 낭비할 일 없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당하실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1: 정말 매운맛이네요.
0: 네.
2: 진짜 매운맛이네요. 네.
0: 매운맛이고 또 웃픈 엔딩이죠.
1: 네 다행입니다.
2: 신기하네.
1: 와 함진은요?
2: 저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0: 어 진짜요?
2: 네 저도 전화가 와서 그때는 무슨 보험 어디 쪽이래요. 보험 어디 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진짜 내가 들고 있는 보험 거기 회사인 거예요. 근데 개인 번호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 받을 때부터 뭐지 했어요. 했는데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맞아. 보험 뭐 들고 있고 보험 뭐 들고 있으시죠 하는 게 다 맞아. 그래서 아 진짜 그쪽 사람이구나 해서 뭘 도와주겠대. 뭐 그래서 아 그러세요? 해서 인증번호 지금 하나 보낼 테니까 그거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내가 근데 이게 뭐라고 내가 인증을 보냈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근데 제가 이게 뭐 저희 어머님께서 들어놓으신 것 같은데 뭐 그냥 엄마랑 일단 좀 먼저 확인을 하고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하니까 아 뭐 자기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뭐 확인은 하셔도 되는데 일단 지금 이거 먼저 처리가 급하니까 네. 인증번호를 계속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아 얘는 아닌구나. 예, 딱 알았죠 저는. 그냥 딱 끊었죠. 그래.
1: 네, 다행이네요.
0: 되게 그래도 좀 짧게 통화를 하셨네요.
2: 네,
0: 저는 더 대박인 거는 그 사람이 주소 번호를 알려줬어요. 근데 주소 번호도 뭐 그냥 숫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2: 아, 네.
0: 그래서 이 주소 번호를 아 한 번 더 내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쓸 수도 있으니까 검사님을 귀찮게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그 주소록을 복사해서 메모장에 제가 붙여넣기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인 걸 깨닫고 경찰에 신고를 할 때 그 주소록이랑 번호를 다 넘겼어요.
2: 아 그래 그런 거 함부로 들어가면 링크 타고 막 이거 바이러스 심어주고 장난 아니에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조심해야 돼요 진짜.
0: 맞아. 조심하세요.
2: 네 이제 신치방 SNS로 또 미리 도착한 문자 한번 만나볼 텐데요.
1: 네 핑퐁즈 귀여워 웨이크님께서 저는 교사 러비티인데요 학생 25명 학부모님 20명이 지켜보는 학부모 공개 수업에서 정전

0: 된 적이 있어요. PPT로 수업하는데 컴퓨터 화면이랑 형광등이 다 꺼졌답니다. 당황해서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는데 당황 안 한 척 넘기는 거 정말 매웠어요. 그리고 크래비티 콘서트 갈 때마다 혹시나 학생들을 만날까 봐 조마조마해요. 잘 숨기는 꿀팁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당황했겠다 저.
1: 그러니까 이게
2: 당연히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셨대요.
0: 잘 숨기는 꿀팁이요? 그냥 들어갈 때만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3: 아 학생들 마주칠까봐.
0: 그렇죠. 그래도 선생인데 뭔가.
3: 아 그렇죠. 뭔가
0: 이제 가서 학생들 마주치면 좀 뻘쭘할 수도 있고.
3: 그렇죠.
2: 뭔가 약간 좀 민망하실 수 있죠.
3: 네. 오. 아 뭐가 있을까?
2: 잘 숨기는 꿀팁.
3: 잘 숨는 꿀팁이야.
2: 근데 그냥. 학생분들이랑 같이 좋아하면 안 되나?
3: 같이 좋아하면 그러니까 나도 그 방법밖에 안 떠오르긴 하는데 이게 진짜요? 또 사회적 체면이 또 있으실 수도 있다 보니까 아니면은 진짜 완전 저희가 막 항상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드레스 코드 같은 거.
2: 네네네.
3: 근데 그런 거를 진짜 제대로 해와가지고 오히려 약간 네. 엄청 꾸며가지고 뭔 말인지 알죠.
2: 근데 그런 거 제대로 하면은 네. 무조건 정강판에 잡히는 거 알죠?
3: 아,
2: 오늘
3: 그러면...
2: 드레스 코드를 너무 잘해줘서 형준이가 또 막 고마워요 막 이런 거 하고
3: 오히려 그럴라나?
0: 무조건 찾아냅니다.
3: 아 이게 등잔 밑이 네. 어둡다 보니까
2: 그니까요.
3: 오히려 그렇게 더 화려하게 숨어버리면은
0: 아니죠. 근데 그렇게 화려하면 눈길이 가서 제일 튀어요.
3: 그런가?
0: 그냥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2: 모자 쓰고 그냥 뭐 안경 같은 등 뿔태양경 한번 쓰시고
3: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 네, 잘 숨는 꿀팁.
3: 자, 눈 딱 감고 낙하님입니다. 제 인생의 매운맛은 인생 첫 스마트폰을 산 지 이틀 만에 맛본 액정 수리비입니다. 부산 여행 간다고 들떠서 짐 들고 휴대폰 들고 신나게 나가다가 손에서 미끄러져 그대로 떨어져서 액정이 산산조각. 여행의 설렘은 사라지고 액정에 금만 남았네요. 아이고. 깨진 액정을 보고 마음이 더 깨졌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와, 저는 저도 네. 사실 그 사생활 보호 필름을 네. 오늘 꼈거든요.
2: 네.
0: 근데 저도 핸드폰을 좀 자주 떨어뜨려요.
3: 그러니까
0: 자주 좀 덜.
2: 네.
0: 근데 이 필름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3: 그렇죠.
0: 금가고.
3: 네.
0: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어야 되지. 계속 갈다 보니까 만 원 깨지고 2만 원 깨지고 3만 원 깨지고
2: 금액이
0: 커져가니까 이제 안 낍니다 필름을 그냥.
3: 오.
0: 이 돈이 너무 그렇게 돼요.
2: 근데 필름을 안 꼈다가 이 액정이 나가면
3: 나가면 어떡해요?
0: 그러다 그래서 더 조심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챙기고요. 그래서 진짜
2: 진짜
0: 핸드폰 오히려 원래 좀 네. 이렇게 던졌다면 아니지 안 던지고 소중함을 좀
2: 야. 진짜 그런 네. 또 그런 뭔가 방법이 있구나. 저는 무조건 그 방탄 보호 필름 같이
3: 단단한 거
2: 단단한 보호 필름이랑 네. 케이스를 무조건 껴요. 그래서 핸드폰이 새로 올 때도 그 새로 오는 시기에 맞춰서 배송 날에 맞춰서 미리 액정 보호 필름 같은 걸 다 사놔요. 저도 자주 떨어뜨려 가지고.
3: 그쵸.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2: 중요해요.
3: 액정 많이 깨봤죠. 옛날에 진짜 이게 보호 필름 깨지면 상관없잖아요.
2: 맞아요.
3: 근데 안에 그 속액정이 깨져가지고
2: 그래.
3: 화면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수리비 엄청 들거든요.
2: 맞아요.
3: 그랬던 적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엄마한테 좀 많이 혼났던 기억이
2: 꼭,
3: 있습니다.
2: 꼭 보호필름과 케이스를 바로바로 네. 바로 착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3: 맞습니다.
2: 네. 넘어가볼까요?
0: 내 인생의 매운맛을 주제로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3: 네.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친친방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들 계속 만나볼게요.
3: 네, 감자님. 저는 길에서 친구 닮은 사람 보고 반갑게 불렀는데 네. 모르는 사람이었을 때 인생의 매운맛을 느꼈습니다. 너무 민망해서 급하게 딴청 피우면서 전화하는 척 다시 걸어간 적이 있어요. 세 분도 사람 착각해서 민망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이런 너무 많지
4: 많지. 많지.
5: 이런 많죠.
3: 저는 심지어 가게 네. 식당 있잖아요. 네. 식당에서 이렇게 막 밥을 먹다가 네. 이제 이모님을 점원분을 좀 불러서 뭐 시키려고 더 했는데 그냥 딱 앞치마를 하고 계신 분이 제 앞에서 이렇게 막 셀프바에서 뭘 뜨고 계셨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너무 그냥 직원분이라 생각한 거죠.
4: 그치 그치. 그래서 그럴 수밖에
3: 그래서
4: 없지.
3: 사장님 저희 음료수 하나만 주세요 이랬는데 저 아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료수를 갖다 주신다는 건가? 뭐지? 참.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테이블에 가서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저번 분이 아니셨구나.
4: 아니 근데 동표가 전체적으로 약간 눈치채는 게 좀 느리네.
3: 그러니까 왜 그러지?
4: 눈치채는 게 좀 느려.
5: 다이나믹하네요.
3: 이런 경험이 맞아요. 앞치마 입고 그냥 나갔다가
4: 맞지 맞지.
3: 그 서점에서 나 앞치마 입고 있다 이래가지고 다시 식당에 갖다 주고
4: 아 신기하네 신기하네. 아 저도 옛날에 네. 어렸을 때 4살 때 이 은행잎 같은 거 이제 네. 가을에 이제 딱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네. 산책길을 걷고 있었는데 은행잎을 이렇게 예쁜 거 찾아가지고 엄마한테 딱 보여주면서 엄마 예쁜 것도 찾았어 막 이러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걷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 되게 예쁜 걸 딱 찾은 거야. 그래서 앞에 딱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야. 가서 엄마 나 이거 딱 찾았어 해서 딱 보여줬는데 나 너네 엄마 아닌데 이러면서 모르는 아주머니께서 그걸 너네 엄마 아닌데 이러셔가지고 그때는 내가 너무 4살이니까 난 네. 세상에 엄마가 사라진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이러면서 울고 난리 날까 막 아주머니께서 이러면서 아니 어머니 찾아주셨다.
3: 형이 연기를 너무 잘한다요. 너무 웃기다.
5: 나 너네 엄마 아닌데
4: 진짜 뭐 갑자기 나 너네 엄마 아닌데 이러셔가지고
3: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었으니까. 네. 형준이 있어요? 이런
5: 저 없어요. 넘어가시죠.
3: 야 진짜 너 많잖아 부끄러워.

0: 그런 거
1: 진짜 없어요.
0: 야, 고추장 너 그런 거 많잖아. 너 왜 이렇게
2: 뭐? 블루베리 뭐?
0: 너 왜 이렇게 거예요?
3: 블루베리 뭐예요? 거예요? 블루베리 뭔데요?
0: 야 블루베리 솔직히 네가 한 거잖아.
3: 왜 이거 뭔데요? 뭔데요?
1: 아니 시간 있나요? 썰풀 시간이?
0: 썰풀 시간 있어요? 3분 정도 있으니까 네, 빨리 풀어보세요.
1: 3부에선 풀어보자.
0: 3부에서 풀어보자고.
3: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찐찐방 친구들 보내준 사연 만나봤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최유정이 피처링한 북극동의 쑥맥 듣고 와서 3부에서 또 그 얘기 해드릴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이따 볼게요.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지나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저는 크래비티의 형준 송디고요.
0: 저는 원진 함디입니다.
2: 저는 우리끼리 코너에 우리를 맡고 있는 손동표입니다.
0: 네, 어떤 얘기든 솔직하게 털어놓는 비밀 시간 우리끼리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의 문자 주제 뭐였죠?
2: 오늘의 문자 주제 내 인생의 매운맛.
0: 빠밤.
1: 네, 여러분의 빠빠빨간맛 이야기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런 문자도 도착했다고 하는데
2: 네, 그 전에 아까 그 얘기 해주셔야죠. 형준씨
0: 어떤 거예요? 블루베리가 뭐예요?
2: 아.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0: 아, 네네.
2: 근데 이게 그
1: 명품 알죠? 거리
2: 명품 거리였는데
0: 아, 거기
2: 버리 알죠? 버리
0: 아,
2: 땡버리라는 에이. 되게 유명한 명품 브랜드가 에이. 있잖아요.
0: 마리.
2: 네. 음흠. 그거를 저희가 어렸을 때
0: 어렸을 때
2: 아주 아기 때 18살이었나 17살이었나 뭐 그럴 때 엄청 어렸을 때인데 만으로 하면 16세였어요. 네. 어릴 때였는데 네. 그때 형준이랑 저랑 저거 보고 형준이가 저걸 어떻게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저거 보면서 불버리? 불버리 이랬는데 얘가 아 블루베리 이랬는데 내가 아 블루베리 이랬는데 거기

0: 일단 차 모든 사람들이 내 블루베리를 듣고 야 저거 땡벌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블루베리는 얘가 한 건데 내가 아~ 블루베리의 졸지에 블루베리를 언급한 사람이 된 거지.
1: 아 좋네 좋네.
2: 아 너무 멍청하지 않나요? 블루베리랑 그게 아 블루베리
0: 네가 블루베리라고 아 블루베리인가 보다 이랬잖아.
3: 병준이가 참 안 바뀐다 그쵸? 어,
2: 아, 네 여전해요.
0: 아, 여전한데 네, 둘 다 못 읽었던 건 똑같았다. 네, 그때는 그때,
2: 맞아요. 네. 그때는 내가 깨끗했죠.
0: 네, 네. 지금 또 우린 순수한 거지.
2: 아 순수한
0: 거지.
3: 얼마 전에는 형준이가 향수에 써져 있는 남자를 뜻하는 프랑스어로 네. 옴므라는 글자가 옴. 스펠링이 HOMME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뭐야 이거 홈에 이래가지고 네. 저랑 무빈이 형이 옴므
0: 그, 너무 그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읽은 거야. 직역
2: 어, 직역
0: 어, 직역 아,
2: 그 명품을 잘 몰라가지고
0: 어, 좋습니다. 그래
2: 네 뭐 이렇습니다. 짧게 네.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유 당황스럽네. 문자 읽어주세요.
3: 네네네 5163님께서 네. 송디는 매운 거 잘 먹고 함디는 유명한 맵찔이인데 동표는 어때요? 매운 거 잘 먹나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였으니까 오늘 함송뼈 중에 동표가 이거 하나는 짱이다 하는 미니 반짱 선거 해봅시다 라고
2: 뭐 매운 거는 왔습니다. 일단 잘 드시나요?
0: 저는 잘 먹긴 잘 먹는데 네. 제가 위가 약해서 고기 아~ 쓰려요. 아~ 그래서 이 먹는 이 뭐 혀나 입 주변은 너무 괜찮고 네, 잘 네, 먹는데 네.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네. 속이 너무 쓰리는
3: 속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0: 그래서 잘 안 먹어요. 아~
2: 그러면 속쓰림 짱
0: 속이 쓰리다니까요?
2: 네.
0: 아 그래서 속쓰림 개짱?
2: 네. 네 미니 반짱 선거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네. 위짱
3: 위짱?
2: 짱.
0: 위짱 위짱
3: 위짱
2: 네. 위짱 뭐 대짱
0: 대짱
2: 네 어때요? 어,
0: 제가 짱 할 게 그렇게 없었거든요.
2: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3: 개인적으로는 어떤 짱 하고 싶으세요?
0: 저요?
3: 네
0: 얼짱
2: 아, 얼짱 그냥 대짱 하세요.
0: 네 대짱 할게요. 네,
2: 재미도
0: 네.
2: 없고 감동도 없고 맵다
3: 오늘 맵다
2: 대짱
3: 대짱
2: 대짱
3: 오늘 진짜 맵다. 네. 좋다.
2: 네 오늘은 친친방 SNS로 미리 도착한 사연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3: 네.
2: 그래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청양고추보다 매운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시간 내서 꼭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0: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3: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사연 달려볼까요? NCT 드림의 맛.

0: 프레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친한 친구 방송반 NCT 드림의 맛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8: 네, 계속해서 미리 도착한 오늘의 문자 주제 내 인생의 매운맛 이야기들 만나볼게요.
7: 네, 크래비티 비주얼 난리다뇨. 진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상사분께서 상품을 주문해야 하는데 검색만 하면 사이트가 안 들어가진다고 왜 이러는지 좀 알려달라고 해서 검색창에 히히히를 쳐보려다가 실수로 옆에 문자를 3개 눌러버렸어요. 에, 진짜 실수였는데 상사분이 일부러 그런 거지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진짜 오해입니다. 절대 오예 아니고요. 오해입니다.
9: 네. 그 옆에 거 그쵸, 이 오를 오를 해서 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손가락
8: 그쵸
9: 이제 네.
8: 욕으로 오해 받을 수 있죠.
9: 오해 받을 수 있는
7: 상황이 또 근데 또 절묘했어요. 그 상황이
9: 그렇네요. 네. 오해이지만 또 오해가 될 수도 있었던 오해지만 또 오해였던 그런 상황이네요.
8: 맞습니다, 맞습니다.
9: 네, 너무 좋네요. 이렇게 뭔가 실수한 적 있으세요? 뭔가 상사분께나 회사분들께?
8: 아 이렇게 이 실수 네. 많이 하죠. 많이 이 실수.
9: 아, 이 실수.
8: 이 실수 많이 하죠. 그렇죠.
9: 저는 그 단축키를 설정해 놨어요. 네. 우리가 감사합니다를 워낙 많이 하잖아요.
8: 맞죠, 맞죠.
9: 그래서 넵 감사합니다 하면은 저는 넵을 치고 네. 기윽 시읏 하고 이제
8: 택대.
9: 네, 택대. 텍스 대치라고 해서 기윽 시읏 하고 무슨 따옴표를 찍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감사합니다 느낌표가 나와요.
8: 오히려 그게 더 귀찮아 보이는데.
9: 그냥 아니요? 그냥 기윽 시읏 딱 하면 그냥 딸락 터지니까 그렇게 좋아, 설정을 해 놨는데 가끔 제가 기윽 시읏 하고 그 땀 표정 있잖아요. 땀을 한 거예요. 기윽 시읏 땀 하고 그냥 그래서 회사분들 입장에서는 감사 이런 느낌이 된 거죠.
8: 그냥 땀 흘리는 거잖아요.
7: 띠꺼웠을 것 같아요.
8: 넵 감사.
9: 넵 감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수정하기 누르고 막 그랬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8: 아, 좋네, 좋네.
7: 다이나믹하네요.
8: 다이나믹하네. 다이나믹.
9: 오해, 오해.
7: 오해 아니고 오해.
8: 좋습니다.
9: 네, 우리 그리고 우리 올리뼈님.
8: 네.
9: 제 새 이름이랑 친구 이름이 비슷한데요. 으흠. 어느 날 멀리 있는 친구를 부른다고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는데 친구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이 튀어나온 겁니다.
8: 네.
9: 순간 너무 놀라서 주변을 살폈다고 하네요.
8: 네.
9: 다행히 친구는 못 들었지만 저는 네. 혼자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세 분은 이름 잘못 불러서 민망했던 적 있으신가요?
8: 아, 저는 이 경우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본가 가면은
9: 네네.
8: 우리 동생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9: 네.
8: 계속 형준이를 부르는 거예요.
9: 아.
8: 그래서 야 형준아 물 갖고 와 이러면은
9: 네.
8: 나 누구라고 이러면서 약간 그래서 초반에 데뷔 초 때 한창 이제 동생이 막 제가 이제 형준이 막 귀여워하는 모습 같은 게 이제 화면에 막 나오잖아요.
9: 네.
8: 그러면서 막 저한테 개인 문자를 보낸 적이 많아요. 자기도 막 자기도 동생인데 막 이러면서 약간 형준이를 질투했던 적이 많아요.
9: 아 진짜?
8: 네 그래가지고 본가 가서 그렇게 실수할 때마다

0: 네. 초반엔 굉장히 서운해 했었죠, 동생이.
1: 어, 귀엽다. 그런 걸 서운해 하고.
0: 네, 그래서 저도 귀엽다. 징그러워 했었습니다. 뭘 이런 걸 서운해 하냐고.
2: 네? 귀엽다고요? 저?
1: 아니요, 원진이 형 동생분이 귀엽다고.
0: 아, 네. 아, 알겠어요.
1: 전 저희 누나가 제 이름 안 불러도 전혀 안 서운하거든요. 아. 서운해하는 게 너무 귀엽다. 아,
0: 그래서 동거에서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자, 민준님께서는요, 제 인생에

0: 답변지도 있고 뭐 뭔가 되게 길게 써야 될 맞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쓰는데 갑자기 잘못 눌러서 전체 삭제돼 버리면 그 인터뷰를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너무 많죠.
1: 맞아 맞아. 이게 진짜 그에다가 이 뭐냐 핸드폰 기능 중에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잘못 지우면은 이렇게 흔들면은 어? 돼요.
0: 아 취소하기?
1: 어 취소하기가 그렇게 흔들면은 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은 이렇게 긴 거에서 한번 잘못 지웠다가 이 밑에 것까지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서 지워버린 거예요. 네. 그거를 잘못 뭐 이렇게 너무 패닉 와가지고 그걸 두 번에 나눠서 지워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흔들어 댔는데 네. 떤 거죠. 그래서 실행 취소 딱 눌렀어요. 근데 그 맨 마지막 두 번째 지운 그 두 줄만 살아난 거야. 아. 그 위에 한 열 몇 줄은 날아가고
0: 두 줄만
1: 그 두 줄만 살아난 거야. 그래서 이러면서
0: 하필 그 기능도 제대로 못 활용했네요.
1: 아무튼 그 흔들면은 그 실행 취소 기능 뜨니까 여러분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진짜 꿀팁이다.
2: 꿀팁이네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1: 아 없어요?
2: 저는 그냥 다 메모장부터 들어가가지고 네.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덤벙대지 않습니다.
0: 아 덤벙대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2: 네
0: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아, 네. 오, 이게 오늘의 비밀.
2: 네 여러분들 사연 잘 만나봤고요.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스텔라 장의 보이죠?

0: 매운맛 라이프 계속 만나볼까요?
1: 네, 발금이님. 이것도 매운맛이라고 해도 될까요? 음흠. 저는 여중 여고를 나와서 대학교에 가서야 처음으로 또래 남자 사람들과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관심 표현도 잘 알아차리지 못했고 음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썸이었어? 싶은 상황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번만 해도 비추천이라는 캠퍼스 커플을 무려 4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세 번째 전남친 씨. 저와 헤어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제 동기와 사귀는 모습을 보며 같은 학교를 다녀야 했던 일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CC의 진짜 매운맛은 헤어진 뒤에도 같은 캠퍼스에서 계속 마주칠 수 있다는 점이라는 걸요.
0: 이야.
1: 아, 이거 너무 맵고 짜증나고 울분을 토하고 싶고
0: 역대급 썰인 것 같은데요 정말.
2: 진짜. 와 재밌다.
0: 온 것 중에 정말 역대급 재밌다, 썰인 것 재밌다. 같아요.
2: 와 이게 뭐야?
1: 아니 CC만으로 재밌는데 그니까. CC 끝나고 나의 동기와 다시 CC하는 내 전 애인의 모습까지를 봐야 된다고.
2: 어 죄송해요 근데.
0: 팝콘각
2: 포화. 너무 이런 에피소드를 처음 봐가지고.
0: 그러니까. 아 이게 저희는 약간 네. 그 경험해보지 못할
1: 그니까
0: 그 캠퍼스의 상황인 거잖아요.
2: 갑자기 도파민이 쏙!
0: 너무 흥미가 생기는데?
2: 난리다냐?
1: 아 너무 재밌네요. 아 근데 진짜 네. CC는 네. 할 때는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데
0: 에, 그쵸.
1: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정말 에 이불킥이라고 하더라고요.
0: 진짜 아찔할 것 같아요.
1: 아찔할 것
0: 어쨌든
1: 같고
0: 어쨌든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네.
1: 그리고 그거 알죠? 몇 년 뒤에 동창회 같은 데 가면 너 그때 야 너네 둘이 그렇게 했었잖아 이런 얘기 꼭 나오는 거 알지?
0: 아, 계속 물고 늘어지죠. 장난 아니죠.
1: CC는 네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0: 진짜요 여러분. 뭐 저희가 이런 거에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1: 화이팅!
0: 진짜 맵네. 계속 만나야 된다는 게.
1: 그러니까요.
0: 네 트윙클님께서는요 저는 칼질을 진짜 못해서 과일 먹을 때도 감자칼을 이용하는데요. 하루는 말랑복숭아가 너무 먹고 싶어 감자칼 깎다가 복숭아 껍질이 아닌 제 손가락을 깎아버렸어요. 칼에 베이는 아픔 정말 매웠어요. 그 뒤로는 손질된 과일만 사서 먹습니다. 세 분은 과일 잘 깎으시는 편인가요? 라고.
3: 일단은 그 전에 우리 동표씨
1: 네.
3: 딱복파인가요? 물복파인가요?
1: 아 저는 완전 물복입니다. 저는 진짜 그냥 그
0: 잘 통합니다.
1: 알죠? 그 껍질 이렇게 할
0: 그래.
1: 할 때 물이 줄줄 새가지고 그래. 막 내 여기 팔꿈치에서 물이 떨어져야 돼.
0: 그래.
1: 그만큼 물렁하고 말랑한.
0: 아, 그렇죠. 그게 맛있어요.
1: 네, 물복파. 맞죠,
3: 다행이네요.
1: 두 분도 물복파.
3: 딱복파였으면 여기 못 앉아 있었어요.
1: 진짜로.
0: 네, 바로 내보낼 수 있었어요.
1: 두 분 다 물복파세요?
0: 네, 물복 완전 물복.
3: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딱복 나름대로의 맛이 있잖아요.
0: 근데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안 그래도 오늘 차 오면서도 네. 그 딱복 물복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근데 난 진짜 딱복을 먹으면서 이걸 왜 먹지? 라는
1: 에이?
0: 복숭아에 대한 매력이 전혀 없지 않아요?
1: 잠깐만 이거 딱복파들이 지금 일어나는 소리가 나 여기까지 들려가지고 나 얼마나 시끄러울지 감도 안
0: 그래 소신말 할게 일어나봐 일어나봐
1: 자 이렇게 지구의 반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3: 네, 네. 지금 난리 났고요
0: 나 진짜 그 딱복에 그 복숭아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1: 근데 그건 있어요 딱복은
0: 네.
1: 그 백도가 맛있고
0: 아,
1: 물복은 황도가 맛있어.
0: 아, 진짜 난 근데 백도도 물복이 맛있는데
1: 맛있기는 한데 예, 약간 그 맛이 좀 달라.
0: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3: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0: 네.
3: 과일 잘 깎나요?
0: 아 과일 제가 그거 깎아보려고 연습을 했었는데
1: 네.
0: 과일 깎는 그 진짜 그 스킬은 모르겠더라고요. 아예 모르겠던데 그냥 감이 아예 안 와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비슷한 경험은 그냥 저는 감자를 감자칼로 깎다가 저도 손가락 날려 먹은 적이
1: 아이고,
0: 있었습니다.
1: 네.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형준 씨는 뭐 보나마나.
3: 전 잘 깎습니다.
0: 너 잘 깎는다고요?
3: 전 어릴 때부터 엄마가 깎는 걸 그러니까 옆에서 봤죠.
2: 귤 말고.
0: 귤 뭐 포도 이런 거 말고.
3: 그러니까 칼로 사과를 이 뱀을 만들죠 저는.
1: 그래요?
3: 네.
0: 뱀이 막 뚱뚱한 거 아니에요 막?
1: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사과 껍질이 이만해. 사과 껍질
0: 그러니까.
1: 이만해서 누렁이. 황금뱀 같이.
3: 오
1: 맞죠.
3: 오늘 동표 씨 날 잡았네요. 동표 씨야 저 오늘 날 잡았어요.
1: 네.
3: 동표 씨는 과일 잘 깎나요?
1: 저 요즘엔 잘 깎는데
0: 네.
1: 이게 잘 깎게 된 계기가 있어요.
0: 어떡해요?
1: 저도 복숭아를 깎다가 칼로 제 손을. 저는 시칼이었어요 하필. 그래서 팍 찔러가지고
0: 네.
1: 이게 한동안 엄청
3: 아이고.
2: 네. 붕대를 감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3: 아이고 조심하세요.
0: 진짜 그게 네. 제일 아찔해.
3: 아 진짜.
2: 피를 봤어요.

0: 정세훈의 오렌지 블루 듣고 왔습니다.
1: 네, 오늘 우리끼리 문자는 여기까지 소개할게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친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이제 우리끼리 마무리할 시간인데 동표씨 네.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네. 하니까 어땠어요?
2: 너무 매운맛이었고요. 네. 너무 좋았고요. 네. 네. 근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만나서 하니까 너무 또 재밌긴 하네요.
1: 아, 그러니까 네. 동표씨가 우리를 좀 기다렸나봐 오늘 하는 거 보니까.
2: 아, 막 엄청 기다리진 않았는데 나온다고 해서 아 또 네. 나오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네.
1: 아, 오늘 아주 네. 물 만난 물고기 네. 마냥
2: 그쵸 그쵸 네. 오랜만에
1: 팔딱팔딱 그냥
2: 뭐 이제 모든 DJ분들을 이렇게 네. 웅냐 웅냐 아.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다독여주다가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칼을 드니까 네. 너무 재밌었어요.
0: 아, 그렇구나. 네. 그 칼이 네. 언젠간 동표씨한테 향할 거예요.
2: 진짜로? 네. 오늘 많이 향한 것 같아가지고
0: 어, 네.
2: 다음주는 갑옷을 입고 오려고.
0: 아 진짜요? 좋습니다. 전 더 갈아서 올게요.
2: 알겠어요. 네.
1: 다음 오늘 주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네,
2: 다음 주에도 우리 칼 싸움해요.
1: 네. 네. 오늘 여기 보면 그 애니메이션에 그 눈 빛 이렇게 막 파칭 파칭 나가지고 막 이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도 동표 씨 덕분에 너무 너무 재밌었고.
0: 네,
1: 자 그럼 동표 씨 추천으로 그 곡 들어볼까요? 동표 씨가 선곡하는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노래 어떤 곡인가요?
2: 네, 제가 오늘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곡으로 가지고 온 거는요.
1: 네.
2: 사실 오늘 이럴 줄 모르고 네. 이렇게 네. 달콤한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1: 그러게요.
2: 저는 네. 비비의 밤양갱을 가지고 왔어요.
1: 오,
2: 오늘 매운가? 주제가 또 매운맛이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런 매운맛보다는 우리
1: 중화시켜주는
2: 네, 우리 친친방 청취자분들과 우리 형준이, 원진이 형이 달콤한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서 네, 밤양갱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1: 좋습니다.
0: 뭐, 좋습니다. 비비의 밤양갱 들으면서 동표씨 보내드릴게요.
1: 자 다음주에 또 만나요. 누구랑?
3: 우리끼리!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원진이 이모구 삐.
1: 어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세종시에 위치한 새롬 고등학교.
2: 자 그럼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와구와구.
1: 다음 주 월요일 새롬고의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감바스 빤에 와우. 황도 양상추 샐러드, 수제 탕수육과 소스, 배추김치, 자몽, 오이 피클, 밥, 그리고 이것 스파게티.
2: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세요. 이것은 서양 요리 중 하나로 다진 소고기에 양파, 빵가루, 달걀을 넣어 둥글게 빚은 음식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미트볼, 2번 탱탱볼.
2: 네, 정답 보냈고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네, 같이 먹고 싶은 학교나 동아리 친구, 회사 동료가 있다면 잊지 말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1: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미야오의 띠로디.

0: 내일 급식 모더라에 이어서 미아오의 띠로리 듣고 왔습니다. 시작부터 나오는 익숙하고 강렬한 음악에 놀란 분들 많으시죠?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D단조 샘플링에 미아오만의 음악적 색채를 더해서 클래식과 신선함이 공존하는 미아오의 신곡이었습니다. 등장만으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을 표현한 곡이라고 해요.
1: 네,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의 퀴즈의 정답은 1번 미트볼!
0: 네,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곡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감바스 빤에 황도 양상추 샐러드, 수제 탕수육과 소스, 배추 김치, 자몽, 오이 피클, 밥! 미트볼 스파게티였습니다.
1: 야하, 근데 급식 메뉴로 감바스 빠네가 나오나요?
0: 그니까요. 근데 빠네랑 미트볼 스파게티랑 같이 나오네요. 이야. 둘 다 면 아닌가요? 그쵸?
1: 그쵸.
0: 뭔가 그 둘 중에 감바스, 선택하는 건가?
1: 감바스가 면이라뇨.
0: 감바스, 빠네 파스타가 아니구나. 감바스 빠네. 오케이 오케이. 감바스 맛있겠네.
1: 거의 뭐 홈메이드 같았어요.
0: 감바스 맛있겠네. 좋습니다. 네. 아우 감바스 맛있겠다 진짜.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감바스랑 스파게티의 조합 너무 또 국룰 조합이잖아요.
1: 양식이죠.
0: 그러니까. 네. 좋네요.
1: 네.
0: 자, 2519님께서는요, 함디랑 송디도 어릴 때 탱탱볼 가지고 놀아봤어요. 우리 땐 탱탱볼 엄청 세게 던져서 천장 맞추기도 했었음이라고. 야, 탱탱볼은 뭐 저희 때도 너무 국룰이었죠.
1: 그렇죠.
0: 네, 이 탱탱볼 뽑기 기계도 이제 문방구 앞에 늘 항상 있었고, 네. 네, 저희 최근에 그 자켓 찍었을 때도 소품이 탱탱볼이었는데 제가 한 두 개 정도 몰래 가져가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러시구나.
0: 예.
1: 그렇죠. 탱탱볼 그 그리고 으깨면 좀 재밌잖아요.
0: 엥? 으깨요 그걸?
1: 그 아니 그 절반으로 이렇게 가르면.

0: 아 저요 탱탱볼이
1: 진짜?
0: 그러면 그 좀 희한해요.
1: 어 진짜요?
0: 네.
1: 아 그 탱탱볼 그거는 있어요. 그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0: 네.
1: 그 되게 부들부들한 그 약간 원색 단색 재질의 탱탱볼도 있고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표면이 약간 미끌미끌거리는 탱탱볼들도 있고 약간 여러 탱탱볼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굉장히 많이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받을 주인공은 방송이 끝난 후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1: 네,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0: 네, 1287님께서 함디랑 송디는 스몰토크 잘하는 편이에요. 저는 잘 못하는데 스몰토크를 잘 당합니다. 야구장 가는 택시 타면 기사님들이랑 야구 이야기하는 거 국룰이고 야구 끝나고 집 갈 때 버스 타면 안에 계시는 분들이 오늘 몇 대 몇으로 끝났냐고 물어보는 거 뭔지 아는 사람?
1: 오.
0: 저는 사실 스몰 토크를 하고 싶을 때는 잘합니다.
1: 아 하고 싶을 땐
0: 선택적이에요. 저는.
1: 선택적.
0: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1: 좋습니다.
0: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 지금의 상황.
1: 아
0: 귀찮을 때도 있고.
1: 그쵸 그쵸.
0: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
1: 기분 따라 뭐 상황 따라
0: 네
1: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택시 기사님께서 이제 스몰 토크를 걸어 오신다. 뭐 제가 먼저 걸지는 않고요. 걸어 오신다 하면은 피하진 않습니다. 그냥 되게 재밌게 잘 얘기하는 편이고.
0: 네.
1: 그래서 그냥 뭐 기사님도 가시는데 심심하실 것 같아서
0: 그렇죠. 네.
1: 저도 같이 얘기 많이 해드리는 편임 해드린다. 뭐 같이 하는 편입니다.
0: 저도 오늘 택시를 탔는데 네. 기사님께서 냉면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아니요 냉면 왜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시는 분들이 보통 냉면을 먹고 타시더라고요.
1: 아, 진짜요?
0: 그러면서, 아 그래요? 저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스몰토크 그래서 한 10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되게 정말 여러 질문 많이 약간 진짜 상상치도 못한 질문들 되게 많이 하세요. 네 5289님께서는요 함디랑 송디는 오락실 좋아해요? 저 요즘 오락실 농구 게임에 푹 빠져서 오락실 보이면 무조건 들어간 다음에 농구 게임 꼭 하고 와요. 잘 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뭐 하고 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우리 오락실은 함디가 좋아하잖아요.
1: 아 오락실 너무 좋아하죠. 예, 저도 이 농구 게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농구 게임에 그게 있잖아요. 50점 넘으면 2라운드 가고 150점 넘으면 또 3라운드 가고 그런 그 농구 게임의 그 룰이 있는데 150점 못 넘기면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맨날 넘길 때까지 하고 나오는 편입니다.
0: 저는 오락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1: 아하.
0: 너무 일단 들어가자마자 LED 네. 많은 LED와 노래 네. 막 뾰로도로도로도로 이런 노래들과 네. 벌써 기빨려요.
1: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0: 원진이 형이랑 보통 좀 자주 노는데 네. 오락실 가자고 하면 그냥 그런 거 무릅쓰고 들어가요.
1: 오.
0: 그냥 형이 좋아하는 모습 보면 좋습니다.
1: 오. 고맙습니다.
0: 네, 1417님께서
1: 네.
0: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여름이라. 왜냐면 제가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1: 네.
0: 얼마나 좋아하면 콘 아이스크림 14개 먹을 수 있고요.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 6년 넘게 했어요. 아이스크림 공짜로 먹으려고. 함디 송디 최애 아이스크림은 뭔가요? 라고 하시는데
1: 근데 우와. 이게 약간 직업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듣자마자 드는 생각은 보통 콘 아이스크림의 칼로리가 한 280에서 300 정도 되거든요.
0: 한 250 정도 네. 하는 것 같아요.
1: 근데 만약에 300이라 치면은 3,400 칼로리.
0: 14개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되니까. 아 그렇죠. 저희는 칼로리로 따지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여름 되게 좋아하시겠다. 그치?
1: 그러게요. 아이스크림을 네. 좋아해서 여름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새롭긴 하네요.
0: 네.
1: 저는 너무 여름 반대파라서
0: 저도
1: 어떤 식으로 여름을 좋아할까가 약간 궁금했었는데
0: 네. 네,
1: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전기뱀장어의 적도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얘기로 돌아올게요.

0: 나는 거의 매일 크고 작은 사고를 친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나를 우당탕탕 누구야 라고 부르는데 오늘도 역시나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시작은 들고 있던 커피였다. 손에서 미끄러진 커피를 쏟는 바람에 한바탕 열심히 바닥을 닦아내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회사 점심시간에 마라맛 닭가슴살을 먹으려고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자리로 걸어왔는데 내가 걸어온 길을 따라 헨젤과 그레텔의 빵 조각처럼 마라소스가 뚝뚝 떨어져 있었다. 내가 먼저 발견해서 치웠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하필 차장님이 먼저 발견하시고는
1: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지?
0: 하시는 소리에 나가보니 전부 내 흔적이었다.

게다가 내 다음으로 전자레인지를 쓰시던 분이 물티슈로 내부를 박박 닦고 있길래 슬쩍 봤더니 마라 소스가 거기까지 튀어 있었다. 이제 이런 자잘한 사고는 좀 그만치고 싶은데 내일 하루도 우당탕탕 굴러갈 것 같아 벌써 두렵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비틀비틀 짝짝꿍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얘기를 남겨주신 분은 9267님이었습니다.
1: 네, 우당탕탕 정신없이 돌아가는 하루를 보내신 것 같은데 송디는 평소에 너 참 우당탕탕한다 조심 좀 해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0: 저는 없죠. 저는 없는데 함디는요?
1: 네. 네, 저 뭐 기억이 안 나는데요?
0: 사실 함쪽이잖아요. 최근에도
1: 기억이 안 나는데?
0: 저랑 네. 이제 거실에서 밥 먹는데 네. 그 콜라 쏟으셨죠?
1: 콜라요? 아, 물 쏟았죠.
0: 아, 물 쏟으셨죠?
1: 네, 물 쏟았죠.
0: 근데 그 물이 마라 국물에 섞여서 같이 흘러내렸죠? 수건 누가 줬죠?
1: 영진 씨가 줬죠.
0: 네, 그쵸. 네. 오늘 제 고데기 썼죠?
1: 네.
0: 거기에 뭐 두고 갔죠? 당신 짐 다 두고 갔죠? 옷이랑.
1: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항상 제가 챙겨줍니다.

0: 입니다.
1: 아, 그렇죠.
0: 근데 뭐. 우당탕탕 함원진이라고 저도 부를래요.
1: 어, 근데 뭐 이렇게 또 챙겨주는 약간 그런 저희가 일자리를 좀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0: 아,
1: 챙겨 드릴 게 없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0: 아, 아 그러시구나. 제가 심심할까봐. 네,
1: 실업자 되지 않으시게 제가 이렇게 어. 일거리 좀 드리면서.
0: 네. 네.
1: 또 만약 막상 제가 진짜 막 다 잘 챙기고 막 이러면 좀 서운할 걸.
0: 어, 근데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어, 잘 챙기면.
1: 그래요?
0: 네. 뭐 아무튼 네 있는데
1: 네.
0: 하지만 9267님
1: 네.
0: 이건 사고라기보단 실수.
1: 그쵸 그쵸.
0: 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나요?
1: 좋습니다. 또 이런 실수는 누구나 다 하니까요. 그쵸? 수습만 잘하면 그만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다음부터는 먼저 이제 뭐 약간 그걸 인식했다 하면 바로 빠르빠르 움직여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9267님께서 직접 뭐 이렇게 수습까지 하시는 완벽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 근데 차장님이 너무 빨랐다.
1: 그러니까
0: 이게 세상이 너무 빨라.
1: 너무 빨랐어.
0: 내가 하려고 했는데.
1: 그러니까 이게 아. 억울하거든 이 상황이. 어,
0: 너무 억울해.
1: 맞아 맞아.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9267님께는요 저희 친친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교환일기 사연 기다릴게요. 이렇게 오늘 속상했던 일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일 저희가 다 들어드릴 테니까요. 친친방 홈페이지에 교환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소개되면 선물도 챙겨드린다고요.
1: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0: 물론이죠. 또 오늘 오랜만에 또 동표 씨도 만나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하니까 진짜 뭔가 그때 우리가 네 달 전에 네. 했었던 그때가 너무 또 떠오르는 것 같고 또 추억에 젖어들면서 오늘 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6월의 첫 주가 흘러갔는데 금요일 네. 하루 또 마무리 잘하시면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0: 좋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 슈가볼의 여름밤 탓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크래비티의 형준,
0: 원진이었습니다.
1: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1998년 영화죠.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사운드 트랙에서 존 윌리엄스의 스코어 힘 투 폴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구해낸 라이언 일병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0: 자신의 가족과 함께 밀러 대위의 묘소를 찾아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당신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나는 한시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다. 당신의 마지막 말을 잊은 적이 없다.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다리 위에서 밀러 대위가 라이언 일병의 귀에 대고 속삭였던 말이 있잖아요. On it. 네. On this였죠.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잘 살아. 열심히 살아 정도로 의역할 수 있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신의 삶을 이어가게 된 모든 이들의 마음이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마지막 장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그런 마음을 한 번씩 떠올려보라는 의미로 만든 국가기념일이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6월 6일 오늘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오프닝이 되는 바로 그 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날이기도 해요.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고 그게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그 잊지 못할 오프닝 장면이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떠올리게 돼요. 현충일이 되면 6월 6일에 담긴 그 두 가지 의미가 서로 좀 겹쳐지면서 우리 각자의 밀러 데이와 우리 각자의 라이언 일병을 떠올려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해서 오늘 오프닝은 이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6: 하이엠솔루텍
4: 1544-8777
6: 아니

0: 무조 맨
1: 티어실 원샷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샷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샷
0: 무조 맨
1: 티어실 원샷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3: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린데이의 노래였습니다. 21 Guns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 사운드 트랙이었고요. 현충일 추념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21발의 조포 혹은 조총을 발사를 하죠. 바로 그 21발 거기에서 나온 노래 제목 21 Guns였습니다. 사실 매년 너무 당연하게 치러지는 행사들은 사실 그 행사의 세부 내역을 뭐 신경 쓰거나 그날의 의미를 다 살펴보진 않죠. 그래서 저도 이런 날이 되면 그래도 방송이니까 뭐라도 조금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한번 찾아봐요. 현충일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을까? 현충일은 정확히 어떤 날이라고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보면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 선열 및 전몰 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기리는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몰 장병은 전쟁이나 전투 중에 직무

수행 중에 네, 목숨을 잃은 군인. 그 중에는 특히 한국전쟁 당시에 희생된 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겠죠. 그 전몰 장병 그리고 순국선열은 뭐냐.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분. 이게 순국선열입니다. 그래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기리는 날이 현충일이더라고요. 저 솔직히 고백하는데 잘 몰랐습니다. 막연하게는 알았지만 정확히는 몰랐어요. 순국선열이란 말이 뭐지? 그걸 사전에서 찾아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죠. 그냥 막연하게 뭐 나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 정도였지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이 이렇게 좀 구분되는 개념인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이 나이가 돼서 부끄럽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화에서는 우리의 순국선열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가장 가까이는 이 영화가 있었죠. 오늘 같은 날 한 번쯤 떠올려보기에 좋은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영화 하얼빈에서 음악 준비했습니다. 기나긴 여정이라는 스코어 그리고 이어서 한 편 더 그 전에는 암살 이번에 군체의 전재현 배우가 11년 만에 영화 출연했다고 화제가 됐잖아요. 바로 그 11년 전 마지막 작품이 암살이었더라고요. 하정우 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 뭐 한두 명 죽인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얘기했더니 영화 속에 안호균이었나요? 캐릭터 이름이?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를 그래도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승우 씨가 연기하는 의열단장 김원봉 이제 그가 광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간 동지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혼잣말을 하죠. 다 잊혀지겠죠? 라고 하는 그때 영화를 보는 관객은 아니요. 당신들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게 되는 장면이었잖아요. 바로 그 장면에 흐르고 있던 음악은 드보로자 교향곡 9번 신세계 2악장 나르고였거든요. 그래서 하얼빈의 스코어와 그 암살의 그 드보로작 신세계 교향곡의 음악을 쭉 한번 이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세계 교향곡은 크리스토프 폰 도은하니가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그보르자학의 교향곡 9번 신세계 2악장 라르고 크리스토프 폰 도우나니가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영화 하얼빈에서 기나긴 여정 조영욱과 사운드 트래킹스의 음악이었고요. 신세계 교향곡 같은 거를 학교 다닐 때 뭐 음악 시간에 접하게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오가면서 들어서 선율은 다 아는데 딱 집중해서 이 음악을 들을 기회가 사실 많진 않아요. BGM처럼 흘러가는 음악인데 가끔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면 아 이래서 명곡이라는 거구나 아 곡 좋다 하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뭔가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음악에 내가 몰랐던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 저는 있더라고요. 7816번 쓰시는 분은 암스테르담에서 해리 스타일스 콘서트를 보셨다는데요. 우와. 사인 오브 더 타임스를 5만 명이 함께 부르는 광경이 정말 놀라웠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셨어요.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서 그 산드라 힐러가 이 노래를 거의 전곡으로 노래방 기계로 부르는 장면 기억하시죠? 프로젝트 헤일메리를 보신 분들 정말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 프로젝트 헤일메리에 나오는 상황들이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정말 현실이 된다면 한 뭐 50년 뒤, 100년 뒤 그때 저는 이 세상에 없겠지만 그때가 되면 호국 영령 안에는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지구를 구하기 위해 우주로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뭐 목숨을 바치지 않더라도 희생한 그레이스 같은 사람들도 한 100년 뒤에는 어쩌면 현충일에 모두가 고마워하며 그의 존재를 떠올리는 일이 있지도 않을까요? 네, 너무 멀리 나갔나요?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입니다. Sign of the Times.

프로젝트 헤일메리에서 사인 오브 더 타임스, 해리 스타일스의 노래에 이어서 영화 배러맨 사운드 트랙에서 엔젤스,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까지 영화 배러맨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뭐 느끼셨겠지만 제 목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인사드리려고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레너드 스키너드의 프리버드. 사실 엊그제 운전하다가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를 비롯해서 많은 영화에 쓰였던 이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là. 내 폰 속 네 포토 지우지 못한 번호 못 참고 전화 걸지 근데 이미 다 바꿨어 찾아가지 못해 너무 매정했기 때문에 벌써 이게 몇 번

나아갔겠지만 담배가 늘어서 많이 네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나 큰 비율 차지했었다니 쉽게 연락할 여자 많아 cause I've been living the life of the party yeah. 너는 나와 다르니까 적응 잘하겠지 아마 나보다 빨리 아마 나보다 잘 웃긴 것만 저리 깨지고 보니까 복잡한 이유는 없었어 곁에 있었지만 우리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괜히 약해진 거 시간 문제였어 문자 보낸 건 하지만 설마 네가 날 찾진 않겠지 그만 변하지

0: 속에 발단총기 위기 절정 결말처럼 언제나 같은 프로세스 딱 그 정도 뜨거웠다 식는 연애 해온도 항상 그려왔기에 함부로 치지도 못하는 설레발
1: 근데 이상해 좀 잘못된 그때 다 설레고 죽을 때
0: 평소처럼 또 머물다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생각해 내 집 앞 가게 잘못 지나치겠어 물어보고 그냥 사지 잡힐 잡힐 딱 뿌리 잘린 꽃을 앞에 감흥 없지만 이 얘기면 달지 어렌지 끼고 와서 얘기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은 매경 예쁘대 What's your time and what's your life immortal 이번 꽃도 며칠 못가 사진 찍고 버려

속에 내 모습은 아름다워. 미안해 너가 내 가시에 찔렸다면. 그냥 지나가다 보았는데 네 취향이 아니면 그냥 버리던가 해. 지지 않은 꽃은 없지만 그대 너무 빨리 졌지. 그대여 너무 빨리 가지 마요. 거기서는 부디 우리들을 찾지 마.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거리 노래방 창현입니다. 2020년 최고의 비글즈송이 역주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현 호스트 남순 성태 창현의 비글즈송 만나보시죠. 비글!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길었던 또 깊었던 우리의 시간은 천천히 저연히 멀어져 가고 열꽃처럼 비어있던 너의 흔적들도 어느새 조용히 모습을 감췄구나. 너를 안고 잠이 들던 서로를 바라보던 침대 위

멈출 줄 모르던 감정이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살다 보면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나를 가두고 있는 그 단어들을요, 딱 반바퀴만 돌려서 생각해.

생각해보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 난 왜 이렇게 예민할까 싶을 때 그 생각을 반바퀴만 돌려보면 그건 남들이 쉽게 놓치는 사소한 것까지 다 알아채는 섬세한 사람이라는 뜻일 수 있고요. 내가 너무 냉정한가 싶을 땐 그 생각을 반바퀴만 돌려보면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아줄 줄 아는 객관적인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아유 난 왜 이렇게 게으를까 하고 자책하셨다면 그 생각도 관점을 쓱 한번 바꿔보시죠. 나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를 지킬 줄 아는 여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죠. 2월 6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2월 6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에스파의 Live My Life였습니다. 아, 그럼요. 세상에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죠. 단점 누구든 다 갖고 있죠. 근데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은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지 하면은 나는 남들의 기분까지 살필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해야죠.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직장생활은 쉽지 않고 사회생활도 어렵지만 그래도 나를 가장 잘 알아줘야 하는 사람은 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마침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인데요. 토요일이지만 한 번씩은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아침 맞이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토요일은 새아침 빵글뮤직 함께하죠. 지난주 주제가 드라이브였는데요. 이상영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진짜 간만에 영디 목소리 본방사수했는데 드라이브 뮤직 선곡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저의 드라이브 플레이리스트에 바로 저장했습니다 하셨는데요. 저도 몇 곡 저장해뒀거든요. 그 노래들 아주 무한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선곡들 가져올지.

0: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는 4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레.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안전화.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빵! 빵긋 웃게 만들기도 하고 글! 글썽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개뮤직. 새아침 빵글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주제를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기억. 네, 국어사전에서 기억을 검색해보면요. 이런 뜻이 나오더라고요.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는 것. 그런 거 하면 기억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억이란 지나간 시간이 마음에 남긴 흔적이다. 기억이란 오래된 노래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이다. 여러분한테 기억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억의 정의를 다시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기억에 관한 곡들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곡은 이 곡으로 골라봤어요. SG 워너비가 2015년에 발표한 좋은 기억인데요. 내 생에 가장 좋은 기억은 바로 그대라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노래하는 미디엄 템포의 발라드 곡입니다. SG 워너비 하면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생각나죠. 그 목소리 덕분인지 가사가 마음속에 다 아프게 와닿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사랑했던 그 기억만큼은 꼭 붙잡아달라고 외치는 노래입니다. 좋은 기억, SG 워너비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올게요.

에서지 언어비의 좋은 기억 함께 하셨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엔 기억을 주제로 한 플레이리스트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따라 불렀던 노래 중에서 기억하면 생각나는 두 곡 골라봤어요. 먼저 이소라의 1996년 발표곡 기억해줘입니다. 헤어짐을 앞두고 내가 잘못한 거니? 너무 사랑한 거니? 네가 나의 마음 알겠니? 이제 나의 사랑 알겠니? 라고 외치면서도 미워하지 마, 기억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노래인데요. 노래를 부르는 이소라 씨의 절절한 목소리 때문에 마음이 먹먹해진 분들 많았죠. 이 곡은 김광진 작곡, 이소라 작사의 노래인데요. 김광진 씨가 이 곡을 너무 아껴서 1998년엔 직접 불러서 자신의 앨범에 싣기도 했습니다. 발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생 발라드로 기억되고 있는 이 노래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이 노래가 노래방 애창곡인 분들도 참 많죠. 박효신의 2005년 발표곡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까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원곡은 1996년에 박미경 씨가 불렀죠. 당시에 이 앨범의 프로듀서였던 김창완 씨가 박미경 씨의 이별을 직접 목격한 뒤에 이 곡의 가사를 쓰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누군가의 실제 경험담이 담겨있는 노래라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그럼 오늘은 박효신 씨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기억 속에 먼 그대에게 함께하고요.

이설아의 기억해줘, 그리고 박효신의 기억 속에 먼 그대까지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주엔 기억을 주제로 한 노래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이 작품을 보면서 기억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2017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코코인데요. 저도 물론 봤죠. 처음에는 아기자기하네, 귀엽네 하다가 아 코코야 제발 사고치지 마 했다가 마지막에는 펑펑 울면서 끝난다는 이 애니메이션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줄거리 알려드릴게요. 뮤지션이 꿈인 소년 미겔이 신비한 죽은 자들의 세상에 들어가서 가족의 숨겨진 비밀을 풀고 기억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줘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인생 애니메이션, 인생 영화라고 하는 분들도 그만큼 많은 명작이니까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생각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바로 주제곡인 Remember Me였죠. 특히 후반부에 미겔이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잃어가는 증조할머니 코코 앞에서 이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작품 속에서 Remember Me는 여러 버전으로 등장하죠. 오늘은 미국의 R&B 뮤지션 미겔과 나탈리아 라포르카데가 함께 부른 엔딩 크레딧 버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함께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번 주 주제는 기억입니다. 또 기억하면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죠. 넬의 2008년 발표곡 기억을 걷는 시간, 이 노래가 내 인생곡이다 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넬에게 대중적인 인기를 안겨준 메가 히트곡이자 우리나라 모던 록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명곡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곡은 넬의 보컬인 김종환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별 후의 일상적인 그리움을 덤덤하면서도 또 아프게 묘사해서 오랜 시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아, 특히 이 부분 감동적이에요.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슬슬이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에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라는 가사에서 헤어진 누군가에 관한 기억을 떠올린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곡 잠시 후에 함께하고요. 이어서 김태우의 2009년 발표곡 기억과 추억 함께하려고 합니다. 이 곡은 GOD의 멤버인 박준영, 데니안, 손호영 씨가 피처링으로 참여해서 의미를 더했는데요. 그래서 GOD 팬들 중에선 이 노래를 들으면서 GOD에 관한 지난 기억과 추억들을 떠올렸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기억이 과거의 사실이나 정보를 저장하고 다시 떠올리는 거라면 추억은 그 기억의 감정과 의미가 더해진 개인적인 경험에 가까운 거라고 하잖아요.

이 곡은 우리의 기억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사랑했던 사람과의 기억이 이제는 빛바랜 추억처럼 남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노래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내래의 기억을 걷는 시간, 그리고 박준영, 손호영, 데니안이 피처링한 김태호의 기억과 추억 듣고 올게요.

간 기억 가슴 속.

0: 아픈 기억조차 소중한 추억이 된다.
1: 내래의 기억을 걷는 시간, 이어서 박준영과 손호영, 데니안이 피처링한 김태우의 기억과 추억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엔 기억에 관한 노래들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슴 아픈 발라드 한 곡 준비해봤어요. 드라마 호텔 델루나 OST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죠. 거미가 부른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중에서도 주인공인 장만월과 구탄성의 가슴 아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대로 녹여낸 곡이라서 들을 때마다 드라마 속 장면들이 스쳐 지나간다는 분들 참 많았죠. 시간이 흘러도 어떤 모습으로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노래하는 이 곡 잠시 후에 함께할 거고요. 이어서 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련해지는 곡이죠. 잊지 말기로 해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원곡은 1989년에 장필순과 김현철 이 두 사람이 함께 불렀고요. 이후에도 이문세, 이소라가 리메이크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2010년엔 성시경, 권진아 이 두 사람이 세련된 편곡으로 재탄생시켰어요.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서로 아름다웠던 날들을 가슴에 묻고 잊지 말자고 다짐하는 노래라서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따라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성시경과 권진아 버전으로 함께 할게요. 잊지 말기로 해 듣고 오시고요. 그 전에 이 곡부터 같이 듣겠습니다. 거미의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듣고 있나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6: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9: 잠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이번 주엔 기억을 주제로 꾸려봤습니다. 끝곡은 이 곡으로 골라봤어요. 나얼이 2012년에 발표한 첫 솔로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이죠. 바람기억인데요. 이 노래는 시간이 흘러서 기억이 희미해졌다 해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순간은 웃으며 떠올릴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어서 듣고 있으면 슬프지만 동시에 또 위로가 되는 곡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 기억에 후회하기보단 희망을 갖고 앞으로 걸어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이 노래에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억도 언젠간 여러분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가수 우즈 씨가 친구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굳이 데이를 갖는다고 해요. 굳이 거기까지 가서 밥을 먹어야 돼? 이런 싶은 것들을 굳이 해보는 건데요. 낭만을 찾으려면 귀찮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굳이 데이를 만든 이유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나이가 들면서 가던 곳만 가고 먹던 것만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그 익숙함 때문에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 오늘 토요일 주말이잖아요. 닭갈비 먹으러 춘천까지 갈 수 있잖아요. 순대국밥 먹으러 부산까지 갈 수 있잖아요. 아, 근데 부산에는 순대국밥이 아니고 돼지국밥입니다. 그동안 귀찮아서 미뤘던 위시리스트, 오늘만큼은 굳이 하나쯤 해보시고요. 낭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6월 6일 토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첫 곡 프로미스 나인의 Feel Good 듣고 오셨습니다. 아, 구지데이 좋죠. 구지데이가 우즈 씨가 이제 친구들이랑 해서 이제 조금 다시 핫해진 거지만 원래도 있었죠. 구지데이를 만들자 하는 모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친구들끼리 결이 또 다 맞진 않잖아요. 근데 굳이 그 친구를 위해서 한 번씩 해주는 이런 모임들이 조금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낭만인 것 같아요. 그 정말 쓸데없다 생각하는 것을 함께 해주는 것. 그래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함께거든요. 함께예요. 혼자서 하면은 낭만이 좀, 뭐 제 생각입니다. 좀 인정받지 못한 낭만이 자꾸 쌓이면 더 외롭고 더 나중에 좀 많이 놀릴 것 같아. 근데 이 필요 없음, 굳이 하지 않아도 됨을 기꺼이 누군가 같이 해서 그 시간을 공유한다면 이게 낭만이 되는 것 같아요. 굿모닝 FM이 그런 낭만적인 시간은 아니겠죠, 여러분? 굳이 안 들어도 되는 시간 듣는 거 아니겠죠? 들어서 좀 효율적인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 낭만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이런 토요일은 굳이 안 들어도 되는데 와주신 여러분들 낭만이 우리 함께 낭만적인 시간 보내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오늘은 근데 이 구지데이보다 사실 더 중요해요. 6월 6일이니까 기꺼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가지고 그 순간 희생과 헌신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공부하고 찾아보고 알아야 이 마음이 진심이 되니까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도 뭐 중요합니다만 내가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조금 찾아보고 공부하는 시간도 되어보는 날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시간 낭만과 예, 효율 두 가지 다 챙기겠습니다. 열심히 달려봅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의 소중한 100원이 담긴 긴 문자, 사진들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100원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는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함께해요. 깨는 김에 역사 1주! 지난 수요일 6.3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90년대까지만 해도 진짜 부정선거, 대놓고 부정선거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 부정선거 역사 하나씩 짚어주신다고 하고요. 3, 4부는요. 위클리 굿모닝! 한 주간 굿모닝 FM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 문자와 신청곡 더 만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인 1000번은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10: 4만원
7: 재고관리
8: 이카운트 ERP
7: 4만원 생산관리
10: 사업성도
11: 함께해요.
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1: 이카운트
7: 가입비 부가세 별도.
1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2: 아하.
1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1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6: 코리아 트렌치
15: 코리아 트렌치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여러분들 거금 100원이나 들여서 보내주신 긴 문자들 그리고 사진들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100원의 행복, 행복하다. 첫 번째 행복 만나봅니다. 0007번님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에 눈뜨자마자 투표 완료해서 인증합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고 행복하자요 하시면서 인증샷 딱 남겨주셨는데 근데 이게 좀 위험하게 손가락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손가락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엄지척을 하셨는데 혹시나 이게 또 비밀투표예요. 메시지처럼 보일까 봐 걱정을 합니다만 아닌 건 느껴져요. 아닌 건 느껴져. 기분이 좋다라는 뜻이죠. 잘하셨어요. 행복하시죠? 이게 국민의 권리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의무 같기도 해요. 또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서의 상쾌함 이런 거 진짜 좋죠. 2712번님이 아이들과 함께 시상식에 참석해서 좋은 부모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는 순간 기쁨도 컸지만 앞으로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이 먼저 떠올랐어요. 늘 제 곁에서 웃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상의 의미를 잊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줄에서 진짜 좋은 부모이신 게 느껴져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겠다. 모든 엄마 아빠는 또 엄마 아빠가 처음인 경우가 많은데 같이 성장하는 거죠. 멋지네요. 저도 배웁니다. 행복하시죠? 축하드려요. 9777번님 테디 대박 사건이 있어요.

20년 지기 친구가 주말에 인밍아웃을 해서 제가 예비 이모가 되었습니다. 임신한 걸 공개해버렸지 뭐예요. 너무 기쁘고 감동적이어서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아기 이름을 뭐야 태희라고 지을 거라고 하던데 알고 보니 태희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손태희? 오. 그래서 너 태희님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친구가 핸드폰 배경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태희님 사진이 있다. 태희가 너무 좋아서 태희님 노래로 태교를 하고 있대요. 제 친구의 아기가 태희님같이 키 크고 노래 잘하고 멋진 사람이 되길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엄마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지안아 하트 하셨어요. 어, 지안 씨 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조금 부담되긴 하는데 태희라는 예, 태명을 지어주셔서 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예, 나중에 왜 나 태희로 했어? 라고 엄마 아빠한테 투정 부리지 않게 제가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아, 건강하게 순산하실 때까지 저 응원 드릴 거예요. 행복하시죠? 행복하다. 이모가 된 것도 이렇게 행복한데, 그죠? 자, 이쯤에서 지아님과 태희를 위해서 태희의 끝사랑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7375번님의 신청곡이에요. 백예린의 산책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백예린 산책 들으셨어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테이의 끝사랑이었습니다.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100원의 행복 계속 이어갑니다. 봄이 이제 다 지났어요. 그죠? 여름이 이제 어느덧 됐는데 날씨가 뜨거워지기 전에 마라톤 대회 많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요즘 취미로 달리시는 러너분들 많잖아요. 굿모닝 가족들도 러너들 많았습니다. 열심히 달리셨어요. 2445번님이 러닝하면서 굿모닝 FM 들어요. 테디 굿모닝 하시면서 아, 또 러닝 아이템들 또 예쁘게 자랑하시려고 보내신 거죠? 워치까지 이렇게 다 있는 거 보니까 예쁘네요. 예, 함께 저도 뛰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상쾌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아, 행복합니다. 0210번님이 아침마다 러닝메이트 굿모닝 FM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남편과 함께 달리기 위해 제주도까지 날아왔습니다. 오늘도 라디오 들으며 해변도로 완주 성공할 거예요 하시면서 지난 주말에 제주 김녕 해수욕장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가 있더라고요. 제주 빵빵런이라고 거기 또 참여를 하셔가지고 인증샷 보내주셨는데 멋지네요. 또 부부가 함께 뛰는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해요.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2961번님 울산에 고래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참여하러 왔습니다. 저는 하프 마라톤 신청을 했고요. 아내와 초삼 아들도 5km 신청해서 같이 오려고 했는데 무더운 날씨 때문에 아내와 아들은 결국 뛰지 않고 집에 있기로 해서 갑자기 혼자 울산에 온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하셨는데 어우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죄송합니다. 고래 마라톤이 있대요. 수민 작가 고래 마라톤 알아요?

저도 이제 수민 작가도 울산 출신이라 저희가 살 때만 해도 고래는 뛰지 않았거든요. 근데 고래 마라톤이 생겼네. 야. 울산에서 무슨 뭐 수영 이런 거는 했었어. 바다 수영 뭐 이런 걸 했었는데 마라톤 대회, 야, 좋은데요. 울산 태화강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입니다. 태화강 뛰기 좋죠. 아유, 어때요? 그 혼자 다녀오셨는데 행복하셨죠? 예, 말하지 마세요. 예. 9438번님이 지난 일요일에 의정부 사패산 자락에서 낙상 사고가 있어서 소방청에서 헬기로 긴급 이송하는 걸 봤어요. 안전한 산행은 필수예요. 소방청 분들도 너무 고생 많아요. 유유 하시면서 소방청 헬기 사진을 또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러닝 뭐 등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뭐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얼마나 높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녀오는지가 1번인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늘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행복하세요. 얼른 나으시고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예, 김지현 쌤 만나겠습니다. 바다의 Find the Way 예, 띄워드리고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시작할게요.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끌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1: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1: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1: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1: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본인 코너 말고는 전혀 관심이 없죠. 자기에는 정말 최고치입니다. 역사학자 김지현 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입니다. 예.
0: 휘준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는데
1: 예예.
0: 어떠셨어요, 케미?
1: 아, 뭐 역사 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0: 어.
1: 네, 그래서 뭐 일단 졸지 않고 진행했다는 거에.
0: 아, 대한. 맞아 맞아. 네, 아, 저보다 나은 것 같았어요.
1: 네, 감동. 네. 감동이 좀 있었죠. 아, 눈을 계속 마주치시더라고요. 어. 그다음에 계속 어떤 그 대본에 없는 질문들도 중간 중간 이렇게 던지시고.
0: 예.
1: 아,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진행 부담스럽더라고요.
0: 아, 그래. 왜 들통날까봐?
1: 아니요. 그냥 좀 부담스러웠어요.
0: 아, 그랬어요?
1: 예예예. 예.
0: 왜냐면 재원 쌤도 이게 라디오로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재원 쌤이 아이 컨택을 진짜 잘하세요.
1: 그렇죠. 눈만 보면 삽니다.
0: 저는. 눈만 보면 돼요, 진짜로.
1: 네.
0: 그래서 약간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어떤 작은 강아지 같은 눈망울로.
1: 아, 개요?
0: 강아지라고 했잖아요.
1: 아, 예예예. 예, 예.
0: 작은 강아지 같은 눈망울로. 그렇죠. 초롱초롱 보시기 때문에 안 바라볼 수가 없어요.
1: 아, 그렇죠.
0: 휘준 아나운서는 또. 네. 제가 아는 휘준 아나운서는 누가 그렇게 바라보면 또 피하지를 못해요.
1: 아, 착해서.
0: 그러니까 둘 다 계속 계속 보게 되는 거야.
1: 아,
0: 눈싸움처럼 서로.
1: 아, 그렇구나.
0: 피하면 예절이 아닌 것 같아서.
1: 그러니까
0: 저처럼 무심하게 한번 피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휘준 아나운서 그거 보고 있으면 계속 자기도 이렇게 보여.
1: 그렇죠.
0: 잘못 만난 거죠.
1: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키가 저랑 약간 비슷하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0: 둘이 싸우겠네요.
1: 네.
0: 서로 더 크다 하겠네요. 언어 유희 코너는 아예 안 들으셨더라고요, 평소에.
1: 아니요, 들었어요.

0: 그 코너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어화둥둥 내 사랑 한글.
1: 아 예.
0: 이거는 어디서 나온 코너예요?
1: 아 뭐 한글 코너 하는 거는 알고 있었어가지고 뭐 맞춤법 검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0: 어.
1: 예예. 예, 뭐 그래서.
0: 검사는 하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0: 잘못 쓴 것을 좀 유의해서 쓰자.
1: 아 그러니까.
0: 정도인데.
1: 예. 뭐 그거나.
0: 예. 야. 전민기 총장님 아시죠?
1: 아 민경 당연히 알고 있죠.
0: 그러니까 민기 총장님이 친하잖아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예.
0: 민기 총장님이랑 월요일마다 네. 미국 공신처럼 처음부터 했는데.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코너 이름 아시잖아요.
1: 민기 형이 하는 거요?
0: 예.
1: 아 알죠.
0: 하나, 둘, 셋.
1: 유행 주식 회사인가? 유행 뭐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뭐였죠?
0: 유행 주식회사.
1: 뭐 유행 주식회사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0: 예.
1: 유행아 어서와 뭐 이런 건가? 어서와 유행은 처음이지 뭐 이런 건가?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0: 아 근데 근데 네. 우리 회의할 때 네. 우리 선생님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유행 본부예요.
1: 아 유행 본부. 아 그래. 아 생각났어요.
0: 아, 유행 본부인데.
1: 아, 유행 본부. 오케이.
0: 어서와 유행은 처음이지가 더 잘 어울려.
1: 아 오케이.
0: 전민기 총장님 그 처음인 유행을
1: 아, 그렇죠.
0: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그 소개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런 유행이 있구나 이렇게.
1: 어 그렇지 그렇지.
0: 어서와 유행은 처음이지.
1: 어서와 유행은 처음이지.
0: 이거 좋다.
1: 에이.
0: 언어 유희도 어화둥둥 내 사랑 한글.
1: 아 얼마나 좋아요.
0: 뭔가 BGM 제가 지금 5분 만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니 한글을 좀 이렇게 알리는 아름다운 한글을 알리는 어화둥둥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0: 네. 저희 회의할 때 모이세요.
1: 예예예. 불러만 주시면
0: 아이디어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이거는 괜찮죠?
1: 아
0: 코너 제목.
1: 아 괜찮죠. 입에 쫙쫙 붙잖아요.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이거가 안 되더라고. 휘진 아나운서가 일주 이게 안 되더라고.
0: 아, 그 발성 어려워요.
1: 네 이게 안 되더라고.
0: 그 발성하고부터 제가 노래를 잘하게 됐어.
1: 아니, 뭔가 소개를 코너 소개를 하는데 기분이 축 처지면서 시작했어.
0: 아 그게 좀 하나 아쉽지. 네.
1: 역사 일주 이러다 가더라고. 에이 그러면 일주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0: 일주 이렇게
1: 그렇게 가야 되는데.
0: 아, 그렇지. 해줘야지. 자 깨는 김에 역사 일주.
1: 아 좋잖아요.
0: 네. 나 조련당하는 느낌이네.
1: 예예예. 예.
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래야 돼요.
1: 아 그럼요.
0: 예, 본격적으로 합니다. 어떤 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이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0: 예.
1: 6.3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0: 있었죠.
1: 다들 갔다 오셨죠?
0: 다녀왔죠.
1: 예.
0: 아 다녀왔죠.
1: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약간 그 이분법적 공식이 있다고. 사전 투표는 젊은 친구들. 40대 이상은 이제 본투표 때. 그래서 저는 본투표 때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예예. 예, 예.
0: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떤 작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 예.
0: 편견이죠 편견.
1: 그냥 편견으로 가득해요.
0: 가득해요.
1: 이분법 세상이 흑백이에요.
0: 아
1: 아직까지도 칼라 TV로 못 넘어온 분.
0: 그렇죠.
1: 네,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0: 흑과 백 그렇게 칼라가 네. 없더라도 네. 중간에 회색도 있고.
1: 그러니까.
0: 예 그레이도 여러 가지 짙은 그레이 같은 것들이 다 있는데 네. 극적으로 이렇게.
1: 그 너무 극적이었어요.
0: 예.
1: 예 네, 아무튼. 그 선거를 맞이해서 굉장히 이번에는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죠. 공정한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이 됐지만. 과거에는 사실 지금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비민주적 성격의 부정선거가 꽤 많았는데요.
0: 이거 예민한 또 단어네요.
1: 예, 예. 오늘은 진짜 부정선거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봐야 지금 선거가 얼마나 다른지
1: 그렇죠.
0: 느껴볼 수 있는 거니까 과거에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승만 정권 시기의 부정선거입니다.
0: 3.15 부정선거 이건 뭐 사건이죠.
1: 네. 네. 근데 3.15 부정선거 이전에도요.
0: 이전에도
1: 부정선거가 약간 상수처럼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상수처럼.
0: 무슨 선거가 있었지 그 전에?
1: 일단 근데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면 이제 1960년이잖아요.
0: 예.
1: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부가 수립된지 그 12년이 된 거거든요. 근데 12년 전이다라고 하면 1948년이겠죠. 48년에 처음으로 선거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정한 선거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단 개념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부정한 거고 어떤 게 올바르게 선거를 진행하는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일단 유권자들도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 압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하게 치러질 거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돈을 받거나 선물을 받는 게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잘 없어요.
0: 왜냐하면
1: 네.
0: 저는 이제 199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1: 네네.
0: 국민학교죠.
1: 네.
0: 반장이 되려면
1: 아 그렇지.
0: 일단 반에
1: 햄버거
0: 친구들한테 뭐 간식을 돌립니다.
1: 네, 햄버거.

0: 하나씩 볼래.
1: 이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어요. 네.
0: 왜냐면 이제 초등학생이면 이제 처음 그걸 해보는 거니까.
1: 그게 90년대인데. 네. 90년대보다 이전인 이 네. 60년, 뭐 네. 50년 이때는 아
0: 몰라요.
1: 진짜 말할 수도 없을 정도였겠죠. 네.
0: 그래서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유엔에서 감시단이 꾸려져요. 한국은 부정한 선거를 할 것이다.
1: 그렇지.
0: 라는 생각에서 감시단이 꾸려지지만 부정한 선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축적되어 있었던 노하우들이 또 쌓여요. 축적되는.
1: 예.
0: 부정 선거의 그 모든 노하우가 총집결된 종합 선물 세트가 1960년 3월 15일 날 이제 터지게 되는 건데
1: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0: 일단 기본적으로 예. 선거가 시작되기 이전 그 3월 15일인데 부정 선거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이미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1: 아 3월에 투표인데 네. 1월부터 뭐가 부정이 시행이 되고 있었나?
0: 네. 이미 부정이 시행됩니다.
1: 아 진짜?
0: 일단 뭐 하나가 걸려요.
1: 뭐가 걸려요?
0: 그 이때 자유당 정권 시절이잖아요.
1: 자유당
0: 정권 시절에 자유당에서 이 선관위가 있는데
1: 예.
0: 자유당에서 투표 용지를 6천만 장을
1: 아 당에서 자체적으로?
0: 자체적으로 6천만 장의 선거 그 투표 용지를 미리 뽑아요. 근데 예. 그게 걸려요.
1: 당연히 걸리죠.
0: 당연히 걸리겠죠.
1: 당연히 걸리죠.
0: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거 왜 뽑았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 투표 아직 선거하는 방법 잘 모르실까봐 한 세 번씩 정도는 전 국민이 연습을 해봐야 된다.
1: 아 연습장을 만들어주셨구나.
0: 네, 연습장을 만들어줘서 연습을 한 번 세 번 정도는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지만 사람들은 다 알죠. 이거 부정선거 미리 표 찍어놓으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미 한 한두 달 전서부터 민주당 참관인들이라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 있습니다. 이거는 참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들 그 투표하러 가보시면은 그 정당마다 그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1: 예.
0: 그분들이 이거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선거가 혹시 부정하게 이루어질 거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민주당 쪽의 참관인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1: 아이고.
0: 못 들어가게. 근데 이게 다 돈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폭행. 감금.
1: 아, 그냥 강제로.
0: 납치.
1: 강제로.
0: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만
1: 아, 여기까지가요? 아,
0: 원래는 넘어가면 안 되지만 이 시절에는. 그런데 살해까지로 좀. 그래서 참관인들을 일단 매수를 해요. 그다음에 사전에 동네마다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할 거잖아요. 근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구 뽑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아, 저는 민주당 뽑을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투표를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1: 와.
0: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참관인들이나 민주당 쪽으로 표가 갈 것 같은 사람들을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1: 예.
0: 두 번째는 6천만 장 뽑아놓은 거 어떻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래서 이거를 이기붕 이승만으로 그 도장 찍은 거를 미리 그 투표함에 40%를 채워놓습니다. 40%를 채워놓고 이걸로도 혹시나 민주당 표가 나올까봐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3인조 혹은 5인조라는 이름으로 투표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를 편성해요.
1: 예.
0: 조를 편성을 하고 그 3명 5명이 뭉쳐가지고 같이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한테 보여줘야 돼요.
1: 뭐야 비밀 투표는 아니네.
0: 아 비밀 투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 비밀 투표 같은 거 없어요. 이승만 이기붕으로 제대로 투표가 됐는지 검사를 받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전하게 투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불안해요. 혹시나 선관위 직원이나 그 다음에 3인조 5인조가 뭉쳐서 민주당 표를 또 찍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개표 부정도 일어납니다.
1: 아이고.
0: 개표 부정의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일단 민주당 쪽으로 찍혀져 있는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인주를 손가락에 묻혀요. 그리고 여러 곳에다가 그 인주를 묻혀. 그럼 무효표가 되잖아요.
1: 와.
0: 그리고 날립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표라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100장씩 묶어요, 표를. 첫 장이랑 마지막 장만 그 자유당 표예요. 안에는 민주당 표야. 그런데 선관위 직원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 위에 자 보세요. 이승만 돼 있잖아요. 아래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승만 이기붕 돼 있잖아요. 안에 100장 다 같은 거니까 통과.
1: 이렇게 모아놨어요.
0: 네. 그리고 넘기면 이 100장이 다 자유당 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표 부정.

0: 지역까지.
1: 야, 이걸 뭐 왜 하는 거야?
0: 이런 식으로 하면 특정 지역구에서는 자유당 후보에 표를 얻은 퍼센테이지가 120% 넘어가 버려요. 많은 데는 140.
1: 100을 넘어가 버려.
0: 예, 여기 유권자가 만 명인데 14,000명이
1: 야.
0: 14,000명이 자유당으로 그 표가 가는.
1: 야.
0: 이런 상황까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이 부정선거의 종합 선물 세트가 3.15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이게 심지어 걸렸어요. 3월 15일 날에 걸렸고 아니 3월 15일 이전부터 걸렸지만 3월 15일 날 민주당이 선거를 포기해버리고 우리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이거 그냥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4월 19일까지 부정합니다. 우리는 부정한 선거를 한 적 없다고.
1: 어머나.
0: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4월 말이 됐을 때에서야 이승만 전 대통령이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서 이 4.19 혁명이 마무리되고 이제 선거를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공화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1: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해. 네.
0: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1: 상상을 못할 정도로.
0: 네.
1: 권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0: 네.
1: 이쯤에서 깜짝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0: 네. 오늘은 특별히 선거와 관련된 용어를 맞히는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작가님이.
1: 그래요?
0: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나갔는데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갔다. 이거 오답률 95%.
1: 아이,
0: 몰라요.
1: 아, 사람들 몰라.
0: 아니 몰라 이거 주관식으로 나가면.
1: 알지.
0: 본인도 모르니까 낸 거예요 이 문제.
1: 아, 그런 거야?
0: 예. 자 객관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일 기준으로만 18세 이상이면 모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보기도 어려운데. 1번 유권자. 2번 채권자. 3번 실권자.
1: 야.
0: 어려워요.
1: 어렵네요 오늘.
0: 아 이거 너무 어려워.
1: 어려워 어려워.
0: 네.
1: 힌트 부탁드립니다. 힌트.
0: 힌트요?
1: 예.
0: 힌트? 아 이걸 힌트로 어떻게 내지?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아마.
1: 알겠습니다.
0: 아마도. 알아서 찍으세요. 아이 뭘 그렇게 어렵다고 이 문제. 예.
1: 정답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보내시고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준비할게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멤버 중에 유관 씨라고 있어요.
0: 또.
1: 그러니까 유관 씨니까 아드님이니까 유관차.
0: 아.
1: 블락비 바스타즈 품행제로 듣고 올게요.

0: 블락비 파스타즈의 품행제로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함께하고 있는데요. 복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은 바로 1번 유권자입니다.
0: 정답 맞추신 분 중 5번 뽑아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우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박정희 조건 시기의 부정선거입니다.
0: 자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1: 네.
0: 60년대 이제 총가요 그러면?
1: 60년대 이게 두 번째 선거 1967년에 이루어진 선거인데 요거 굉장합니다.
0: 굉장해요.
1: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은 3.15 부정선거만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때를 부르는 용어도 있어요. 6.8 부정선거라고 보통 부릅니다.
0: 6.8
1: 실제로 이때 당선됐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 8명인가 10명이 채 안 되기는 하는데 당선되신 분들 무효 처리됐어요.
0: 오.
1: 그리고 이때는 이때 신민당이죠. 야당에서 엄청 크게 저항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부정선거인데 좀 잊혀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이후로 이거를 인정하는 성명서까지 내거든요.
0: 예.
1: 부정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그냥 사람들 그 기억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정도의 부정은요. 90년대 초까지도 계속됩니다.
0: 아 심각하네.
1: 근데 3.15 부정선거 때보다는 한 단계 진화가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골적인 금권선거가 그 다음에 관권선거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관이 개입하는 금권 관권선거가 고착화가 돼버려요.
0: 하하.
1: 아니 이게 인간이 이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이제 모두가 받아. 우리가 이제 지금 선거 기간이에요. 선거 기간인데 작가님 두 분 세 분도 받고 여기 PD님들도 받고 테디도 돈을 받았대. 돈을 받았대 소문이 돌 거 아니에요. 누가 돌아서 돈 주더라. 현금을 주거든 현금.
0: 예.
1: 그러면 저도 전 아무리 양심을 지키고 싶지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일단 모두가 받았으니 나도 일단 바꿔보자의 마인드.
0: 나는? 이런 생각.
1: 나는 왜?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돈이 돌아요. 돈이 돕니다. 그러면 경제가 선거철만 되면 활성화가 돼.
0: 야.
1: 돈이 도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이게 부정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잘 못하게 돼요. 그리고 관권 선거까지 개입이 되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되냐면 공무원들이 동원됩니다. 장관에서부터 장관 국무위원들부터 말단 행정직원들까지 모두가 동원이 돼가지고 이 그 부정선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0: 예.
1: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67년 선거에서 당시에 이제 공화당은 3분의 2 이상을 무조건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요때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개헌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개헌이냐? 삼선 개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는 삼선 개헌을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하는 일단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공화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부정한 선거를 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부정선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권, 관권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공무원들이 창간인들을 협박하거나 이것도 똑같아요.

0: 3.15 부정선거 때랑 비슷하게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 다음에 미리 기표된 표를 만들어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까지도 매수를 합니다.
1: 어머어머.
0: 그리고 이거는 참 좀 치사한 어떤 그 방법인데 예. 선거운동을 방해해요. 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냐. 야당이 선거 이제 지지 연설을 하거나 이런 걸 날짜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돈을 쫙 풉니다. 돈을 준비를 해요. 봉투를. 그 다음에 야유회에 가자 그래요.
1: 어머.
0: 동네 사람들한테.
1: 싹 없어지게.
0: 네. 와. 이 동네가 싹 비게. 그래서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 선거운동 자체를 못하게끔. 근데 이걸 어디서 하느냐. 관에서 합니다. 관에서. 그 아니도 군청이나 공무원들이 일선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서 유원지로 놀러 가는 행위들.
1: 야, 참.
0: 이런 것들을 이제 행하고 개표 부정에까지도 3.15 부정선거랑 비슷한 형식으로 치러졌었던 선거가 1967년에 있었던 6.8 부정선거의 어떤 진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 예. 야, 이 뭐 부정선거 하면 이 정도는
0: 이 정도는 해야지 이제 부정선거예요. 네.
1: 일단은 네. 여기까지 듣고 쉬어갈 겸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1: 굿모닝 FM태입니다. 깨는 김에 역사 1주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네. 이어서 이제 부정선거의 역사를 네. 만나볼 건데
0: 네.
1: 아 근데 좀 씁쓸하긴 하네요.
0: 씁쓸하죠. 네. 예. 이게 90년대까지 있어요.
1: 그러니까.
0: 예. 90년대까지 있고 아유, 그 90년대 초반 정도를 기억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1: 예.
0: 또 돈 받았었던 이야기들 되게 자연스럽게 해요.
1: 아 동네에 있을 때 투표하기 네. 전에.
0: 예. 그리고 이거 이번 선거에서도 걸렸습니다.
1: 어 맞아.
0: 어떤 지방이라고 제가 특정 지방을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작은 동네들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돼 있기 때문에 올해도 주겠지? 라는 생각을 유권자들 하게 된다.
1: 아이 참.
0: 요거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부정선거는 진짜 무조건 근절을 해야 됩니다. 내일도 계속 이어지나요?
0: 아 이제 67년이에요.
1: 네,
0: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1: 예.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쌤 내일 봬요.
0: 네 감사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우리는 참 이중적이다. 심리학자 최인철 교수가 쓴 글인데요. 당신이 약속 시간을 안 지킨 건 무책임하기 때문이고 내가 늦은 건 차가 막혔기 때문이다. 당신이 내 생일을 잊어버린 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고 내가 당신 생일을 깜빡한 것은 실수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잘못을 하는 것이고 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당신은 진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한 말을 한 거고 나는 그냥 무심코 말이 잘못 나간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자주 이런 식이다. 좀 찔리죠?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0: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살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9: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3: 하이엠솔루텍
1: 1544-8777.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의 주간 요약 타임 한 주간의 하이라이트를 쏙쏙 뽑아 소개해드립니다. 위클리 굿모닝

일주일 마무리를 위한 필수 코스예요. 지난 한 주간 굿모닝 FM에서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되짚어 볼 거고요. 평일에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웠던 여러분들의 귀한 문자들 최선을 다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휴가 일주일간 떠났었는데 곽정은 교수님께서 월요일날 맡아주셨고 허한나 씨가 이제 화수, 김나진, 목금, 토일, 이휘준 이렇게 아 든든한 라인업으로 스페셜 DJ를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일주일 잘 쉬고 이번 주에 돌아왔거든요. 오랜만에 테디로 함께하니까 우리 굿모닝 가족들이 또 뜨겁게 반겨주셨습니다. 9620번님이 우와 테디다! 익숙한 이 편안함 감사합니다. 3907번님 테이 목소리가 그리웠답니다. 7154번님 보고 싶었어요. 라디오 듣지도 않던 남편도 테디 언제 오냐고 찾더라고요. 2855번님 지난주는 대환장 파티. 원래는 7시 40분 우리 집 알람으로 라디오를 켜는데 테디가 돌아온 이번주는 6시 40분부터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나 어머나. 6168번님이 꺄 다신 휴가 가지 마세요. 후후후후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사연도 있고 예 스페셜 DJ 마음에 들어서 좀 더 휴가 있다 오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다 읽습니다. 저는 다 읽어요. 다 찾는다는 얘기야. 너네 진짜 딱 기다려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5523번님의 신청곡 비스트의 일하러 가야 돼 듣고 이어갈게요. 에이 I gotta go to work, but I can go.

0: 비스트 일하러 가야 돼 듣고 왔어요. 굿모닝 FM 주간 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굿모닝 FM에 유달리 사투리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요즘 또 사실 연예계 트렌드가 경상도 사투리가 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이제 너튜브까지도 그 원희 씨랑 거제 그리고 경주 뭐 이런 컨텐츠들이 좀 핫해지면서 사투리가 핫하긴 해요. 저희도 이제 좀 했는데 화요일 로테이션 퀴즈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은지 씨의 부산 사투리 연기가 이제 문제로 나왔었는데 제가 울세이너이니까 울산 사나이도 빠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투리 좀 썼는데 그 파티 현장 듣고 올게요.
1: 근데 솔직히 말하면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좀 사투리는 좀
2: 그렇죠.
1: 다른 거죠.
2: 어, 네,
1: 저는 좀 약간 비교하자면 쌈디 오빠가 그 타방사에서도 쌈디 오빠를 한번 붙었어요. 어. 근데 네가 그렇게 성격이 들어오니까 이마가 그래 벗겨지지. 어? 아, 뭐 아니, 이런 거 좀 산호 쪼개 먹자.
0: 니 너무 세다. 야, 너무 세다. 발음도 너무 야 누나 같다. 야, 맘, 마노 아침 밥 먹나? 안 먹으면 좀 단디 챙겨라 좀. 아이고 몸 좀 챙겨라. 근데 막 굿모닝 FM 들어줘가지고 막 억수 고맙대. 알제 내 마음. 알제 모른다고 엎드려 봤죠. 또 아까 사투리 어색하다고 하셔가지고 예 다시 한번 부산 사투리로 힌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 힌트 갑니다. 마 피디 양반. 아, 잘 안 되는데. 정답송 더. 네? 정답송 또 좀 일로 더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조현주님이 어? 서울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 따라하는 것 같아요. 후후후. 4536번님이 테이 일마 이거 서울놈 다 됐네. 5210번님이 어색하다 어색하다 테디 뭔가 어색하다 의아노. 7185번님이 울산이랑 부산이 사투리가 많이 다른가 봐요. 크크크크. 이현진님이 테디는 이제 서울에서 산 세월이 더 오래됐다니 울산 출신은 서글퍼요 유유 하셨는데 아 그러세요? 왜 서글퍼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뭐예요? 어색하죠. 왜냐면은 그 지금 뭐냐면 제가 말투랑 억양은 사투리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말하는 표현 방식이 이런 게 없어요. 예, 표현 방식이 뭐 많이 들어라 뭐 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 뭐 그죠? 수민 작가? 이런 거 없잖아요. 일단 안 물어. 안 물어요. 잘 안 물어요. 그냥 뭐 뭐하노 군꼬댕이랑 빈정될 때 빈정될 때 이제 물죠. 오늘 밥도 안 묻나. 아따 히발이 없노. 이렇게 할 때만 얘기하는 거지 뭐 보자마자 어 밥 묻나 뭐 이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정한 문화 자체가 없으니까 다정한 걸 사투리 하니까 어색한 거지. 여러분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뭐 아나? 알고 얘기하는 거가 지금. 수요일은 지방선거 날이었습니다. 굿모닝 FM도 지방선거 특집으로 함께했는데 모범 민주시

시민인 굿모닝 가족들 투표 인증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7648번님이 고3 아이의 인생 첫 투표와 함께했습니다. 공보물도 같이 보면서 신중히 골랐답니다. 하셨어요. 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읽으면서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될까? 우리의 힘듦을 좀 이해하고 있는 후보자가 있나? 뭐 이런 거 챙겨보는 건 너무 성숙한 시민의식이라 예, 멋진 것 같습니다. 8171번님이 테디 저는 딸하고 투표 마치고 같이 뮤지컬 램피카 보러 가요. 뮤지컬 램피카는 지금 뭐 노래 잘하는 여자 뮤지컬 배우들이 다 거기 지금 포진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독특한 예술 생활을 예술 작품을 보였던 램피카의 일대기가 나와 있는 뮤지컬 저도 보러 가고 싶은데 아 시간이 안 되네. 예, 좋겠습니다. 8803번님이 145일 된 아기 데리고 투표 다녀왔어요. 아직은 투표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민주주의란다 하며 보여줬습니다. 후후후 잘하셨어요. 8169번님이 민주주의의 꽃 선거날 투표 완료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즐겁게 보냈습니다. 1201번님 제 몸에 있는 지방도 투표해서 근육으로 뽑고 싶어요. 이거 펀치라임이 지금 몇 개야? 지방, 근육, 예, 뽑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증 남겨주셔서 든든한 대한민국의 예, 국민들이 우리 애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4875번님의 신청곡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OST예요.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들을 거고요. 6250번님, 3824번님의 신청곡 악뮤의 소문의 낙원 이렇게 두고 듣고 올게요.

0: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OST 미도와 파라솔 슈퍼스타 그리고 이어서 악뮤의 소문의 낙원까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주간요약타임 위클리 굿모닝 이어가볼게요. 위클리 굿모닝 MVP 뽑겠습니다. 6월 첫째 주 MVP는요 바로 화요일 반반한 퀴즈 참가자 양재영님입니다. 축하드려요. 생일날 이제 전화 연결이 됐는데 너무 아까웠어. 이게 얼마나 아까웠냐면 1번 문제를 틀렸는데 내리다 정답을 맞췄어요. 만점 될 뻔했는데 1번을 틀려가지고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너무 아까워. 와 이런 적은 처음이라가지고 애기들 목소리도 너무 귀여웠죠. 잠시 듣고 올까요?
1: 엄마가 지금 나와줘. 말해봐.
0: 어휴 귀아파. 안녕하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생일날 퀴즈 도전하러 왔습니다. 맞점 야호.
0: 반가워요. 아 생일이에요 생일.
2: 아 네 제 생일이고 이제 딸애가 지금 수빈이가 해줬어요.
0: 아 수빈이 목소리 네. 엄청 씩씩하다. 수빈아 네. 멋지다야 수빈아. 더하기를 하자. 37 더하기 63은
2: 99.
0: 어. 100. 100이었어 100. 아, 음악에서 음의 길이를 짧게 줄여서 음을 하나하나 끊어서 연주하는 기법은?
2: 스타카토.
0: 정답. 조선 제19대 왕인 숙종의 왕비로 장희빈과의

0: 권력 다툼 끝에 폐위되었다가 다시 왕비가 된 인물은?
1: 인현왕후?
0: 오, 정답! 뭐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산수만 잘했어.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열 문제 중에 한 문제 틀리셨어. 아홉 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 아, 끝났어요.
0: 끝났어요. 아, 뭐야?
1: 아, 배글 어머.
0: 어머, 긴장해가지고 이 첫 문제 틀린 게 너무 아쉽다. 이렇게 되니까.
1: 심지어 제가 지금 종이 써놓고 써놨거든요. 이거 37, 63.
2: 대장편. 네. 사랑해요.
0: 나도 사랑해, 수빈아. 아, 너무 귀여워. 수빈 너무 귀여워. 아, 진짜 근데 너무 아까웠어요. 너무 아까웠어. 이렇게 잘 풀 줄이야. 4209번님이 너무나도 귀여운 빠라바라바라밤 이라서 졸린 눈이 팟 하고 떠졌어요. 배정길님 1번 빼고 다 마치다니 올해 제일 큰 반전이다. 어머, 그러니까요. 김종환님이 따님이 너무 귀엽네요. 너무 아까워요. 유유. 문은희님 크크크 테이 3편은 좋겠다. 수빈이 고백도 바뀌우. 좋았어요. 1215번님 사랑이 넘치는 가족 행복하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아유 진짜 우리 덕분에 양재웅님 덕분에 모든 청취자분들이 다 미소 가득 했던 것 같아요. MVP 드립니다.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노래 듣고 위클리 굿모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606번님의 신청곡 띄워드릴 거예요. 페퍼턴스 공원여행.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한 주간 굿모닝 FM 하이라이트 소식만 모아 모아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 굿모닝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번 주 또 무슨 날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언어유의 코너가 2주년을 맞이했어요. 휘준 아나운서의 2주년 소감 들어볼까요?
1: 야, 벌써 2년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굿모닝 FM 가족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제작진들 우리 테디 다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아, 참 많이 배웠고 진짜 아 어떻게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우리 휴전 아나운서 아니었으면 어느 유이 이렇게 오래 못 끌고 왔어요. 진짜로.
1: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굿모닝 FM 이 코너로 라디오를 입문했어요. 계속 라디오를 못하다가 그래서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될 때까지.
0: 네. 뭘 될 때까지,
1: 때까지 해야지
0: 뭘 될 뭐. 때까지 해야 도대체
1: 잘릴 수도 있고
0: 아유
1: 파리 목숨이에요
0: 뭔 소리예요 아 무슨 파리 목숨이에요 휴전 아나운서는 이제 완전 철밥통이죠 언어 유희 코너가 사라지지 않는 한 8157번님이 휴전 하나 2주년 축하드려요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시죠 저도 진짜 너무 많이 배웠어요 6612번님 벌써 2주년이면 시상식에서 상 하나 주세요. 받을 자격 충분. 했는데 시상식을 저희가 개최하지 않아가지고 개최를 한번 할까요? 예, 아니에요. 저희는 아직 상 주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임명선님이 우리의 굿모닝 FM 마스코트 쿼카 휘준 하나예요. 화이팅! 그렇지 마스코트라고 할 만해요 진짜. 0804번님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갈한 모습만 보다가 언어유의로 휘준 하나의 매력에 풍덩. 휘준 아나운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안 할 생각이었을걸 이렇게까지는. 근데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심지어 본인이 이제 금요일 코너 작가로 쓸 때도 그 상황극 보세요. 상황극도 그거 본인이 쓴 거예요. 예, 대단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언어유의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예. 기억에 남는 우리 말들 너무 많은데 일단 국립국어원 예. 사람들하고 진짜 한번 회의 한번 해야 돼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하는 건지 안 쓰는 거 왜 표준어라고 알려주고 쓰는 건 왜 두루 쓰는데도 왜

변형을 빨리 안 시켜주는지 저는 점점 그런 것들이 조금 쌓여있고 그럼에도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많아. 그런 단어들이 너무 많다는 걸 하면서 알았어요. 자 이옯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892번님의 신청곡 BBG의 매니악, 2832번님의 신청곡 태양 리브 패스트 다이 슬로우 두 곡 듣고 올게요.

태양 Live Fast Die Slow. 그 전에 들으신 노래 BBG의 Maniac 두 곡 듣고 오셨어요. 굿모닝 FM 주간 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계속 이어갈까요? 월요일 깨알 뉴스 시간으로 갑니다. 집비둘기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이번 달부터 비둘기에게 먹이 주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집비둘기라고 해서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밖에서 보는 그 비둘기가 집비둘기예요. 산비둘기라고 또 있습니다. 산에서 야생으로 크는 비둘기들. 색깔이 조금 더 갈색 빛나는. 이게 말고 여러분들 늘 보는 그 비둘기, 피존 얘기하는 거예요. 0011번님이 사진과 함께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집비둘기가 많아졌다고 해서 보내요. 저희 집은 작년에 실외기 쪽에 비둘기가 새끼를 낳아서 한동안 못 치우고 지냈어요. 이후에 베란다에 망을 두르고 청소업체도 부르고 실외기에 못 앉도록 뾰족이까지 설치했는데 조금의 틈만 보이면 아직도 계속 와요. 유유 무서운 비둘기입니다. 하시면서 실외기에 이제 뾰족이를 설치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매몰차게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비둘기들도 도시 안에서 이 적응하는 중이라서 이게 공간만 보이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번 주 목요일 고3 학생들 6월 모의평가 있었습니다. 아유 고생했어요. 수능을 실제로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리허설 같은 모의고사입니다. 학부모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학생들 진짜 고생 많았어요. 관련 문자 굿모닝 FM 많이 왔었는데 소개해드립니다. 권영애님이 매일 듣지만 7시 전곡부터는 처음 들어요. 고3 모의고사라서 도시락 싼다고 일찍 일어났어요. 우리 딸은 이제 좀 일어나자. 아, 따님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예. 8070번님이 고3 아들 췌장염으로 어머나 입원에 있어서 모의고사를 못 보네요. 유유. 그래도 건강이 최고니 빨리 퇴원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하세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시험 뭐 그거 또 보면 되죠. 근데 건강은 제때 챙겨야 됩니다. 지금 괜찮나요? 9439번님이 육모는 재수생까지 본다고 하니 제가 다 걱정이 되네요. 어깨가 늘 축 처져 있는 우리 집 고3 권민수. 이제 고지에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힘내자. 진짜 떨려. 이게 지나고 난 사람들이니까 저희처럼 좀 오래된 어른들은 사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만 향해서 지금 12년째 달려오고 있는 거잖아. 여기에 모든 걸 걸었잖아. 저도 이제 고3 때를 생각하면 와 진짜 심장이 썩어요. 심장이 썩는다는 표현이 맞아. 이게 두근두근 되는데 조금씩 썩어. 너무 스트레스. 화이팅 화이팅. 3956번님 우리 딸도 모의고사 보러 가는데 토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짠하지? 학교 들어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다 똑같습니다. 7582번님 육모 보러 가는 고3이에요. 라디오 헤드의 크립 신청합니다. 우리도 고3 때 크립 들었던 것 같은데. 야 똑같다 야 우리 다 고3

그 마음 그대로 어른 된다. 나 고3 때 마음 그대로야. 그래요, 같이 들어요. 7647번님의 신청곡 도경수 팝콘. 이게 상큼하게 좀 듣다가 7582번님의 신청곡 라디오헤드의 크립 진하게 두고 듣겠습니다.

0: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안전화.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면과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 태입니다. 굿모닝 FM 한 주간 하이라이트를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 굿모닝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도 진짜 열심히 잘 달려왔네요. 마칠 시간인데요. 이번 주를 돌아보면서 또 인사드려야 될 게 우리 문영 PD랑 예은 PD가 이번 주까지만 하고 또 다른 예, 코너 다른 시간으로 또 이동을 다 합니다. 급작스러운 저희도 인사 발령이라서 저희도 지금 이별 인사를 다 못했어요. 각자 일 지금 맡은 일들 매일매일이 있으니까 좀 하다가 저희 모여서 또 이별 파티 한번 할 때 소식도 저희 청취자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영 PD가 또 늘 우리 청취자들하고 문자 너무 많이 해서

청취자분들도 너무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은 PD 그리고 문자하는 우리 문영 PD 또 지시 받아가지고 예 안에서 부조해서 진짜 열심히 예 잘했는데 아, 두 사람 다 너무 사랑하고 예, 잘 또 우리 기쁘게 또 만나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PD 또 조윤출 올 거니까 또 기쁘게 맞을 마음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9번님이 김신영 DJ가 혼내는 건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혼난다는 기분 그렇게 안 드는데 테디는 차분하게 혼내는 게 타격이 더 셉니다 라고 하시는데 예 김신영 DJ한테 이제 문영 PD 가요. 예 그래서 그 친구는 다 혼내거든요. 우리 문영이 혼날까 봐 지금 걱정이 좀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차분하게 혼내는 게 세게 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를 건드는 게 타격이 오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조심할게요. 저도. 자 그럼 1275번님의 신청곡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OST 이승철 그 사람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테이미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해버 굿 테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여자아이 이마에 밴드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소위 모기 밴드라고 하죠. 동그랗고 이렇게 조그만데 보면 좀 시원한 느낌을 줘요. 아마도 간밤에 모기에 물린 것 같은데, 뭐 어른이라면 물리면 할 수 없지 싶은 게 모기인데, 이 애들이 잘못 물리면 엄청 붓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처도 남아가지고 아주 여름마다 전쟁을 치르는 집들이 있습니다. 아니 모기 한 마리 우리가 힘으로 지는 것도 아닌데 매년 여름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역시 싸움은 힘이 세다고만 이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6월 6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